0: 어떤 거 재배하시는 거다?
1: 네, 유럽 상추를 재배하고 있고요. 여기는 샐러드로 먹는
0: 샐러드.
1: 요즘 더우니까 시원하게 샐러드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런 시원한 요리 보여주지 않아서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인가요?
2: 네네. 지금 방금 만든 따뜻한 즉석두부예요.
0: 진짜. 근데 왜 파주에서 두부가 유명해요?
2: 파주 장단콩이 유명하기 때문에.
0: 장단콩?
2: 네네. 장단콩은 DMZ 안에서 콩이 자라기 때문에.
0: 아, DMZ 안에 키운 거예요?
2: 네. 그러면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0: 아, 진짜? 할 수 있어요?
2: 바로 드셔도
0: 바로 이렇게 손으로. 너무 좋아요. 따뜻해요.
2: 다른 두부와 좀 고소한 맛이 틀릴 거예요.
0: 식감도 다르네요.
2: 맞아요.
0: 하나도 뽀뽀하지 않아요. 진짜 입안에 바로 녹아요. 하나 더 주세요. It's fantastic. You could maybe think that it's just a very, very plain thing. No, it has its own very, very distinctive taste. So good. 그러면 바로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2: 네, 들어오셔서 직접 보시면
0: 돼요. 감사합니다.
2: 지금은 콩국을 제조하고 있어요.
0: 이런 장단콩으로 만들면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상상도 안 돼요.
2: 한번 그럼 갈아볼까요?
0: 진짜 기계?
2: 네네.
0: 진짜 빈 퓨리, 빈 스무디인 것 같아요. 그거 냄새부터 고소해요.
2: 드셔보시겠어요?
0: 괜찮아요. 이거 카푸치노. 카푸치노 이거 마실 때처럼
2: 네.
0: 이렇게 맛있는 거. 근데 혹시 이런 맛있는 콩이랑 어떤 주 잘 맞을까요?
2: 여기서는 가막산.
0: 저는 오늘 아침에 갔다 왔어요.
2: 그래요?
0: 아, 진짜?
2: 네.
0: 그럼 저기서 특별한 거 있어요?
2: 네. 머루주.
0: 머루주.
2: 포도주라고 보시면 돼요.
0: 포도. 아, 포도.
2: 네네.
0: Today, so, so happy, my friends. I found such a special product, and now the Sajanim just told me that there's also a very, very traditional chontonju, traditional liquor made with grapes. You know, I'm Italian, so I'm very used to sul made with grapes, the wine. So I'm so excited to go and discover that. Let's go together. But before, I have to do some shopping here.
2: 감사합니다.
0: 이렇게 친절하게 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0: 아, 오늘 진짜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거, 이런 데 있는 게 진짜 다행이다. 다 구매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 와 진짜 색깔이 진짜 진해요.
1: 네 머리가 엄청 색깔이 진해요.
0: 오 네. 맞아요. 와우 진짜 와우. 입안에 개운해지는 네. 느낌이에요. 와 어떡해?
1: 그 맛을 보셨으니까 이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머루를 가지고 머루주를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0: 그런 것까지? 그런 경험까지 이거 시켜주는 거예요?
2: 너무 감사합니다.
1: 한번 만들어보실까요?
2: 이걸로?
1: 네, 이걸로. 이거 가지고 저희 머루주를 만드는 거예요.
0: 자, 알려주세요. 뭐 해야 되는지 열심히 할게요.
1: 자, 손이 시려우실 것 같아서 이거 안에다 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왜요?
1: 차가워요.
0: 괜찮습니다. 예, 저는 두꺼운 거, 차가운 거 문제없어요.
1: 알겠습니다.
0: 셰프라서. 네. 예.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일어나볼까요, 저희?
0: 예?
1: 하시면 저희 지금부터 할 거는 줄기와 알맹이를 분리하는 작업.
0: 이렇게 빼야 돼요.
1: 네.
0: 우리 이탈리아 말로 그런 포도 이렇게 수확.

0: 할 때 네. 그런 진짜 이름이 있어요. 네. 김장인 것처럼 네. 네. 우리도 벤데미아.
1: 아,
0: 벤데미아랑 벤데미아.
1: 벤데미아.
0: 벤데미아. 아. 네. 진짜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온 아. 말이에요.
1: 얘를 이제 잘게 으깨줘야 됩니다.
0: 그냥 살짝만 이렇게 네. 으깨줘서 그 다음에 네. 주문할 거예요. 네.
1: 아, 손쉽죠.
0: 예, 예, 지금 네, 자, 네, 지금 작았긴 네. 해요. 이거 아까 네. 이거 작았지 네. 않았지만 네. 이제 조금
1: 지금은 필요하죠.
0: 근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1: 안 괜찮으실 것 같은데.
0: 괜찮습니다.
1: 일단 이 상태로 이제 발효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됐는데요. 효모가 좀 필요해요.
0: 효모?
1: 예, 아, 얘를 발효해 줄 수 있는 효모.
0: 스타터로.
1: 예, 스타터 할 수 있는 효모.
0: Now he's putting a little bit of yeast. As a starter, you know, for the fermentation starter.
1: 어, 얘는 준비가 다 됐고요. 이제 담으면 되거든요.
0: 아, 요, 요, 네. 오케이, 이렇게.
1: 네. 자, 이 이상을 넣게 되면, 네, 얘가 발효할 때 부풀어 올라서 네. 넘쳐요.
0: 그러면 이, 네. 이렇게 이만큼 괜찮은 거예요?
1: 예, 괜찮습니다.
0: 와우, my friends, inside here there's a real treasure. And now only time will tell how. Very delicious will come out.
1: 넣어주고요. 아까 드셨던 거하고 또 맛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0: 네. 어, 네, 맞아요. 그거 단맛도 조금 더, 예, 조금 더 나요. 오.
1: 지금 드셔본 머루주는 약간 달달하지만 얘는 2006년산입니다.
0: 와, 마로로 먹는 것처럼 그 끼안띠. 기안티 먹는 것처럼 네네. 진짜 이탈리아 제일 좋은 레드 와인인 아. 것처럼 깊어요. 진짜 풍부해요. 오늘 반주에서 여기 이 지역에 진짜 신선한 특산물 많이 많이 장봤어요.
1: 아.
0: 네, 그래서
1: 아,
0: 짜잔 진짜 신선한 거
1: 아.
0: 너무 맛있어요. 이거랑 네. 그리고 진짜 자연 유기농 네네. 채소도 많이 네네. 있었어요. 네네.
1: 파주가 네. 공기도 좋고 오. 물도 좋고 그래서 이런 채소도 엄청 맛있어요.
0: 그리고
1: 아, 고기.
0: 고기. 두부, 고기 네. 다 같이 보글보글 끓여서
1: 아, 네.
0: 두부 좀.
1: 아, 정말 좋죠.
0: 그리고 이런 신선한 샐러드로
1: 네.
0: 두부 샐러드.
1: 어, 좀 기대되는데요.
0: 어, 진짜 네. 하시죠?
1: 예. 오, 고맙습니다.
0: 좋습니다. 좋습니다. Finally, here we go. Let's cook, my friends. This is our star, 두부. 두부 made with 장당콩. Today, with this one, I will cook two dishes. One is 두부 전골. 전골 is a very, very traditional way of preparing a soup and a very, very nice and refreshing 두부 salad. So, let's start cooking with the 두부 전골. Oh, looks like cheese. So we are starting cutting in the middle because when you prepare the 두부 for a 전골 or any kind of soup in Korea, you are cutting in small rectangles. So I will do the same thing. So while we prepare all the other ingredients, I want to just leave the 두부 just like this. Such a nice view in front of me. So now the meat, a little bit of neutral oil.

0: 이 분위기로 네. 아 이거 더 맛있어졌어요. 아. 아마 요리도 더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0: Listen to this, my friend. It's like music. It's like the soundtrack of this beautiful setting, right? And this is paju yache and very delicious 두부. Oh, 자, 두부. 개운하다. 와,
2: 데리고 있는데 데리고?
0: 이건 네, 너무 좋아요. 조금 또 맛도 있어야 돼요. 그 오네 이탈리아 국기 색깔이에요. 아. 흰색, 초록색, 아, 빨간색. 예. 자 맛있게 드세요.
2: 와 고기도 아. 너무 이뻐요.
0: 깍두기 모양으로 아. 이렇게 놓.
2: 저는 소스 먼저 한번 맛을 볼게요.
0: 아 맞아.
2: 완전히 새로운 맛을 보는데요.
0: 아. 그리고 다른 기기 있어요. 안에 다른 양념이 있어요. 저는 모르추 조리어서 아~ 에, 그다음에 좀 간장 식초 이렇게 미나그레트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 아이디어는 같이 마시면
2: 어, 그럼요.
0: 살짝 입안에 착 연결이 될 거예요.
2: 한번 먹고
0: 네 저도
2: 어? 이 타이밍에 한번
0: 이거지. 아,
2: 맛있는데요.
0: 아, 근데 진짜 다르네요. 맞아요.
2: 어, 네, 완전
0: 아, 느낌이 예, 다르네요. 예. 이거 이렇게 같이 먹으면 진짜 서양 요리 조금 어, 네. 양식 요리 예, 식당에서 예. 먹는 것처럼 그거 여기 한식,
2: 아, 그렇죠. 네,
0: 전통적인 한식 그리고 다 잘 어울려요.
2: 오.
0: 이거 양식이랑 한식이랑 다 너무 좋아요.
2: 예.
0: 오, 진짜. 만능술이에요. 맞죠? 그런 거 하면 어때요? So this is the very special thing about Korea. This is why I enjoy living here and going around discovering these treasures. Because I've never felt nothing like this. Just sipping some kind of liquor and feeling the energy of the ground and the environment all around here, the nature, the wild nature. So this is Korean magic and I want to share with you this kind of magic. There are more many episodes, so we can meet again in another place with another beautiful recipe and with another very, very traditional liquor. 맞죠?
2: 네.
0: 자.
2: 아유.
0: Arrivederci. Bye bye. 어, 진짜.
2: 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0: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오래 걸렸는데, 근데 진짜.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담아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오늘은 사실은 섭외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먹친구 힌트입니다.
1: 아, 오늘도 바로 만났나요? 먹친구를?
0: 바로 만납니다. 왜냐면 워낙에 좀 모시기 힘든 분이기 때문에 두 끼만 먹여 보낼 수가 없어요.
1: 아, 그 정도로 바쁜 분은?
0: 잘 나가는 분들이에요.
1: 분들?
0: 무려 세 명입니다.
1: 세 명?
0: 많이 뽑아 먹어야 돼, 우리가.
1: 아, 그 정도로 바쁜 분은?
0: 잘 나가는 분들이에요.
2: 돌다리 근처까지 왔는데
3: 떨립니다. 어떻게 같이 놀래킬 거야?
2: 네? 들어가가지고?
4: 놀래킬 거야.
2: 좋아요, 좋아요.
1: 아이고, 아이고.
5: 무명에서 전설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무명전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너무 반가워요.
3: 오늘 이 밤 그대로 흔들어.
0: 야.
4: 하루야.
5: 예.
4: 하루야 가져가라.
5: 예.
6: 요런 알바생 있으면은 그 식당 인기 진짜 많죠.
7: 대박이지.
6: 공연을 혹시 그 놔둬놓고 밥을 안 주고 하나요?
7: 머리에 짜장면 줬어.

0: 안녕하세요. 운명전설 탑3입니다.
1: 이분들은 나보다 네가 더 많이 할 거야.
2: 여기까지 일단.
0: 밖에 안 왔어. 가자.
3: 어? 뭐야? 어? 뭐야?
1: 안녕하세요.
4: 어서오세요.
3: 아, 진짜 바쁘실 텐데.
1: 저 진짜 바빠요.
3: 제가 잘 봤죠. 예. 네.
2: 보셨어요?
3: 잘 봤어요? 장모님이 좋아하셔가지고. 최근에 그 결승전을 같이 봤어요.
2: 와, 진짜요?
1: 얘 이름 뭐예요?
3: 하루 씨.
1: 오. 얘는?
3: 성리 씨.
1: 얘는?
3: 한별 씨.
1: 오.
3: 레드 애플.
2: 오. 오, 진짜 대박.
1: 아니, 프로그램 출연자를 나보다 많이 하는 건 처음이야.
3: 처음으로 하네, 처음으로. 와.
1: 일단은 세 분 다 공복이죠?
2: 네.
0: 네, 아, 공복입니다.
1: 갑시다. 제가 아, 좋아하실 거예요.
2: 어머니들 좀 그래도 반겨주시면 좋겠다.
0: 그러게.
3: 응원선 나오셨을 때 되게 반가웠어요. 어? 아는 사람인데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전 무슨 방송에서 본 줄 알았는데 네. 프로듀서에 나오셨거든요.
1: 몇 편에?
5: 그 나야나 시즌 때 나왔습니다.
3: 네. 꽤 높게 가지 않았어요? 20몇 등이야?
5: 아니, 높게는 못 갔었고 그 40몇 등으로 이제 방출 경연을 총 6번 나갔었는데
1: 뭐 했어요?
5: 프로듀스 101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하고
1: 나야나?
5: 맞아요. 그리고 20년도에 제가 트로트로 전향을 했습니다. 트로트로 전향을 해서 MBN 보이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
1: 보이스트롯? 거기서?
5: 거기서는 준결승에서 이제
1: 집을, 아깝다.
5: 집을 갔었고 그 다음에 MBN 또 보이스킹 나갔다가 그 다음이 이제 옆에 이제 미스터트롯이라는 프로그램 시즌2에 그리고 또. 현역가왕2를 나갔었어요.
1: 아.
5: 그때도 이제 조금 본선 3차 때쯤에 이제 떨어지게 됐었는데
3: 와 대단하다
5: 그때는
3: 진짜.
5: 다섯 번을 이미 그렇게 했잖아요.
3: 네.
5: 이제 너무 이제 상처도 많이 받고
3: 진짜.
5: 저에 대한 이제 운명도 이제 실감을 하고 아 이제 안 해야겠다 그냥 난 여기까지인 것도 하고 이제 안 하고 있었다가 무명전설 딱 그 지원 공고를 보고 예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안 되면 진짜 포기하다 진짜 포기한다
1: 마지막이다
5: 예 네, 마지막이다
3: 진짜 7.8기네 진짜 와

0: 7.8기라고 이렇게 많이 예, 많이 이렇게 많이 불러주시니까.
1: 근데 7.8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우승을 해버렸어.
0: 결과가 너무 아직도 사실 좀 신기하고
2: 대단하다.
0: 실감이 잘 안 납니다.
1: 그럼 이제 하루는 어떻게 지원하게 된 거예요? 무명이 길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3: 네. 이제 오디션도 이번에 무명연설이 처음 나간.
2: 와.
3: 감사하게 딱 2등 준우승을 해가지고.

0: 성리랑 너무 비교된다.
1: 스토리가 와. 몇 살이시죠?
2: 저 이제 24살입니다.
3: 애기야, 애기.
1: 24살이면 2003년생?
2: 네, 네.
1: 그럼 진짜 아들뻘이네요.
3: 아들. 어. 아빠라 불러.
4: 지금 시각이 4시 45분이에요. 지금 가는 집이 5시까지가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오. 그래서 우리는 브레이크 타임 런을 해야 돼요. 끝나자마자 들어가라. 아. 그 정도 인기가 많은 집인데. 와. 아귀탕 좋아합니까?
5: 오, 아귀찜은 먹어봤어요?
2: 안 먹어봤어요.
5: 아귀탕은 안 먹어봤어요.
4: 아귀의 내장을 탕으로 먹는 거죠.

0: 하루는 정말 안 좋아할 것 같긴 해요.
1: 어? 왜?
0: 어리잖아.
2: 아니에요. 저 애늙은이라는.
0: 이제 이 하루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연령대를 생각하면 네. 이러고도 먹어봐야 돼.
1: 아버지처럼 잔소리가 많으시네요.
3: 목소리가 쉬니까 더 아빠가
0: 음악이 키워야죠.
2: 오동동 후.
3: 와 아니 와
1: 뭐야?
2: 형 여기 진짜 맛집이다.
3: 와 아니 와
1: 뭐야?
2: 형 여기 진짜 맛집이다.
4: 잘 괜찮으시죠?
2: 완전 와, 맛집이다. 여기.
1: 아구 사진이죠?
3: 뭐야? 야 아기 사진.
0: 안녕하세요. 어,
5: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0: 우리 무명전설의 1등이든 3등.
5: 아 진짜. 예. 네. 아니 우리 촬영 안 하는데 어쩌지? 우리 집은 밖에 외국 사람들이 너무 더 와버리면 단골 고객들이 못 드셔요.
1: 와.
5: 단골 고객을 아, 위해서 과장님께서 애초에 방송 촬영 이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걸 맞는데.
2: 서울에서 왔어요.
5: 야, 너 방송 촬영을 안 해요. 어떡하지?
6: 시간을 넘어.
1: 아우, 가신다.
6: 시간을 넘어.
1: 아우, 가신다.
3: 시간을 넘어서 가셨잖아요.
1: 시간 넘어서 가셨다.
3: 시간을 넘어서 가셨어.
5: 내가
6: 성시경은
5: 오케이 한다 했는데.
6: 다시 못 보는 너, 남의 사람인 너, 견디기에 지칠 것만 같던 이별을.
0: 와, 잘한다.
5: 우리 많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아.
2: 이해가 되긴 합니다.
5: 예. 미안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3: 예, 그래서 그래.
5: 미안합니다.
3: 어서 오세요.
2: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3: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7: 아니 이거 진짜 찐이구나. 와, 좀 충격이야 나 지금.
2: 아구탕 좋아하는데. 그럼 우리 어디로?
0: 자, 우리가 삐안이 있습니다.
3: 삐안.
7: 삐안.
0: 요 집이 안 될 때 대비해서 또 제가 생각해낸 집이 있어요. 여기는. 낙지전골을 팔아요.
1: 아, 낙지전골.
0: 나 낙지 좋아합니까?
1: 너무 좋아해요.
0: 뭐 다 좋대.
1: 아, 전 진짜 먹고라서.
0: 먹고.
2: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구보다 낙지가 더
7: 없어서 못 먹습니다, 낙지.
0: 그래요?
7: 보양식.
0: 그래, 하루 솔직하다. 네. 산낙지만 쓰고 사천에서 잡히는 애들만 쓰대요.
7: 아.
0: 그러니까 재료는 끝내주는 거예요. 갑시다.
1: Yes, 가시죠.
7: Let's go. 리얼에서 너무 재밌긴 해요.
0: 재밌지?
2: 네.

0: 안녕하세요. 가자.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대박 몇 대박.
0: 와. 근데 바로 옆집입니다.
3: 와우. 와우. 진짜 약간.
0: 바로 옆집입니다.
3: 와우. 와우. 진짜 약간.
0: 진짜로.
3: 활보 해물.
4: 바로 옆집이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1: 가시죠.
4: 들어가자.
0: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전현무입니다.
5: 요 세 분들 세 분 모르세요?
6: 어?
5: 요 세 분.
6: 안녕하세요, 어머니.
0: 무명전설.
7: 아, 수영님.

0: 감사합니다.
1: 아,
0: 아유, 감사합니다.
1: 아 그래, 아니 저 식물이 더 잘생겼네.
2: 우리 다섯 명 모으는 거 촬영해도 돼요?
1: 뭐 남은 하면 촬영할 게 있나?
2: 할 게 있지, 맛집이니까.
1: 식당 이제 40년 넘어도 촬영 이런 거 안 했거든.

0: 야.
1: 바쁘셔서 바쁘시고
2: 민망하시고.
3: 허락해 주실 거죠?
4: 아, 그래 알겠어.
0: 오케이, 오케이.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4: 예.
1: 성공.
0: 다행이다. 진짜 배고파요.
3: 와, 진짜 성공. 진짜 배고파.
0: 진짜 배고파.
3: 진짜 아이돌 같이 생겼네.
1: 저요? 감사합니다.
3: 아이돌 제이도 왔었잖아. 투어스, 투어스.
1: 콜티스.
3: 투어스,
1: 투어스.
3: 투어스,
1: 투어스.
0: 와, 어울린다, 투어스.
1: 데뷔하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3: 어울려, 투어스.
2: 어울려.
0: 고1.
2: 투어스 재질이야.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와. 아시는구나. 누구 좋아하셨어요? 누구 좋아하셨어?
3: 여기 안 계시, 여기 없나?
2: 하루만 보는데? 하루만 보시는데?
3: 그러니까요. 아, 하루 씨가. 네. 오.
1: 좋겠다.
4: 나 좋아했어요.
1: 아, 진짜요?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
2: 자, 메뉴는 하나입니다.
1: 낙지볶음.
0: 아, 진짜네.
3: 우와, 순한 맛, 중간 맛, 매운맛.
2: 매운 거 좋아해?
1: 저 좋아해요.
3: 전 매운맛 좋아해.
1: 아, 진짜로?
3: 사랑해.
1: 근데 매운맛 쉽지 않은데?
3: 그치, 쉽지 않지. 그건 제일 순한 맛 먹어도 매운데?
0: 아, 그쵸.
5: 매운 거를 잘 못 드시니까. 그래도
3: 아, 근데 저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6: 매운 걸 못 드시니까 그럼 매운맛으로.
3: 말씀 되게 매운맛이 진짜.
2: 근데 오늘은 이제 이분들이 주인공입니다.
1: 얼마나 되냐면
0: 재밌겠다, 근데.
2: 그치, 그러니까 재밌겠다. 여기 매운맛이 많이 매워요?
4: 맥해주라고 좀 갱초를 해가지고.
0: 아, 저희는 매운 걸 좋아해가지고.
3: 남자, 맥... 상남자요.
4: 아, 그럼 맥해줄게. 아,
2: 그래, 해주이소. 산낙지는 어디서 가져와요?
4: 산낙지 사겠어. 우리가 주문해 갖고 오지.
2: 다 사천낙지죠?
4: 아, 뭐 저거 한번 보이소.
0: 어? 어? 볼 수 있나?
4: 저거 한번 막 억수로 사랑했다. 예예. 예. 저 끓여봐라, 배죽으로. 한번 끓여봐라.
3: 자, 산낙지를 영접하러 갔는데. 예,
5: 예. 재료를 이렇게 직접 보는 거 처음이네.
0: 오. 오.
4: 오. 오.
3: 진짜 크다. 와.
4: 우와.
3: 와. 와, 진짜 크다. 와.
0: 와. 와, 낙지 살아있는 거 처음 봐요.
4: 와.
3: 와.
6: 와, 실하다.
2: 이게 산낙지지 뭐.
1: 와. 크게 엄청 크다.
4: 이게 남해안 낙지.
2: 남해안 낙지.
0: 이야.
4: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야.
0: 와, 진짜 신선해.
1: 만져봐도 돼요?
4: 네.
2: 신기하지, 하루야.
4: 물 떼진 않아.
3: 잘 맞네. 손이 진짜 작다.
2: 애기다, 애기.
3: 손이 진짜 작아.
2: 처음 봐?
1: 네.
3: 어, 되게 생물 체험 온 어린이 같다.
1: 우와.
2: 노래는 그 어른 노래를 하면서.
1: 점성이, 점성이 있네요.
2: 점성이.
1: 우와. 저희가 이걸 먹는 거예요? 아, 진짜. 아. 잘 먹겠습니다.
4: 예.
6: 감사합니다.
4: 진짜 고객했지요.
2: 예. 예.
3: 감사합니다. 확실히 세 분이랑 다니니까 이 서비스가.
5: 손 잡고 다니는 거 같아요.
3: 팬 서비스가, 와.
2: 반찬 가져갈까요?
4: 네.
2: 셀프.
1: 아, 이건 아. 제가 막내니까 호소를
7: 갈게요, 형님.
1: 형, 반찬 엄청 많아요.
0: 오.
3: 형, 이거 다 직접 하신 거야?
2: 할머니 집에 놀러 온 것 같다.
3: 그니까요.
0: 아, 배고파. 아.
3: 첫 식사까지 쉽지 않죠.
0: 와.
3: 맛집은 또 반찬이 많으니까.
2: 이게 매운.

0: 외국에선 예, 다시마, 미역, 꽃. 네.
1: 이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동남아시아에서 김 시장이 너무 커져가지고.
0: 그지?
1: 김을 그냥 간식을 먹고 안주로도 먹고.
0: 동남아 사람들 진짜? 입맛을 사로잡았네.
1: 네네네.
0: 원래 안 먹었지?
1: 잘 안 먹었죠. 근데 지금 이제 K-푸드가 너무 날려서. 아우.

0: 식사를 가진다. 예.
1: 아, 저는 진짜 배고파서 진짜 배고파.
2: 피자 두 판 먹는데요. 혼자서.
0: 아, 그래요?
1: 예.
3: 자, 반찬도
1: 가자.
3: 반찬도 만드린 게 뭐 상관.
0: 아니, 혹시 여기 다 청양고추인가요, 혹시?
1: 땡초.
2: 아, 너무 좋아요.
4: 나 청양고추인데.
3: 그 땡초라 그래 안 매봐.
0: 그래 안 매봐요?
1: 안 매봐.
2: 그래.
5: 매운맛, 중간맛 구분을 이걸로 했네. 땡초로.
0: 저는 각시초로 굶어야 될 것 같은데.
5: 왜?
2: 아, 그럼 말씀하시죠.
5: 당면 위주로 먹어요.
0: 아까 맛있는데 매운 거.
1: 근데 매운 거로 그냥 밀어 붙였잖아. 아, 남자는 매운 거라며.
0: 아, 우리 밥 굶겠는데? 살았나?
1: 한번 데치시는 거 아닐까?
5: 아니야. 산 거야, 산 거. 산 거를 그냥 탕탕히 씹다.
0: 여기 지금 산낙지가 들어간 거죠, 어머니?
1: 아, 진짜 맛있겠다.
3: 아까 뭐 봤잖아요.
4: 아까 제가 손으로 주무른 거.
2: 너의 손맛이.
3: 그 맛이. 아직 살아있을 거야?
5: 살아있어요.
2: 응. 하루에 손맛이 들어왔네.
6: 안녕하세요. 델보 해물골 고순탄입니다. 73세, 46년째. 요 앞바다에 오늘 몇 마리 주세요, 고모. 주락군대 주거든. 우리는 죽은 낙지 안 쓰고. 딱 들리지. 식감도 들리고 맛도 들리지.

0: 생거 막 양념에 발 안 주고 삼겹을 딱 숙성해야 손맛이 나나. 그것이 맛이 틀리겠지. 양파, 야채, 시금치, 당면, 마늘. 몇 개 해주라고 땡초를 해주지. 땡초를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응.
1: 양념이 맛있겠는데?
2: 네? 양념이
0: 양념이 소성이야 때문에 맛있어.
3: 근데 원래 탕 종류보다 볶음 매움이 진짜 매워.
4: 그치?
5: 아, 그치, 그치.
4: 맞아, 맞아.
3: 뜨거워. 양념이 완전 다 묻어 있어가지고.
0: 그 이제 요래 제 선물 대열. 네. 물은 먹으면 안 되고.

0: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지금 먹어도 되는데?
1: 하루야!
2: 예!
0: 하루야!
2: 예!
0: 알바생이네.
2: 밤 나왔습니다.
3: 근데 요런 알바생 있으면 그 식당 인기 진짜 많죠.
0: 대박이지. 예. 네. 밥인 줄 알았어.
3: 감사합니다.
4: 너무 자연스럽는데?
1: 다 됐어요?
0: 먹었어요.
3: 껍데기면 돼요?
1: 네.
4: 진짜요?
1: 볶으면 질기고 맛이 없어.
0: 그렇지.
4: 와.
2: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애들밥처럼.
4: 아, 진짜?
1: 와, 이래갖고 먹는 거야.
4: 와, 너무 맛있다. 와.
1: 와. 와, 이래갖고 먹는 거야.
4: 와, 너무 맛있다.
5: 와.
4: 와.
5: 와, 이거 찐이다, 찐.
6: 야, 대박이다.

0: 아, 식당이 아니라 지금 할머니 댁 온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2: 맞아요.
1: 집밥에 집밥.
3: 너무 되겠다.
1: 야, 고추 좀 많이 줘, 이제.
0: 아니, 아니. 아니.
3: 아니?

0: 아니.
1: 아니 편하게 주세요.
2: 진심이다.
1: 자.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잘 먹겠습니다. 네.
4: 와 너무 맛있겠다.
1: 감사합니다.
5: 튀김치를 하나 앞에 한 사람씩 장는가 봐. 한 그릇 내줄까?
4: 일단 주세요, 주세요.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1: 대박이다.
2: 맛있겠다.
5: 하루야, 가져가라.
2: 예.
5: 하루야, 가져가라.
2: 예.
5: 오늘 이모가 많이 부릅니다.
2: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하다, 이렇게 또.
4: 먼저 먹어, 먼저 먹어.
1: 원래 할머니, 아니, 원래 아시는 분 아니죠?
2: 네.
1: 거의 고향집 온 것 같아.
2: 처음인데 오늘부터 여기서 취직하기로 했습니다.
1: 하루에 빨리 먹어.
4: 빨리 먹어.
2: 예,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0: 와우. 맵진 않은데 그 매콤함이
1: 맛있다.
0: 매력 있어요.
2: 이런 걸 맛있게 맵다 그러지.
0: 맛있게 매워. 네.
1: 안 매운데?
2: 안 매워. 하나도 안 매워.
3: 근데 생각보다 매운 향은 없는데?
2: 하나도 안 매워.
3: 다 맵지? 하나도 맵지 않은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 미나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맵다고 느껴지진 않네요. 생각보다. 양념이 안 매워. 다행히. 아우. 콩나물 이거 하네.
4: 좋네요, 좋아.

0: 와, 맛있다.
1: 서울에 맛있는 낙지 볶음집을 가면 낙지 볶음밥 다 좋은데 양념이 너무 셀 때가 있어요.
2: 맞아, 맞아.
1: 그래서 내가 낙지를 먹는 건지 양념을 먹는 건지 매운 걸 좋아해도 그거 먹다가 맞아. 땀마늘 다 나올 때가 많아요.
3: 맞아요, 맞아요.
1: 얘는 맛있게 매운 맛이고 너무 꾸덕하지가 않아요. 되게 라이트하잖아.
3: 맞아요.
1: 물기도 많고. 근데 이거는 밥을 비벼 먹기에 너무 좋은 양념이에요. 아.

0: 조화가 너무 좋아요.
1: 특히나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도 그냥 먹을 수 같이 있는. 그냥 즐겨 먹을 수 있는.
2: 그냥 매운맛 시키셔도 될 것 같아요.
3: 야, 근데 낙지가 알이 장난 아닌데?
0: 너무 짧게.
3: 너무 짧게 되게 들어.
1: 엄청 통통해. 안 매워.
3: 촘촘촘 썰어가지고 나는 좀 뭔가 씹히는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약간 좀 썬 게 더 히트인 것 같아요.
0: 약간 터지는 느낌이에요. 네.
3: 팝한 느낌.
4: 한 낙지의 힘이지.

0: 산낙지를 왜 넣는지 알겠지? 쫄깃하지?
1: 네. 너무 쫄깃해.
2: 너무 쫄깃하겠다. 야, 산낙지 그대로 하는 맛이 다르네.
1: 확실히 다른 거 안 파셔도 되겠다. 이게 딱 이거의 조화가.
3: 단일 메뉴인 이유가.
1: 들리지가 않네. 네. 어이.
4: 낙지가 이런 건가요?
3: 에이.
1: 오.
4: 낙지가 이런 건가요? 낙지만 생각하면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1: 괜찮다잉?
4: 맛있네요.
3: 잘 만들었다잉.
2: 너무 노련하다.

0: All right, so for crunchers who don't speak Korean, what is the song about? 한국어를 잘 모르는 우리 크런처들에게 어떤 의미를 담은 곡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1: 아, whatever란 네. 뜻이 뭐 어찌됐든 약간 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국말로는 저희는 이거를 whatever 이렇게 부르지 않고 whatever 이렇게 부르거든요.
0: 그러니까
1: whatever라고 한국말로 되어져 있는데 네. 이게 뭐 실수하면 어떻고 또 뭐 잘하지 못하면 어때 그냥 뭐 즐기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0: 아, 좋습니다. 듣기만 해도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네. 약간. Alright, so just like the title. The song title, whatever, they put it into it Korean, like Hangul, in a phonetic way. So you would say 와대보 instead of whatever, you know, in the English way. So just like the word says, like whatever, you know, just live a careless life. Don't stress out too much and just let yourself be. And that's what it's all about. And I think it gives you that sort of comfort through this song. All right, well, working this hard can, I guess, get exhausting, you know. How do, I guess, ADGC members cheer each other up when someone's tired?
2: 열심히 또 공연하고 일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잖아요. 지친 멤버들을 위로하는 뭔가 밴드만의 방식이 있다면요?
1: 저희는 무조건 음식. 맛있는 거 먹고
0: 네.
1: 또 쉬고
0: 역시 네.
1: 서로 터치하지 않고 이러면서 너무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0: 네.
1: 아무래도 이제 공연 시간을 조금 이제 줄이고 자기만의 네. 생활을 또 지내다 보면은 네. 다시 또 이렇게
0: 친해지고
1: 이렇게 친해지고 아이가 많다 보니 어쩔 수가 없어요.
0: Alright, so they would like heal themselves through food. Food is really important. Have a good rest. And because they're always together, you know, seeing each other, because they have to perform together, they would let them, like, each other be, you know, respect their own space from time to time as well, and have their own me time, alone time, to get that energy back and get together and move on with their performances, whatnot. And they are not that young anymore, so they like that personal space and time. It's important, I agree. Well, when I watch ADG7 perform, the music is amazing, but also the outfit is just mind-blowing. It's like Met Gala worthy, it seems like. How do you come up with all the ideas for the stage outfits? Like, who chooses them?
2: 악당관측의 무대를 보면 음악도 당연히 음악이지만 이 의상이 맷갈라 뺨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상 컨셉은 어떻게 보통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 공수를 해오시는지?

0: right. So UR was earlier saying 약대 is just staying still, right? 가만히 계신다고 staying still. But anyhow, that was another fun song that we heard in the beginning of our show, actually. What is this song about? 어떤 의미를 담은 곡인지 소개 또 부탁드릴게요.
1: 매우 철아. 저희가 당시 이 곡 만들었을 때 네. 그 외국 페스티벌에서 꽤나 많은 공연을 이제 하는 중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분들하고 뭔가 교감하기 뭔가 잘 방방 잘 뛰시더라고요 외국 분들이. 아,
0: so they were actually making this song when they were on like a lot of global festivals stages, and the audiences there, they were really good at like just jumping up and down, and that's where they got the idea from. 네.
1: 당시 때 근데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그런 반응을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오, 처음이었으니까.
0: 네, 네.
1: 그래서 아 뭔가 더 즐길 수 있는 곡들을 좀 만들자. 라는 취지에서 그 춤 수많은 관객들이 저희 음악에 춤추시는 모습을 보고 매우 철아라고 하는 의미의 곡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0: Oh, so at first they didn't expect that sort of a response from the audiences, like jumping up and down, enjoying along with them. But that's what they're where they got the idea from and thought, oh, 매우 철아. 철 means to dance, you know, 춤을 추다. 매우 철아. So that is how they came up with Let's Dance. This song. Interesting. Well, during a performance, do the vocalists and instrumentalists have any like secret signals or like rule to communicate amongst yourselves on stage? 공연을 하면서 보컬 팀이랑 연주 팀이 호흡을 주고받는 무언의 뭐 신호라든지 룰 같은 게 있을까요?
2: 이게 각자마다 또 재밌는 게 네. 각자마다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네. 보통 약대님께서는 네. 무대 위에서 혼자만 이렇게 심취해 계신

0: 스타일이시거든요. 오케이. 아무리 옆에 가서 막 이렇게 치근덕대고 아무리 막 이렇게 나한테 눈빛을 좀 달라 해도 네. 절대 보아주시지 않아요.
1: Okay, so everybody has their own style. For example, Yuwar would be the playful type. She would like go to other members and like want them to respond and dance along with her. But Yakdae, he seems to be the one who's just really into his own sort of performance, his own world, and he wouldn't budge even if Yuwar goes up to him. All right, 네네.
0: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저희 보컬끼리는 서로 네. 정말 많이 보고 그런 이렇게 신호 시그널을 주고 받고 있고 그리고 뒤에 이제 가야금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네. 다른 언니 오빠야들이랑은 이제 고개 돌리고 눈 맞출 때는 되게 장난도 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윙크도 하고 그러면서 귀엽게 시그널을 주고 받고 있어요.
1: 아 좋습니다. Alright, but with other members, the other instrumental members, like for example, who plays the 가야금 or other instruments, they would look at each other, send that you know signal through their eyes, and they would just joke around a little bit as well. And amongst the vocal members, they would also look at each other, give signals, signs, whatnot as they perform on stage. All right, well, you've taken over festivals both in Korea and overseas, like we've talked about. What do you think is ADGC's secret to getting the crowd going then? 국내외 페스티벌을 꽉 잡고 계신데요. 악단 광칠만의 관객 조련 방법이 있다면요.
0: 네. 조련 방법이라기보다는

0: perfect. They will compliment them as much as possible so that they can continue to play. 해주시면 뭔가 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따라하기 쉬우면 더 따라 myself too. Like when the band, when the performers teach you well and like you have something to follow along with, then I think it makes the whole experience more enjoyable. All right, well, moving on. It's already our last question, but I wonder what your dreams and plans for the future is.
1: 어느덧 마지막 질문이 되었는데요. 악단 광칠의 꿈과 계획이 궁금해요. 앞으로.
2: 앞으로 꿈과 계획.
3: 초도에 말씀드렸듯이 네? 저희 이제 11월 30일 날 그러니까 앞서 9월 30일 이제 두 번째 싱글 후에 11월 30일이 정규 앨범 발표가 현재 가장 크게 앞두고 있는 이벤트고요.
0: 네. So the biggest event would be like we said earlier, they are going to be releasing their third album in November, on the 30th of November, in fact.
3: 저희가 1집, 2집을 거쳐서 지금 3집 오르는데 제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네. 앨범을 내면서 변화들을 계속 시도했었어요. 오. 그래서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좀 더 그전에 저희가 생각했던 대중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한 걸음 더 깊게 가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결단과 용기들도 많이 필요했던 작업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관객들에게 좋은 어떤 반응을 얻고 같이 놀 수 있는 공연을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So they have tried to add changes along the way as they were releasing their first, second, and the third upcoming album. So he hopes that the audiences will take a more interested and look forward to the upcoming third album as well. And he just hopes that you can enjoy their song and play along with them even more moving forward. All right, wel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but how did you feel to be on Culture Crunch today?
1: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소감 짧게 말씀해 주시면요. 어떠셨어요?
4: 이렇게 갈까요?
1: 아, 네. 유아님께서 네, 대표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4: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네. 영어 정말 맡기고 막임이지만은 잘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우.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또 K-Culture랑 저희 음악들 많이 알릴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0: Alright, well, UR had a lot of fun, and although she said she wasn't great at English, but I think you were, you know. Your intro was great, but it was very comfortable, and she was happy to introduce her songs, their band, all together as well. And I hope it was the same for you too, 초령님. 그리고 약대님도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저희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All right, we had a lot of fun, but we'll have to wrap up right there with our last song. Do enjoy one other song from ADG7. It's 영정거리.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네, keep crunching!

0: 안녕하십니까. 와, 여기 초록색 넘치네. 보기만 해도 신선한 게 느껴져요. 와,
1: my friends, this is 100% all you can find inside here is farm to table, is local food coming around here.
0: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마켓 직원이세요?
2: 아니요, 저는 야채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1: My friends, you see, you can even meet right in front of their produce, the farmer, the person who harvested this.
0: 죄송합니다. 저는 해외 친구에게 어떤 이런 신기한 네. 상황 너무너무 설명해야 돼요.
2: 네.
0: 왜냐면 로컬 푸드 마켓에서 진짜 직접 재배하시는 분 만날 수 있어요. 바로 본인의 produce 바로 앞에. 오, 진짜. 근데 어떤 거 재배하시는 거 다?
2: 네, 유럽 상추를 재배하고 있고요. 여기는 샐러드로 먹는
0: 샐러드.
2: 네.
0: 샐러드.
2: 요즘 더우니까 시원하게 샐러드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런 시원한 요리 보여주지 네. 않아서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많이
2: 네.
0: 많이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인가요?
3: 네네. 지금 방금 만든 따뜻한 즉석도 돼요.
0: 진짜 진짜. 근데 왜 파주에서 두부가 유명해요?
3: 파주 장단콩이 유명하기 때문에.
0: 장단콩?
3: 네네. 장단콩은 DMZ 안에서 콩이 자라기 때문에.
0: 아, DMZ 안에 네네. 키운 거예요?
3: 네. 그러면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0: 아, 진짜? 할 수 있어요?
3: 바로 드셔도
0: 돼요. 바로 이렇게 손으로. 너무 좋아요. 따뜻해요.
3: 다른 두부와 좀 고소한 맛이 틀릴 거예요.
0: 식감도 다르네요.
3: 맞아요.
0: 하나도 뽀뽀하지 않아요. 진짜 입안에 바로 녹아요. 하나 더 주세요. It's fantastic. You could maybe think that it's just a very, very plain thing. No, it has its own very, very distinctive taste. So good.
4: 그러면 바로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3: 네, 들어오셔서 직접 보시면
0: 돼요. 감사합니다.
3: 지금은 콩국을 제조하고 있어요.
0: 이런 장단콩으로 만들면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상상도 안 돼요.
3: 한번 그럼 갈아볼까요?
0: 아, 진짜 기계?
3: 네네.
0: 진짜 빈 퓨리, 빈 스무디인 것 같아요. 그거 냄새부터 고소해요.
3: 드셔보시겠어요?
0: 아, 괜찮아요. 이거 카푸치노. 카푸치노 이거 마실 때처럼
3: 네.
0: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여기 다 묻어요. 근데 혹시 이런 맛있는 콩국이랑 어떤 주 잘 맞을까요?
3: 한국에서는 가막산.
0: 저는 오늘 아침에 갔다 왔어요.
3: 그래요?
0: 아, 진짜?
3: 네.
0: 그럼 저기서 특별한 거 있어요?
3: 네. 모루주. 포도주라고 보시면 돼요. 포도.
0: 아, 포도.
3: 네네.
1: Today, so happy, my friends. I found such a special product, and now the Sajanim just told me that there's also a very, very traditional chontonju, traditional liquor made with grapes. You know, I'm Italian, so I'm very used to sul made with grapes, the wine. So I'm so excited to go and discover that. Let's go together. But before, I have to do some shopping here.
0: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0: 아, 오늘 진짜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거, 이런 데 있는 게 진짜 다행이다. 다 구매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 와 진짜 색깔이 진짜 진해요.
1: 어, 네 머리가 엄청 색깔이 진해요.
0: 오, 네. 맞아요. 와우 진짜. 와우. 어 입안에 개운해지는 네. 느낌이에요. 와. 오 어떡해?
1: 그럼 맛을 보셨으니까 이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머루를 가지고 머루주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0: 뭐 그런 것까지 그런 경험까지 네. 이거 시켜주는 거예요?
2: 오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2: 이걸로?
1: 네 이걸로 이거 가지고 저희 머루주를 만드는 거예요.
0: 자 알려주세요. 어, 네. 뭐 해야 되는지 열심히 할게요.
1: 자 손이 시려우실 것 같아서 이거 안에다 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어, 왜요?
1: 차가워요.
0: 아 괜찮습니다. 예, 저는 두꺼운 거 차가운 거 문제 없어요.
1: 알겠습니다.
0: 셰프라서. 네. 예.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네. 일어나 볼까요? 저희 보시면 네? 저희 지금부터 할 거는 줄기와 알맹이를 분리하는 작업.
0: 아 이렇게 빼야 돼요.
1: 네.
0: 우리 이탈리아 말로 그런 포도 이렇게 수확할 때 네. 그런 진짜 이름이 있어요.
1: 네.
0: 긴장인 것처럼 네. 네. 우리도 벤데미아.
1: 아
0: 벤데미아라.
1: 벤데미아.
0: 벤데미아. 아. 네. 진짜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온 아. 말이에요.
1: 얘를 이제 자세히 으깨줘야 됩니다.
0: 그냥 살짝만 이렇게 네. 으깨줘서 그 다음에 네. 주문할 거예요. 네.
1: 아, 손실없죠.
0: 예, 지금 작았긴 해요. 이거 아까 네. 이거 작았지 네. 않았지만 네. 이제 조금
1: 지금은 필요하죠.
0: 근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1: 안 괜찮으실 것 같은데.
0: 어, 괜찮습니다.
1: 일단 이 상태로 이제 발효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됐는데요. 효모가 좀 필요해요.
0: 효모?
1: 예, 아, 얘를 발효해 줄 수 있는 효모.
0: 스타터로.
1: 효모.
0: Now he's putting a little bit of yeast as a starter, you know, for the fermentation starter.
1: 어, 얘는 준비가 다 됐고요. 이제 담으면 되거든요.
0: 아, 요 네. 오케이, 이렇게.
1: 네. 자, 이 이상을 넣게 되면, 네. 얘가 발효할 때 부풀어 올라서 네. 넘쳐요.
0: 그러면 네. 이렇게 이만큼 괜찮은 거예요?
1: 예, 거예요. 괜찮습니다.
0: 와우. My friends, inside here there's a real treasure. And now only time will tell how very delicious will come out.
1: 머루주고요. 아까 드셨던 거하고 또 맛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0: 네. 어, 네, 맞아요. 그거 단맛도 조금 더, 예, 조금 더 나요. 오.
1: 지금 드셔본 머루주는 약간 달달하지만 얘는 2006년산입니다.
0: 와, 마로로 먹는 것처럼 그 끼안티, 끼안티 먹는 것처럼 네네. 진짜 이탈리아 제일 좋은 레드와인인 아. 것처럼 깊어요. 진짜 풍부해요. 오늘 반주에서 여기 이 지역에 진짜 신선한 특산물 많이 잡았어요.
1: 아.
0: 네, 그래서
1: 아,
0: 짜잔! 진짜 신선한 거.
1: 아.
0: 너무 맛있어요. 이거랑 네. 그리고 진짜 자연 유기농 채소도 많이 있었어요.
1: 파주가 네. 공기도 좋고 어. 물도 좋고
0: 맞아요.
1: 그래서 이런 채소도 엄청 맛있어요.
0: 그리고
1: 아, 고기.
0: 고기. 두부, 고기 네. 다 같이 보글보글 끓여서
1: 아, 네.
0: 두부 좀
1: 아, 정말 좋죠.
0: 그리고 이런 신선한 샐러드로
1: 네.
0: 두부 샐러드.
1: 어, 기대되는데요.
0: 어, 네. 진짜 하시죠?
1: 예, 고맙습니다.
0: 좋습니다, 좋습니다. Finally, here we go. Let's cook, my friends. This is our star, 두부. 두부 made with 장당콩. Today, with this one, I will cook two dishes. One is 두부 전골. 전골 is a very, very traditional way of preparing a soup and a very, very nice and refreshing 두부 salad. So, let's start cooking with the 두부 전골. Oh, looks like cheese. So we are starting cutting in the middle because when you prepare the 두부 for the 전골 or any kind of soup in Korea, you are cutting in small rectangles. So I will do the same thing. So while we prepare all the other ingredients, I want to just leave the 두부 just like this. Such a nice view in front of me. So now the meat. A little bit of neutral oil.

0: 이 분위기로 네. 아 이거 더 맛있어졌어요. 아. 아마 요리도 더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0: Listen to this, my friend. It's like music. It's like the soundtrack of this beautiful setting, right? And this is paju, yache, and very delicious dubu. Oh, 자, 두부. 개운하다. 와,
2: 베리 굿인데 베리 굿.
0: 이제 네, 너무 좋아요. 무조건 토마토 있어야 돼요. 그 오네 이탈리아 국기 색깔이에요. 아. 흰색, 초록색, 아, 빨간색. 예. 자, 맛있게 드세요.
2: 와, 고기도 아, 너무 이뻐요.
0: 깍두기 모양으로 이렇게 놓.
2: 저는 소스 먼저 한번 맛을 볼게요.
0: 아, 맞아.
2: 완전히 새로운 맛을 보는데요.
0: 아, 그리고 다른 기기 있어요. 안에 다른 양념이 있어요. 저는 모르쭉 졸여서 아~ 에, 그다음에 좀 간장, 식초 이렇게 미나그레트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 아이디어는 같이 마시면
2: 어, 그럼요.
0: 살짝 입안에 착 연결이 될 거예요.
2: 한번 먹고
0: 네, 저도
2: 어? 이 타이밍에 한번
0: 이거지.
2: 아,
0: 아 근데 진짜 다르네요. 맞아요. 어,
2: 네, 완전 달라요.
0: 느낌이 예, 예. 다르네요. 이거 이렇게 같이 먹으면 진짜 서양 요리 조금 어, 네. 양식의 요리 예, 예.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그거 여기 한식,
2: 어, 그렇죠. 네,
0: 전통적인 한식 그리고 다 잘 어울려요.
2: 어.
0: 이거 양식이랑 한식이랑 다 너무 좋아요.
2: 네.
0: 오 진짜. 만능술이에요. 맞죠? 그런 거 하면 어때요? So this is the very special thing about Korea. This is why I enjoy living here and going around discovering these treasures. Because I've never felt nothing like this. Just sipping some kind of liquor and feeling the energy of the ground and the environment all around here, the nature, the wild nature. So this is Korean magic and I want to share with you this kind of magic. There are more many episodes, so we can meet again in another place with another beautiful recipe and with another very, very traditional liquor. 맞죠?
2: 네.
0: 자.
2: 아유.
0: Arrivederci. Bye bye. 어, 진짜.
2: 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0: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오래 걸렸는데,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
2: 아, 아니, 정말 맛있어.

0: 삼길이 놈아, 고기 한 근 내어라. 박 서방, 고기 한 근 주시오.
1: 네.
2: 어찌 형님의 것이 더 크단 말이냐?
3: 나리 것은 상길이가 드린 것이고 저분 것은 박서방이 드린 것이옵니다.

안녕하세요. 밴드 위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잘 들리세요? 아, 저도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 음악 이렇게 앉아서 핸드폰으로. 아무튼 저희는 사이키델릭이라는 장르로 음악하고 있는 유인원이라고 하고요. 사회란 야생에서 살아가고 또 노래하고 하는 모습이 유인원 같아서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이키델릭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곡 에코 페이저스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작업실을 차렸거든요. 작업실을 차렸는데 놀러 오세요. 아무튼 그 공간이 되게 저희 작업실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 작업실에서도 이렇게 네 명이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합주를. 근데 오늘 처음으로 관객분들을 이제 앞으로 안 보고 뭔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뒤에 분들도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번씩 뒤에 인사해 주세요. 그래서 방금 들으셨던 곡은 EOP라는 저희 첫 번째 EP 쌈사라의 수록곡 중 하나고요. 다음 들려드릴 곡은 마하옴이라는 곡인데 저희가 정규 앨범을 발매하기

연애 성공개 싱글로 가장 먼저 냈던 저희의 이름으로 유인원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나왔던 음원인데요. 뭔가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웅이 돼서 스스로 헤쳐나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마하움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0: 이어서 다음 곡이 마지막 곡입니다. 저희 앞으로 공연에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런 팀이라고 오늘 보여드리고 갔으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음 곡은 저희 음악 중에 유일하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해 주셔야 되거든요. 하실 수 있죠?
1: 네.
0: 좋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율동이고요. 하나는 떼창인데 바로 너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너 할 때 이게 삿대질을 할 거예요. 그럼 저희를 향해서 이게 삿대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우 하면은 AAA만 외주시면 되거든요. 정말 쉽죠?
1: 네.
0: 한번 연습해볼까요?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콘서트판은 국악동요 달떡과 한가위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노래처럼 즐겁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이렇게 명절을 더욱 즐겁게 해줄 다양한 놀이를 만나는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가위 놀이판, 다음 무대에서는 강강술래를 만나볼 텐데요. 강강술래는 국가무형문화재일 뿐 아니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하죠. 여러 명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고 돌면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또 다양한 전통 놀이도 하는데요. 청어를 엮듯이 손을 엮었다 풀었다 하는 청어 엮기를 비롯해서 고사리 꺾기, 기와 밟기, 술래잡기 등 다양한 놀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국립국악고등학교 무용과 1학년 학생들의 무대로 강강술래 만나보시죠.

강강술래 만나보셨습니다. 강강술래는 이렇게 보름달 아래서 둥글게 원을 그리며 풍요를 기원하는 놀이죠. 보름달을 보며 기원하는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놀이와 함께하는 한가위 놀이판, 이번엔 환술을 만나보겠습니다. 환술은 특수 도구나 손기술을 이용해서 불가능한 일을 보여주는 마술을 뜻하는데요. 삼국시대에도 환술이 선보였던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생각되고요. 조선시대 남사당 놀이 중에서도 얼른이라는 이름으로 환술이 선보였습니다. 오늘은 전통 환술사 송다민 씨의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손기술을 이용한 부채 환술과 술상을 차리는 환술인 통자, 그리고 빈 그릇에서 물이 나오는 찰미주를 보여준다고 하니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서 봐야겠습니다. 환술사 송다민 씨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오늘은 사실은 섭외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먹친구 힌트입니다.
1: 아, 오늘도 바로 만났나요, 먹친구를?
0: 바로 만납니다. 왜냐면 워낙에 좀 모시기 힘든 분이기 때문에 두 끼만 먹여 보낼 수가 없어요.
1: 아, 그 정도로 바쁜 분은?
0: 잘 나가는 분들이에요.
1: 분들?
0: 무려 세 명입니다.
1: 세 명?
0: 많이 뽑아 먹어야 돼, 우리가.
1: 아, 그 정도로 바쁜 분은?
0: 잘 나가는 분들이에요.
2: 돌다리 근처까지 왔는데
3: 떨립니다. 어떻게 같이 놀래킬 거야?
2: 네? 들어가가지고?
4: 놀래킬 거야.
2: 좋아요, 좋아요.
1: 빨리 가야겠다. 아...
5: 무명에서 전설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

0: 무명정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너무 반가워요. 오늘 이 밤 그대여 흔들어.
0: 야.
3: 예.
4: 하루야 가져가라.
3: 예.
5: 요런 알바생 있으면은 그 식당 인기 진짜 많죠.
6: 대박이지.
5: 공연을 혹시 그 받아놓고 밥을 안 주고 하나요?
6: 머리에 짜장면 줬어.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운영전설 탑3입니다.
2: 이분들은 나보다 네가 더 많이 할 거야.
3: 가까이까지 일단
0: 밖에 왔어. 가자.
4: 어? 뭐야? 어? 뭐야?
5: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5: 아, 안녕하세요. 진짜 바쁘실 텐데.
2: 저 진짜 바빠요.
5: 제가 잘 봤죠. 예. 네.
4: 어, 보셨어요?
2: 잘 보셨어요?
5: 장모님이 좋아하셔가지고. 최근에 그 결승전을 같이 봤어요.
4: 와, 우와. 진짜요?
2: 얘 이름 뭐예요?
5: 하루씨.
2: 얘는?
5: 성리씨.
2: 얘는?
5: 한별씨.
4: 오!
5: 레드 애플.
4: 오! 오, 진짜 대박.
2: 아니, 탤런트 프로그램 출연자를 나보다 많이 하는 건 처음이야.
5: 처음으로 하네, 처음으로. 와.
2: 일단은 세 분 다 공복이죠?
4: 네.
1: 네, 아, 공복입니다.
2: 갑시다.
4: 아, 좋습니다.
3: 어머니들 좀 그래도 반겨주시면 좋겠다.
0: 그러게.
5: 응용전설 나오셨을 때 되게 반가웠어요. 어? 아는 사람인데 생각 든 거예요. 전 무슨 방송에서 본 줄 알았는데 네. 프로듀서에 나오셨거든요.
2: 몇 편에 나왔어요?
6: 그 나야나 시즌 때 나왔습니다.
5: 네. 꽤 높게 가지 않았어요? 20몇 등 하셨어요?
6: 아니, 높게는 못 갔었고 40몇 등으로 이제 강철 경연을 총 6번 나갔었는데
4: 뭐 했어요?
6: 프로듀스 101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하고
2: 나야나?
6: 맞아요. 그리고 20년도에 제가 트로트로 전향을 했습니다. 트로트로 전향을 해서 MBN 보이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
4: 보이스트롯? 거기서?
6: 거기서는 준결승에서 이제
4: 집을, 아깝다.
6: 집을 갔었고 그다음에 MBN 또 보이스킹 나갔다가 그다음이 이제 옆에 이제 미스터트롯이라는 프로그램 시즌 2, 시즌 2에 또 현역가왕 2를 나갔었어요.
4: 아.
6: 그때도 이제 조금 본선 3차 때쯤에 이제 떨어지게 됐었는데
4: 와, 대단하다.
6: 그때는
4: 진짜.
6: 5번을 이미 그렇게 했잖아요.
4: 네.
6: 이제 너무 이제 상처도 많이 받고
4: 진짜.
6: 저에 대한 이제 운명도 이제 실감을 하고 아, 이제 안 해야겠다. 그냥 난 여기까지인 것부터 하고 이제 안 하고 있었다가 무명전설 딱 그 지원 공고를 보고 예, 그래서 이거 진짜 안 되면 진짜 포기하다. 진짜 포기한다.
4: 마지막이다.
6: 예, 마지막이다.
5: 진짜 7.8기네, 진짜. 와.

0: 7.8기라고 이렇게 많이 예, 많이 이렇게 많이 불러주신.
1: 근데 7.8기로 마지막 기회라고 했는데 그걸 우승을 해버렸어.
0: 결과가 너무 아직도 사실 좀 신기하고.
2: 대단하다.
0: 실감이 잘 안 납니다.
1: 그럼 이제 하루는 어떻게 지원하게 된 거예요? 무명이 길진 않았을 거 아니야?
3: 네. 이제 오디션도 이번에 무명연설이 처음 나간.
2: 와.
3: 감사하겠다. 2등 준우승을 해가지고.

0: 성리랑 너무 비교된다.
1: 스토리가 와. 몇 살이시죠?
2: 저 이제 24살입니다.
3: 애기.
1: 24살이면 2003년생?
2: 네.
1: 그럼 진짜 아들뻘이네요.
0: 아들. 아빠라 불러. 지금 시각이 4시 45분이에요. 지금 가는 집이 5시까지가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브레이크 타임 런을 해야 돼요. 끝나자마자 들어가라. 아. 그 정도 인기가 많은 집인데. 아귀탕 좋아합니까?
4: 아귀찜은 먹어봤어요?
2: 안 먹어봤어요.
4: 아귀탕은 안 먹어봤어요.
0: 아귀의 내장을 탕으로 먹는 거죠.
1: 오.

0: 하루는 정말 안 좋아할 것 같긴 해요.
1: 어? 왜?
0: 어리잖아.
2: 아니에요. 저 애늙은이라는.
0: 이제 이 하루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연령대를 생각하면 네, 네. 이런 것도 먹어봐야 돼.
1: 아버지처럼 잔소리가 많으시네요.
3: 목소리가 쉬니까 더 아빠가.
0: 음악이 키워야죠.
2: 오동동 후.
3: 와, 아니, 와, 와.
1: 뭐야?
4: 형, 여기 진짜 맛집이다.
3: 와, 아니, 와. 와.
1: 뭐야?
4: 형, 여기 진짜 맛집이다.
5: 잘 펼쳐졌죠?
4: 완전 와, 맛집이다, 여기.
1: 아구 사진 있어.
3: 뭐야? 야, 아기 사진.
0: 안녕하세요. 오,
6: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0: 우리 무명전설의 1등이든 3등.
6: 아, 진짜? 네. 아니, 우리 촬영 안 하는데 어쩌지? 우리 집은 밖에 외국 사람들이 너무 더 와버리면 단골 고객들이 못 드셔요.
1: 와.
6: 단골 고객을 맞아요. 위해서 과장님께서 애초에 방송 촬영 이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걸 맞는데.
4: 서울에서 왔어요.
6: 미안한데 방송 촬영을 안 해요. 어떡하지?
7: 시간을 넘어
1: 아우 가신다.
7: 시간을 넘어
1: 아우 가신다.
3: 시간을 넘어서 가셨잖아요.
1: 시간 넘어서 가셨다.
3: 시간을 넘어서 가셨어.
6: 내가 송시경을 이렇게 한다 했는데.
7: 다시 못 보는 너 남의 사람인 너 견디기에 지칠 것만 같던 이별의 그 와.
0: 잘한다.
6: 우리 많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방송을
0: 알았어요. 우리가 너무 강요해도 아닌 것 같고
1: 네,
0: 다음에 개인적으로 올게요.
1: 네네. 네.
0: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1: 이해가 되긴 합니다.
6: 미안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3: 예, 예, 예.
1: 감사합니다.
6: 그래서 그래,
3: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 행복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8: 아니, 이거 진짜 찐이구나. 와, 좀 충격이야, 나 지금.
1: 아구탕 좋아하는데.
4: 그럼 우리 어디로?
0: 자, 우리가 삐안이 있습니다.
1: 삐안,
3: 삐안.
0: 요 집이 안 될 때 대비해서 또 제가 생각해낸 집이 있어요. 여기는 낙지전골을 팔아요.
1: 아, 낙지전골.
0: 낙지 좋아합니까?
1: 너무 좋아해요.
0: 뭐 다 좋대.
1: 아, 전 진짜 먹고라서.
0: 먹고.
2: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구보다 낙지가 더
8: 없어서 못 먹습니다, 낙지.
0: 그래요?
8: 보양식.
0: 그래, 하루 솔직하다. 산낙지만 쓰고 사천에서 잡히는 애들만 쓰대.
1: 아,
0: 그러니까 재료는 끝내주는 거야. 갑시다.
1: 야, 가시죠.
3: Let's go.
8: 리얼에서 너무 재밌긴 해요.
0: 재밌지?
1: 네.

0: 박서진이. 네, 문명건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아, 너무 반가워요.
2: 안녕하세요.
0: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대박이야, 대박.
0: 와. 근데 바로 옆집입니다.
4: 와우!
0: 진짜 바로 옆집입니다.
4: 와우!
0: 진짜 진짜로?
4: 활보 해물.
1: 바로 옆집이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3: 가시죠.
1: 들어가자.
0: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전현무입니다. 요 세 분들, 세 분 모르세요?
5: 어?
0: 요 세 분?
1: 안녕하세요, 형님.
0: 무명전설.
6: 아, 수영님. 오! 잘하더라.
1: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6: 아, 그래. 아니, 저 식물이 더 잘생기네.
0: 우리 다섯 명 모으는 거 촬영해도 돼요?
6: 남은 하면 촬영할 게 있나?
0: 할 게 있지, 맛집이니까.
6: 식당은 40년 넘어도 촬영 이런 거 안 했거든.

0: 야.
1: 바쁘셔서 바쁘신
2: 인방하신다.
3: 허락해 주실 거죠?
4: 아, 그래 알지.
0: 오케이 오케이.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4: 예. 성공.
0: 다행이다. 진짜 배고파요.
3: 와, 진짜 성공.
5: 진짜 배고파.
0: 진짜 배고파.
3: 진짜 아이돌 같으신 거
6: 저요? 감사합니다.
5: 아이돌 제이도 왔었잖아. 투어스. 투어스라고
6: 했지. 투어스, 투어스.
5: 투어스, 투어스.
6: 어울린다. 투어스 데뷔하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5: 어울려, 투어스.
3: 어울려.
0: 오일.
3: 투어스 재질이야.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와. 아시는구나. 누구 좋아하셨어요? 누구 좋아하셨어?
5: 여기 안 계시, 여기 없나?
3: 하루만 보는데? 하루만 보시는데?
5: 그러니까요. 아, 하루 씨가. 오.
6: 그쵸.
4: 나 좋아했어요.
6: 아, 진짜요?
5: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아.
3: 자, 메뉴는 하나입니다.
6: 낙지 볶음.
1: 아, 진짜네.
5: 우와, 순한 맛, 중간 맛, 매운맛.
3: 매운 거 좋아해?
6: 저 좋아해요.
1: 참 매운맛 좋아.
6: 맛이? 진짜로?
5: 사랑해.
6: 근데 매운맛 쉽지 않은데?
1: 그치, 쉽지 않지.
5: 그건 제일 순한 맛 먹어도 매운데.
1: 아, 그쵸.
7: 매운 거를 잘 못 드시니까 그래도.
5: 아, 근데 저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8: 매운 걸 못 드시니까 그럼 매운맛으로.
5: 말씀 되게 매운맛이 진짜.
3: 근데 오늘은 이제 이분들이 주인공입니다.
6: 얼마나 된다면
1: 재밌겠다, 근데.
3: 그치, 그러니까 재밌겠다. 여기 매운맛이 많이 매워요?
4: 맥개지라고 좀 갱철이 해가지고.
1: 아, 저희는 매운 걸 좋아해가지고.
5: 저 남자, 상남자요.
4: 아, 그럼 맥개 해줄게. 아,
3: 그래, 해주이소. 산낙지는 어디서 가져와요?
4: 산낙지 상에서 우리가 주문해 갖고 오지.
3: 다 사천낙지죠?
4: 아, 뭐 저거 한번 보이소.
1: 어? 어? 볼 수 있나?
4: 저거 한번 막 억수 사랑했다. 예예. 예. 저 끓여봐라, 배죽으로. 한번 끓여봐라.
5: 자, 산낙지를 영접하러 가는데. 예,
7: 예. 재료를 이렇게 직접 보는 거 처음이네.
5: 오. 오.
4: 오.
5: 우와. 와. 와, 진짜 크다. 와.
4: 우와.
5: 와. 와, 진짜 크다. 와.
1: 와. 와, 낙지 살아있는 거 처음 봐요.
4: 와.
5: 와. 와, 실하다.
3: 맞아요. 이게 산낙지지 뭐.
6: 와. 그게 엄청 크다.
4: 이게 남해안 낙지.
3: 남해안 낙지.
5: 이야.
4: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야.
5: 와, 진짜
1: 신선해.
6: 만져봐도 돼요?
4: 네.
3: 신기하지, 하루야.
4: 불 떼진 않아.
5: 잘 맞는다. 와, 손이 진짜 작다.
3: 손이 애기다, 애기.
5: 손이 진짜 작아.
3: 처음 봐?
6: 네.
5: 어, 되게 생물 체험 온 어린이 같다.
6: 우와.
3: 노래는 그 어른 노래라면서?
6: 점성이, 점성이 있네요.
3: 점성이.
6: 우와. 저희가 이걸 먹는 거예요? 아, 진짜. 아. 잘 먹겠습니다.
4: 예.
5: 감사합니다.
4: 그냥 고갱했지요.
3: 예. 예.
5: 감사합니다. 확실히 세 분이랑 다니니까 이 서비스가
7: 손 잡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5: 팬 서비스가 와.
3: 반찬 가져갈까요?
4: 네.
3: 셀프.
6: 아, 이건 제가 막내니까 손으로. 갈게요, 형님. 형 반찬 엄청 많아요.
3: 오.
5: 이거 다 직접 하신 거야?
3: 할머니 집에 놀러 온 것 같다.
5: 그니까요.

0: 아 배고파. 아.
1: 첫 식사까지 쉽지가 않죠.
0: 와.
1: 맛집은 또 반찬이 많아요.
2: 이게 매운.
1: 대박이다.
2: 벌써 감동 받으면 안 돼.
0: 제가 방금 이거 먹었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감을 제가 태어나서 거의 먹어본 적 없어요.
2: 해조류?
0: 바라 향이 확 나는 거.
2: 아, 해조류를 안 먹어보셨구나. 사실 외국에선 안 먹잖아요.
0: 안 먹지?
2: 외국에선 얘, 다시마, 미역, 꽃, 네. 꼬시래기 다 씨위드.
0: 씨위드, 예.
2: 바다의 잡초. 안 먹어. 우리만 먹는 거야.
0: 요즘에 이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동남아시아에서 김 시장이 너무 커져가지고
2: 그지?
0: 김을 그냥 간식을 먹고 안주로도 먹고
2: 동남아 사람들 진짜? 입맛을 사로잡았네.
0: 네네네.
2: 원래 안 먹었지?
0: 잘 안 먹었죠. 근데 지금 이제 K-푸드가 너무 날려서
1: 아우

0: 식사를 가진다. 예.
1: 아, 전 진짜 배고파서 진짜 배고파.
2: 피자 두 판 두 판 먹는데요. 혼자서.
0: 아, 그래요?
3: 예. 자, 만찬도
1: 가자.
3: 만찬도 만드린 게 뭐 상관 없어요. 아니,
0: 어, 혹시 여기 다 청양고추인가요, 혹시?
1: 땡초, 땡초.
2: 아, 너무 좋아요.
4: 다 청양고추인데.
3: 그 땡초라, 그래 안 매봐. 청양고추인데.
0: 그래 안 매봐요?
1: 안 매봐.
2: 그래.
5: 매운맛, 중간맛 구분을 이걸로 했네. 땡초로.
0: 저는 각추추로 굶어야 될 것 같은데.
5: 왜?
2: 아, 아 그럼 앞으로 말씀하시죠.
5: 당면 위주로 먹어요.
0: 아까 맛있는데 매운 거.
1: 근데 매운 거랑 그냥 밀어 붙였잖아. 아, 남자는 매운 거라며. 아,
0: 오늘 밥 굶겠는데? 살았나?
1: 한번 대치지 않을까? 한번 대치시는 거 아닐까?
5: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았어. 산 거야, 산 거. 산 거를 그냥 탕탕히 칠 거야.
0: 여기 지금 산낙지가 들어간 거죠, 언니?
1: 아, 진짜 맛있겠다.
3: 아빠 뭐 봤잖아.
6: 아까 제가 손으로 주무른 거.
2: 너의 손맛이.
3: 그 맛이, 그 맛이. 아직 살아있을 거야?
5: 살아있어요.
2: 하루에 손맛이 들어왔네.
7: 안녕하세요. 델보 해물골 고순탄입니다. 73세, 46년째. 요 앞바다에 오늘 몇 마리 주세요, 구모. 주락군대로 주거든. 우리는 죽은 낙지 안 쓰고. 딱 틀리지. 식감도 틀리고 맛도 틀리지.

0: 센 거 막 양념해 봐라 안 죽어. 삼겹을 딱 쑥 맛이 들리겠지. 양파, 야채, 시금치, 당면, 마늘. 몇 개 해주라고 땡초를 해주지. 땡초를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응.
1: 양념이 맛있겠는데?
2: 네? 양념이
0: 맛있겠는데? 양념이 소스이야 때문에 맛있어.
1: 근데 원래 탕 종류보다 볶음 매움이 진짜 매워.
3: 그치? 아, 그치, 그치. 맞아, 맞아.
1: 뜨거워. 양념이 완전 다 묻어 있어가지고.
0: 그 이제 요래 저 선물 대열? 네. 물은 먹으면 안 되고.

0: 맛있겠다. 지금 먹어도 되는데?
1: 하루야!
2: 예!
0: 하루야!
2: 예!
0: 알바생이네.
2: 밥 나왔습니다.
3: 아, 근데 요런 알바생 있으면 그 식당 인기 진짜 많죠.
0: 대박이지. 예. 네.
4: 밥인 줄 알았어.
3: 감사합니다.
4: 너무 자연스럽네.
1: 다 됐어요?
0: 먹으세요.
3: 껍비면 돼요?
1: 네.
4: 진짜요?
1: 조금은 질기고 맛이 없어.
0: 그렇지.
4: 와.
2: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애드밥처럼.
4: 아, 진짜?
1: 나 이래갖고 먹는 거야.
4: 아, 너무 맛있다. 와. 와.
1: 나 이래갖고 먹는 거야.
4: 아, 너무 맛있다.
5: 와.
4: 와.
5: 와, 이거 찐이다, 찐.
6: 야, 대박이다.

0: 식당이 아니라 지금 할머니한테 온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2: 맞아요.
1: 집밥에 집밥.
3: 이런 거 되겠다.
1: 야, 고추 많이 줘야지.
0: 아니.
3: 아니.
0: 편하게 주세요.
4: 진심이다.
3: 자.
0: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잘 먹겠습니다.
5: 네. 와, 너무 맛있겠다.
0: 감사합니다.
3: 튀김치를 하나 앞에 한 사람씩 잡는가 봐. 한 그릇 내줄까?
5: 일단 주세요,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0: 맛있겠다.
1: 하루야 가져가라. 예. 하루야 가져가라. 예. 오늘 이모가 많이 부릅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하다 이렇게 또.
2: 먼저 먹어, 먼저 먹어.
3: 원래 할머니 아니, 원래 아시는 분 아니죠?
0: 네.
3: 거의 고향집 온 것 같아.
0: 처음인데 오늘부터 여기서 취직하기로 했어요.
4: 하루 빨리 먹어.
2: 빨리 먹어.
0: 예,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0: 好。맵진않은데그매콤함이
1: 맛있다
0: 매력있어
2: 이런걸맛있게맵다그러지
0: 맛있게매워네
1: 안매운데요
3: 안매워
2: 하나도안매워
3: 근데생각보다매운향은없는데
2: 아맵지
3: 하나도맵지않은데못먹을정도는아니에요미나리가있어가지고그렇게막맵다고느껴지진않네요생각보다양념이안매워다행히아우콩나물이좋아하네
4: 좋네요좋아

0: 와, 맛있다.
1: 서울에 맛있는 낙지 볶음집을 가면 낙지 볶음밥 다 좋은데 양념이 너무 셀 때가 있어요.
2: 맞아, 맞아.
1: 그래서 내가 낙지를 먹는 건지 양념을 먹는 건지 매운 걸 좋아해도 그거 먹다가 맞아. 딴 마늘 다 나올 때가 많아요.
3: 맞아요, 맞아요.
1: 얘는 맛있게 매운맛이고 너무 꾸덕하지가 않아요. 되게 라이트하잖아.
3: 맞아요.
1: 물기도 많고. 근데 이거는 밥을 비벼 먹기에 너무 좋은 양념이에요. 아.

0: 조화가 너무 좋아요.
1: 특히나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도 그냥 먹을 수 같이 그냥 즐겨 먹을 수 있는.
2: 그냥 매운맛 시키셔도 될 것 같아요.
3: 야, 근데 낙지가 알이 장난 아닌데?
0: 너무 짧게.
3: 너무 짧게 되겠다.
1: 엄청 통통해. 안 매워.
3: 촘촘촘 썰어가지고 나는 좀 뭔가 씹히는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약간 좀 썬 게 더 히트인 것 같아요.
0: 약간 터지는 느낌이에요. 네.
3: 팝한 느낌.
4: 한 낙지의 힘이지.

0: 삼낙지를 왜 넣는지 알겠지? 쫄깃하지?
1: 네. 너무 쫄깃해.
2: 너무 쫄깃하겠다. 진짜. 야, 삼낙지 그대로 하는 맛이 다르네.
1: 확실히 다른 거 안 파셔도 되겠다. 이게 딱 이거의 조화가.
3: 단일 메뉴인 이유가
1: 들리지가 않네. 네. 어.
4: 낙지가 이런 건가요?
3: 에이.
1: 오.
4: 낙지가 이런 건가요? 낙지만 생각하면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1: 괜찮다잉?
4: 맛있네요.
3: 잘 만들었다잉.
2: 너무 노련하다.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영 먹엄마!
2: 어디야? 빨리 와, 배고파.
1: 영 먹엄마!
3: 큰 아이에 맞는 영화를 극장 안에서 함께 본다는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0: K-Story brings you the short-form drama, My Father's Table, this Chuseok. Based on an original webtoon by the creator Korita, it was produced as short-form episodes lasting around 2 minutes each. It received an enthusiastic response from audiences at this year's Busa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leading to theatrical screenings and a commercial theater chain, a major breakthrough for a vertical format work. It was directed by Lee Junik, known for the feature film The King and the Clown. Talented actors fill out the cast. Jung Jin-young, Lee Jung-eun, and Byun Yo-han warmly portray a family resolving the issues they face.
1: 요리 백진영. 요리를 못하게 된 병이죠.
2: 까지 끝내오리.
3: 벌점 10점 쌓이면 이혼이에요. 지금 40년 밥상 차려주고 있는데 아버님한테 복수하고 싶으시겠죠?
4: 그냥 배달 시켜요.
5: 엄마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6: 싫다.
3: 나 누군가의 밥이 아니다.
0: Shall we watch My Father's Table together? Since the start of their marriage, Hang has been quite the critic at the family table. He is very expressive about how he feels about his meals. Uh-oh, he's not going to let this just pass. Thankfully, Sunae's cooking skills evolve day by day so that most home-cooked meals pass without complaint from Hang. That also means that Sunae spends many hours tied up in the kitchen. So, on just another ordinary day.
3: Hey, 여보.
7: 어디야?
3: 장 보러 나왔어요.
7: 빨리 와, 배고파.
0: Hang calls her to pester her about his next meal.
3: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그냥 점심만 대충 차려 드세요.
7: 찌개 없이 밥 못 먹는 거 알잖아. 빨리 와서 된장찌개 끓여줘.
0: What now? Just then. She blacks out.
7: 여보, 엄마!
3: 오셨어요?
0: Well, at least it didn't turn out worse.
3: 모르겠어요.
0: She gets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and returns home.
2: 오범증이 다 됐는데 밥 먹으란 소리가 없어? 명복 엄마, 밥!
0: But there's something not quite right with Sunae.
2: 컴컴한 데서 뭐해?
3: 된장찌개요. 어떻게 끓였는지 생각이 안 나.
2: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3: 냄비만 봐도 어지럽고요.
2: 여보!
1: 요리 백지증이다. 요리 백지증. 안순애님은 요리를 못하는 병에 걸리셨습니다.
0: It's a shocking situation for Hang.
2: 그게 말이 되나? 아니 그럼 그거 어떻게 고칩니까?
1: 보통 이런 증세는 일시적이니까 호전될 때까지 기다려 봐야죠.
2: 잠깐. 그럼 그동안 내 밥은?
0: So their household faces a change.
1: Hang
0: enters the kitchen for the first time in his life.
3: 요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2: 그까짓 게 뭐 어렵다고.
0: But it can't be all that easy, can it? It's one problem after another.
3: 아직이에요? 아, 배고픈데.
2: 아, 좀 진득하게 기다려. 다 됐어.
0: He faces a complaint that he has voiced many times. He finally manages to get the meal ready.
2: 뭐 보기보다 괜찮지?
3: 보기보다 별론데요.
0: The tables are turned.
3: 멸치 육수를 못 내면은 다시 따라도 넣지. 이거 된장찌개 아니에요.
2: 말이 너무 심하네. 아무리 맛이 없다 해도 내가 당신 위해서 고생해서 만든 음식이야.
3: 너무해.
0: And Sunae is not about to 고생해요. go easy on him.
3: 나는 애 둘 없고 끌고 시장 가서 콩 사다가 메주담 가서 된장 만들어 가지고 찌개 끓였어요. 40년 동안.
0: And another thing.
3: 오늘 요리는 벌점이에요.
2: 벌점?
3: 앞으로 당신 만든 요리가 맛있으면 칭찬, 그렇지 않으면 벌점을 드릴게요. 벌점 10점 쌓이면 그때는 우리 끝이에요.
2: 끝이라니?
3: 벌점 10점이면은 이혼합시다.
2: 참나 어이가 없어서 지금 누구 협박해? 누가 이혼하자면 무서워할까 봐.
0: He talks big, but he seems quite flustered. From that day on, he enters cooking purgatory. Today's menu is a fluffy 계란찜 steamed egg dish. However, what does he resort to doing? He switches in delivery food. Will Sunae notice?
2: 어때?
3: 아, 괜찮네요.
2: 배달 음식 구별도 못하잖아. 괜히 그동안 힘들게 요리했네. 앞으로는 그냥 싹 다 배달로.
0: Uh-oh. Just then.
6: 여보! 여보!
1: 배달 음식이 난 못 먹는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니까 신체에서 그런 강한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0: So home-cooked meals are mandatory.
2: 우리 며느리가
0: This time their daughter-in-law cooks. Her cooking looks... Surely she deserves a penalty. But, hey, what?
3: 아우, 잘 먹었다.
2: 왜? 아니, 대체 왜?
0: Hong takes it personally and stays up late to cook his pièce de résistance.
2: 어때?
3: 싱거워요.
2: 너무하네. 밤새 잠 설쳐가면서 끓인 건데.
0: What? 그래도 뭐 솔직히 More penalty points?
3: 먹을만해요. 그래서 오늘 곰탕은... 칭찬 드릴게요.
2: 칭찬을 준다고?
0: Oh, he gets a compliment.
2: 칭찬을 다 받네. 칭찬을 받아.
3: 오늘 저녁은
2: 아이 가을엔 도토리 먹이지.
3: 오늘 저녁은 짜장면으로 하죠.
0: Hong continues to cook up a storm. Just what did the compliments really add up to? And will Hong be able to save his marriage? A story that is not unlike our own. This is My Father's Table. Let's hear about what went on behind the scenes. Director Lee Junik took on the challenge of creating short-form vertical screen content for the first time.
8: 가로 영화만 14편 찍고 세로 영화를 처음 찍었는데 가로인지 세로인지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느꼈고요. 세로로 보면서 인물 하나하나 내면을 아주 깊숙이 엿보는 듯한 그런 게 가로에서보다는 훨씬 더 내밀하고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가로보다 세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Infused with director's signature warmth, a family drama was created that stands apart from typical short-form contents.
8: 소박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를 쇼폼으로 좀 확장을 함으로 해가지고 쇼폼을 접근하지 않았던 관객들도 쇼폼을 즐길 수 있게끔.
0: Actor 정진영, who plays the husband and father, Hong, he says he was captivated by the power of the story.
8: 네 번을 읽어보니 야, 요즘 이런 이야기를 만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시다시피 제작비가 큰 그런 작품은 아니었고 태생 자체가 근데 굉장히 행복하게 찍었습니다. 감독님과 또 정우실 비롯한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오밀조밀한 그 산꼭대기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철거 직전의 동네거든요. 거기서 행복하게 한 달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0: It was Chung's first go at short-form content.
8: 쇼폼의 연기법이라고 AI한테 물어보니까 어디 있더라고요. 아주 자세히 써놨어요. 영화 연기법, 쇼폼 연기법 구분해서 있던데 저는 사실 배우로서는 딱히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
0: After long years of being responsible for her family's meal, Sunae is a wife who suddenly hands over the kitchen duties to her husband. Actress Lee Jung-un brings the character to life.
9: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들어서 밥을 하기 너무 싫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아버지도 삼시세끼를 꼭 집에서만 드세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좀 힌트가 많이 되고 엄마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집에서 밥은 꼭 해 먹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걸 던지는 역할이라는 건 정말 흥미롭고 재밌다. 좀 약올리는 맛이 있어서 저도 새삼스럽게 그런 마음을 좀 대변해서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A short format, heartwarming storyline, something audiences can identify with. It is the short form drama, My Father's Table. The character case story zooms in on in My Father's Table.
2: 오밤중이 다 됐는데 밥 먹으란 소리가 없어? 명복 엄마,
10: 밥!
0: For 40 years, the ruler of the household, Anna Terrence, at the dinner table. However,
3: 요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2: 그까지 꽤 어렵다고.
0: Now a novice cook who struggles to get meals ready, husband and father Hang. Actor Jung Jin-young plays the role. He portrays the evolving inner world of Hang, who is making meals for the very first time in a manner that is both humorous and deeply nuanced.
8: 나이도 그렇고 늙은 부부의 모습도 그렇고 그들이 느끼는 사랑과 젊음에 대한 아련한 향수 같은 것 다 제 안에 있는 것들이어서 일부러 막 내가 모르는 걸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작품이었습니다.
0: Look forward to a masterful performance that is both moving and funny. This is the Legend Snack original short-form drama, My Father's Table.

0: 안전시설물의 혁신적인 개발과 발전은 물론 있습니다.
1: The major business areas are the facilities for bridges and urban landscapes. Aside from the inspections for old bridges and structures, the firm has produced and constructed joints for the safety of bridges. What is more, it has carried out the entire process, including the designing, planning, and constructing for the overall urban landscapes.
2: 저희 금난산업개발은 도로 안전에 필요한 난간, 울타리, 그리고 교량 이음 장치 등 다양한 안전시설물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량 이음 장치에서 교량 하부로의 누수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누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의 교량 이음 장치는 자기 성형 테이프로 열 접합하여 교량 이음 장치 이음부를 빈틈없이 결합하기 때문에 교량 하부로의 누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1: Precise designing based on the field measurement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And the firm has carried out the cutting, welding, and assembling stages by making use of the cutting-edge technologies. After thoroughly checking the finished products, only the ones that pass the tests are packed and released to the market.
3: 금난산업개발의 경쟁력은 최상의 품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정 내 스마트 키오스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생산 도면을 대조 확인함으로써 품질 오차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산 과정에서 도면과 실제 생산품의 일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상시 검수 체계를 구축하여 규격의 정밀함이 곧 품질의 완성도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applied a smart factory system to increase production efficiency and for more systematic production management. As a result, it has removed unnecessary elements for the overall production lines. And it has implemented optimal solution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4: 저희 금난산업개발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통해 공정 흐름에 맞춰 설비를 재배치하고 작업과 물류 이동이 동시에 가능한 다기능 대차를 자체 제작해 공정 간 연결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창고의 위치를 표준화하고 비산먼지 및 칩 배출 시설을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스마트 작업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설비 재배치와 전용 작업대 도입만으로 생산성을 약 6.7%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이송 대차 시스템 적용을 통해 물류 이동 거리를 94% 단축하고 부자재 보관 방식 또한 기존 대비 25%의 여유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1: By promo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the firm has obtained a lot of patents with its products and designs. Also, it has applied these source technologies to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And the certified products have gained positive responses in the market.
5: 저희 금난산업개발은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올해 신규로 두 건의 특허를 등록하였고 계속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은 교량 이음 장치의 제조와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산성, 경제성은 물론 설치가 용이한 난간 및 울타리의 신제품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 By reflecting the opinions from different industrial sites, Kumran Industrial Development has produced reliable and high-quality facilities. And it aims to expand the scope of business by fulfilling the global standards.
0: 금난산업개발은 현재 도로 및 경관 안전시설물 생산 분야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토목공사 및 안전진단 면허 취득을 통해 사업 영역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0: 종합건설업 및 정밀안전진단이라는 전문 영역으로의 확장을 통해 설계, 생산부터 유지관리까지 아우르는 토탈 인프라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1: 금난 인더스트리얼 디벨롭먼트 has suggested creative solutions that can connect different cities and strengthen people's safety. And it is expected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in the near future.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다자 협력을 통한 공동성장,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매우 유용한 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0: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BFF.
2: 하나 궁금한 거 있어. 네. 이거 몇 벌 있어?
3: 아마 10개?
4: 에, 진짜 슈퍼맨인 것처럼. 이거 슈퍼맨 베스트.
2: 저도 뭔가 이제 셰프님처럼 이런 슈트를 언젠가 입고 싶네요.
1: 두 분은 치킨 좋아하세요?
2: 아, 치킨 좋아하는데.
4: 치킨 그럼요.
2: 저는 닭다리 싫어합니다. 올리 폭폭살 치킨만 먹어요. 날개 다리 녹.
4: 녹? 이상한 취향인 것 같아요. 에?
3: 저는 반대로 날개랑 그리고
2: 다리
3: 너무 좋아요.
4: 1, 1, 1억.
2: 알겠다.

0: 그러면 오늘 둘 다 있어요.
1: 그니까요.
0: 둘 보세요. 저랑 또 중식.
1: 와우.
2: 둘 다 있어요?
1: 네. 오.
0: 오.
1: Look at this.
0: 오. 아 여기 버거 아니에요. 여기 치킨 들어가 있어요.
1: 오. 그렇죠? 치킨. 네. 새우. 셰프 그쵸? 새우죠. 진짜 제 새우를 진짜 좋아해서 딱 알아봤습니다.
0: 돈 많은 있어요? 와 이거 맛있겠다.
1: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이 밥 빵 대신 밥 이거 SNS에서 많이 봤는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0: 전주 비빔밥.
1: 네. 네
0: 맞아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1: 맞아요.
0: 비빔밥이죠.
1: 이 전주 비빔부터 먹을게요.
0: 맞아요.
1: 계란이 반숙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합쳐져 있어서 그렇지 비빔밥 같다. 예. 비빔밥 먹는 것 같다. 햄버거 먹는 느낌 하나도 안 나요. 비빔밥 주먹밥 버전.
0: 한국인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1: 말도 좋네. 오. 입이 왜 이렇게 크세요?
0: 이거는 일석삼조.
1: 삼조 왜 삼조요? 네.
0: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거,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 한국 요리 문화 전파하는 거. 다 여기 압축된 거예요, 맞죠? 자, 이제
1: 이거 통마늘.
0: 갈릭 제 생각으로는 JMD.
1: 통마탱? 어떻게 아셨어요?
0: 헤이 재영,
1: 네.
0: 저는 한국인이죠. 이거 한국인이죠. 이거 한국인이죠. 이거 왜? 왜?
1: 아니 매울 것 같아서. 네, 여기도 있어요.
0: 제가 나머지 다 먹을 거예요. 우리 앞으로 아마 조금 입이 냄새 날 것 같아서 그 죄송합니다.
1: 괜찮아요. 비염이에요.
0: 저 좋아해.
1: 양념 맛있다. 근데 마늘이 진짜 안 맵다.
0: 그 로스트한 구운 맛도 있어서 너무 잘 어우러져요.
1: 씹자마자 되게 부드럽게 으깨져요. 생각보다 마늘이 안 튄다.
0: 버거 같은 마요 드레싱인 것 같아요.
1: 달짝지근합니다. 하나도 안 매워요. 마지막!
0: 마지막! 재현의 버거 페이보릿!
1: 네.
0: 우리 둘 다 잔나비인데 우리 BFF인데
1: 이거 지금 소스 먹었는데 완전 맵다. 이거 왜 맵지? 아 이거 청양이구나.
0: 오! 냄새부터 매워요. 팅! 오, 맵다.
1: 많이 매운데? 와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0: 코크.
1: 응.
0: 근데 아까
1: 하나도 안 매워요.
0: 그냥 호세해 버렸어요.
1: 아니에요. 사실 맛있게 맵습니다. 소스가 맵긴 해요. 청양 마요 소스 자체가 맛있어서. 괜찮은데요? 하나만 추천하면 전 전주 비빔 추천하고요.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마요 시림프 버거. 이거는 사실 뭔가 꼭 한국 아니어도 베이컨 들어간 버거는 어디서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동의합니다. 특히

0: 해외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라서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치킨, 치킨, 치킨.
1: 오. 어, 너무 근데 잠깐만. 진짜 본격적인. 에?
0: 이거 튀긴 거, 구운 거. 자, 그러면 우리 재영 위에 딸이 딸.
1: 다리? 다리?
2: 잔난.
0: 네, 단련하죠.
1: 맛은 안 못생겼겠지. 오! 닭가슴살! 이게 너무 좋아요. 이 퍽퍽한 결이 좋아요. 이 퍽퍽살 매니아 분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이 결이 좋으신 거 맞죠?
2: 이상해요.
0: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잘 맞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좋아하는 BFF. 부분, 좋아하는 부분 맞아요. 우리 싸우지 않을 거예요.
1: 먹어보겠습니다.
0: 네.
1: 먹었지만.
0: 커피. 제일 맛있는 부분이야.
1: 식단하는 것 같다, 맛있다.
0: 은근히 조금 훈제된 맛이.
1: 맞아요, 숯불, 그런 불향, 그런 향 좀 나요.
0: 비버 쓸 수도 있어서. 좋아요, 좋아요.
1: 밥이랑 먹어볼게요, 좋아요. 누룽지 치킨이니까.
0: 지금 다 네. 그런 즙이 내려가서
1: 맞아요.
0: 다 안에 뺐어요.
1: 맞아요.
0: 너무 좋아요.
1: 밥 너무 맛있어.
0: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아요. 특히 식감. 즙이 많은 부위라서 바삭바삭하면서 쫀득쫀득. 둘 다 이렇게.
1: 정말 한국인이어서 기뻐요.
0: 이제 그만.
1: 아, 그만해요?
0: 우리 많이 먹어야겠어. 네. 이건 네. 너무 많이.
1: 진짜 감동이에요. 이건 진짜 감동입니다.
0: 이제 이거.
1: 좋아요, 좋아요. 이거.
0: 네. 역시 이거 마늘. 마늘 네네. 향이 넘쳐요, 여기. 맞다. 이거 제일 좋아하는 콤보예요. 맞다.
1: 하나도 안 맵고.
0: 저는 이거.
1: 저는 이거. 이것도 맛있어요.
0: 이거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아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진짜 한국적인 익스피리언스, 한국적인 경험이에요. 응.
1: 뭔가 한국 치킨은 다양하다 보니까 맛이 한 가지 치킨만 먹기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제가 알기로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 유명했는데 거기에 간장 반, 거기에 뭐 파닭 반, 치즈 치킨이 나와요. 치즈 가루 뿌려진. 그리고 옥수수 가루가 뿌려진 게 나와요. 그 점점 계속 나와요, 치킨은. 그래서 요즘은 양념 반, 뭐 치즈 반 이렇게 반반으로 고를 수 있더라고요.
0: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할프 그냥 그대로. 여기 양념 때문에 살짝 튀김옷
1: 네.
0: 눅눅해지는
1: 아, 거죠. 눅눅해지죠.
0: 제가 좋아하는 거 그냥 일반 거 일반? 그리고 하니 갈리.
1: 아 이렇게 반반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이런 거 이런 먹는 방법 진짜 네. 한국식이에요. 네. 이탈리아에서 이런 거 없어요. 이거 식당에서.
1: 그래요?
0: 바로 소금으로 찍어 먹는 거 네. 그거 우리 없어요. 소금 진짜? 이미 들어가 있는 거 확실히. 아~ 이것도 여기 처음 와서 처음 봤어요. 이런 방법. 그러니까 아마 이거 외국인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1: 이건 대박이에요.
0: 집에 가지고 가세요. 사서 이렇게 착.
1: 아니 혹시 몰라서 생각을 해왔는데.
0: 진짜? 오. 저도 바비씩 준비했는데
1: 이렇게 되면 대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0: 오 oh, 노! No.
1: 저의 도전 승낙하시겠습니까?
0: 저 무서워요. 숨어 있는 재능이 있어서
1: 맞아요.
0: 아 맛있는 거
1: 나름 합니다 요리
0: 할까?
1: 오! 파브리식 재료인가요? 생각보다 뭐가 많은데요?
0: 케이 스타일 케이 맛 나는 버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네. 근데 진짜 케이 스타일인 게 벌써 김치가 있어요.
0: 이런 거 들어가면 바로 케이 스타일. 그리고 그렇죠. 이거뿐만 아니라
1: 불고기 맛
0: 소스.
1: 오, 근데 치즈가 두 개네요.
0: 치즈 두 가지.
1: 체다 모짜.
0: 네.
1: 치즈 버거 애교 아세요?
0: 어떤 거?
1: 이거 애교 아세요?
0: 애교?
1: 애교. 황정은 선배님께서 하셨던 아실 거예요 보시면. 햄버거.

0: 진짜 그런 거 있어요. 티드버거? 김치 티드버거 할 거예요.
1: 맞아, 맞아, 딱 그거.
0: Let's go, 만들어 보겠습니다. Let's go, let's go. 오일. 조금만.
1: 오, 노릇노릇.
0: My art reaction. 네. 잘 생겼어요. 이제
1: 키즈.
0: 키즈. 자, 이렇게. 오, 예, 예, 예, 예. 이렇게 하나 주세요.
1: 네.
0: 치즈 이거 뒤집어서 뒤집고? 이렇게. 아. 김치 치즈.
1: 아, 치즈를?
0: 예, 이렇게 다 섞어서.
1: 김치가 있어서 진짜 한국식 같아요. 저도 진짜 한국식 같아요.
0: 우와. 오, 예스.
1: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0: 베이컨. 왜냐면 돼지고기랑 김치 네. 오, 잘 오. 어울려서 위에
1: 불고기?
0: 불고기.
1: 아, 이걸 여기다가.
0: 하나, 둘, 셋. 짠. 김치.
2: 치즈.
0: 치즈버거.
1: 맞아요.
0: 맛있죠?
1: 이거 제일 맛있어요, 햄버거 중에. 오늘 먹는 거.
0: 감사합니다.
1: 진짜요?
0: 너무 좋아요.
1: 일단 치즈랑 볶음김치는 둘 다 맛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 섞이니까 더 맛있거든요. 근데 불고기 소스랑 그 고기 단맛이 이 김치치즈랑 잘 어울리고 그리고 생각보다 베이컨이 킥이다. 짭짤하고 간이 센데 치즈가 있어서 맛있어요. 영광입니다, 셰프님. 제가 졌어요. 이건 졌어. 근데 이건 진짜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태연식?
0: 네.
1: 좋아요. 자, 치킨은 그냥 서브입니다. 저의 메인은 바로 이거. 태연식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재료는 일단 크림치즈.
0: 크림치즈.
1: 레몬즙, 다진 마늘, 꿀. 그리고 마지막 제가 사랑하는 후추.
0: 아, 맞다.
1: 일단 크림치즈를 다 넣어주고요. 레몬즙, 마늘. 일단 섞어줍니다. 재료의 각 비율은 취향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딱 필요한 건 후추입니다. 오늘도 제 취향껏 쓸 건데 일단 제가 먼저 한번 간을 봐도 될까요? 너무 맛있다.
0: 어?
1: 내 스타일.
0: 에? 어, no. 오호, 맛있다.
1: 연기하지 마세요. 맛있다서요.
0: 근데 후추 그렇게 많이 넣지 마세요.
1: 괜찮아요, 셰프님. 프라이드 치킨에 한번 찍어서 드셔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0: 이렇게?
1: 네.
0: 이 정도 괜찮을 거예요?
1: 괜찮을 거예요.
0: 자.
1: 파는 것 같아.
0: 어? 개인적으로?
1: 네.
0: 신맛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1: 진짜요? 레몬즙이요? 얼만큼 넣어야 돼요? 채연식 아니야?
0: 제 생각에는 한 스푼? 한 번. 끝.
1: 네. 오, 냄새부터 더 새콤하다. 너무 맛있다.
0: 역시.
1: 제가 좋습니다.
0: 아, 네,
1: 좋습니다.
0: 근데 이미 아이디어 너무 좋았어요. 진짜
1: 정말요?
0: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 번도 혹시 채연식이 있을 거예요?
1: 그 다음 있을까요? 채연식 있는지는 비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다자 협력을 통한 공동성장,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매우 유용한 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0: 삼길이 놈아, 고기 한 근 내어라. 박 서방, 고기 한 근 주시오.
1: 네.
2: 어찌 형님의 것이 더 크단 말이냐?
3: 나리 것은 상길이가 드린 것이고 저분 것은 박서방이 드린 것이옵니다.

0: 있으니까. 와, 여기 초록색 넘치네. 보기만 해도 신선한 게 느껴져요. 와, my friends, this is 100% all you can find inside here is farm to table. It's local food coming around here.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마켓 직원이세요?
1: 아니요, 저는 이 야채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0: My friend, you see, you can even meet right in front of their produce, the farmer, the person who harvested this. 죄송합니다. 저는 해외 친구에게 어떤 이런 신기한 네. 상황 너무너무 설명해야 돼요. 네. 왜냐면 로컬 푸드 마켓에서 진짜 직접 재배하시는 분 만날 수 있어요. 바로 본인의 produce 바로 앞에. 오, 진짜. 근데 어떤 거 재배하시는 거 다?
1: 네, 유럽 상추를 재배하고 있고 여기는 샐러드로 먹는 유럽 상추.
0: 오, 샐러드.
1: 요즘 더우니까 시원하게 샐러드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런 시원한 요리 보여주지 네. 않아서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많이
1: 네.
0: 많이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인가요?
2: 네네. 지금 방금 만든 따뜻한 즉석두부예요.
0: 진짜. 근데 왜 파주에서 두부가 유명해요?
2: 파주 장단콩이 유명하기 때문에.
0: 장단콩?
2: 네네. 장단콩은 DMZ 안에서 콩이 자라기 때문에.
0: 아, DMZ 안에 네네. 키운 거예요?
2: 네. 그러면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0: 아, 진짜? 할 수 있어요?
2: 바로 드셔도 돼요.
0: 바로 이렇게 손으로. 너무 좋아요. 따뜻해요.
2: 다른 두부와 좀 고소한 맛이 틀릴 거예요.
0: 식감도 다르네요.
2: 맞아요.
0: 하나도 뽀뽀하지 않아요. 진짜 입안에 바로 녹아요. 하나 더 주세요. It's fantastic. You could maybe think that it's just a very, very plain thing. No, it has its own very, very distinctive taste. So good. 그러면 바로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2: 네, 들어오셔서 직접 보시면 돼요.
0: 감사합니다.
2: 지금은 콩국을 제조하고 있어요.
0: 이런 장단콩으로 만들면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상상도 안 돼요.
2: 한번 그럼 갈아볼까요?
0: 아주 진짜 기계?
2: 네네.
0: 진짜 빈 퓨리, 빈 스무디인 것 같아요. 그거 냄새부터 고소해요.
2: 드셔보시겠어요?
0: 아, 괜찮아요. 이거 카푸치노. 카푸치노 이거 마실 때처럼
2: 네.
0: 이렇게 맛있는 거 보면 여기 다 묻어요. 근데 혹시 이런 맛있는 콩이랑 어떤 주 잘 맞을까요?
2: 여기서는 가막산.
0: 저는 오늘 아침에 갔다 왔어요.
2: 그래요?
0: 아, 진짜?
2: 네.
0: 그럼 저기서 특별한 거 있어요? 네.
2: 머루주.
0: 머루주.
2: 포도주라고 보시면 돼요. 포도.
0: 아, 포도.
2: 네네.
0: Today, so happy, my friends. I found such a special product, and now the Sajanim just told me that there's also a very, very traditional chontonju, traditional liquor made with grapes. You know, I'm Italian, so I'm very used to sul made with grapes, the wine. So I'm so excited to go and discover that. Let's go together. But before, I have to do some shopping here.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진짜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거 이런 데 있는 게 진짜 다행이다. 다 꿈에 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 와 진짜 색깔이 진짜 진해요.
1: 네 머리가 엄청 색깔이 진해요.
0: 오 네. 맞아요. 와우 진짜 와우. 입안에 개운해지는 네. 느낌이에요. 와 어떡해?
1: 그 맛을 보셨으니까 이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머루를 가지고 머루주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0: 그런 것까지 그런 경험까지 이거 시켜주는 거예요?
2: 너무 감사합니다.
1: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2: 이걸로?
1: 네, 이걸로 이거 가지고 저희 머루주를 만드는 거예요.
0: 저 알려주세요. 뭐 해야 되는지 열심히 할게요.
1: 자, 손이 시려우실 것 같아서 요거 안에다 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왜요?
1: 차가워요.
0: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두꺼운 거, 차가운 거 문제 없어요.
1: 알겠습니다.
0: 셰프라서. 네.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일어나 볼까요, 저희? 하시면 저희 지금부터 할 거는 줄기와 알맹이를 분리하는 작업.
0: 이렇게 빼야 돼요.
1: 네.
0: 우리 이탈리아 말로 그런 포도 이렇게 수확할 때 그런 진짜 이름이 있어요.
1: 네.
0: 김장인 것처럼 우리도 벤데미아.
1: 벤데미아.
0: 진짜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온 말이에요.
1: 얘를 이제 작게 으깨줘야 됩니다.
0: 그냥 쌀장만 이렇게 으깨줘서 그다음에 주문할 거예요.
1: 손실없죠.
0: 지금 작았긴 해요. 이거 아까 이거 작았지 않았지만 이제 조금
1: 지금은 필요하죠.
0: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1: 안 괜찮으실 것 같은데.
0: 괜찮습니다.
1: 일단 이 상태로 이제 발효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됐는데요. 효모가 좀 필요해요.
0: 효모?
1: 얘를 발효해 줄 수 있는 효모.
0: 스타터로.
1: 효모.
0: Now he's putting a little bit of yeast as a starter, you know, for the fermentation starter.
1: 얘는 준비가 다 됐고요. 이제 담으면 되거든요.
0: 이렇게.
1: 네. 자, 이 이상을 넣게 되면, 얘가 발효할 때 부풀어 올라서 넘쳐요.
0: 그러면 이렇게 이만큼 괜찮은 거예요?
1: 괜찮습니다.
0: 와우, my friends, inside here there's a real treasure. And now only time will tell how very delicious will come out.
1: 머루주고요. 아까 드셨던 거하고 또 맛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0: 네. 맞아요. 그거. 단맛도 조금 더 나요.
1: 지금 드셔본 머루주는 약간 달달하지만 얘는 2006년산입니다.
0: 와, 마로로 먹는 것처럼 그 끼안티 먹는 것처럼 진짜 이탈리아 제일 좋은 레드 와인인 것처럼 깊어요. 진짜 풍부해요. 오늘 바주에서 여기 이 지역에 진짜 신선한 특산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짜잔 진짜 신선한 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랑 그리고 진짜 자연 유기농 채소도 많이 있었어요.
1: 파주가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그래서 이런 채소도 엄청 맛있어요.
0: 그리고
1: 고기
0: 두부 고기 다 같이 보글보글 끓여서 두부 좀
1: 정말 좋죠.
0: 그리고 이런 신선한 샐러드로 두부 샐러드
1: 좀 기대되는데요.
0: 진짜 하시죠.
1: 고맙습니다.
0: 좋습니다. Finally, here we go. Let's cook, my friends. This is our star, dubu. Dubu made with jangdangkong. Today, with this one, I will cook two dishes. One is dubu jeonggul. Jeonggul is a very, very traditional way of preparing a soup and a very, very nice and refreshing dubu salad. So let's start cooking with the dubu jeonggul. Looks like cheese. So we are starting cutting in the middle because when you prepare the dubu for the jeonggul or any kind of soup in Korea, you are cutting in small rectangles. So I will do the same thing. So while we prepare all the other ingredients, I want to just leave the dubu just like this. Such a nice view in front of me. So now the meat. A little bit of neutral oil.

0: 이 분위기로 네. 아 이거 더 맛있어졌어요. 아. 아마 요리도 더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0: Listen to this, my friend. It's like music. It's like the soundtrack of this beautiful setting, right? And this is paju yache and very delicious 두부. Oh, 자, 두부. 개운하다. 와,
2: 베리굿인데, 베리굿.
0: 이제
2: 네,
0: 너무 좋아요. 조금 토마토 있어야 돼요. 그 오네 이탈리아 국기 색깔이에요.
2: 아.
0: 흰색, 초록색,
2: 아,
0: 빨간색. 예. 자, 맛있게 드세요.
2: 와, 고기도 아. 너무 이뻐요.
0: 깍두기 모양으로 이렇게 놓.
2: 저는 소스 먼저 한번 맛을 볼게요.
0: 아, 맞아.
2: 완전히 새로운 맛을 보는데요.
0: 아. 그리고 다른 기기 있어요. 안에 다른 양념이 있어요. 저는 모르추 조려서
2: 아~
0: 그다음에 조금 간장 식초 이렇게 미나그레트 만들었어요.
2: 아~
0: 그러니까 이제 제 아이디어는 같이 마시면
2: 그럼요.
0: 살짝 입안에 연결이 될 거예요.
2: 한번 먹고
0: 네 저도
2: 이 타이밍에 한번
0: 이거지. 아, 아 근데 진짜 다르네요. 맞아요. 느낌이
2: 예.
0: 다르네요. 이거 이렇게 같이 먹으면 진짜 서양 요리 조금 양식 요리 예.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그거 여기 한식,
2: 아, 그렇죠.
0: 네, 전통적인 한식 그리고 다 잘 어울려요. 이거 양식이랑 한식이랑 다 너무 좋아요.
2: 예.
0: 오 진짜. 맞는 술이에요.
2: 맞는
0: 술 맞죠? 그런 거 하면 어때요? So this is the very special thing about Korea. This is why I enjoy living here and going around discovering these treasures. Because I've never felt nothing like this. Just sipping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다자 협력을 통한 공동성장,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매우 유용한 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0: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안녕하세요. 밴드 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잘 들리세요?
1: 네.
0: 저도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 음악 이렇게 앉아서 핸드폰으로. 하여튼 저희는 사이키델릭이라는 장르로 음악하고 있는 유인원이라고 하고요. 사회란 야생에서 살아가고 또 노래하고 하는 모습이 유인원 같아서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이키델릭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곡 에코 페이저스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작업실을 차렸거든요. 작업실을 차렸는데 놀러 오세요. 아, 그죠. 아무튼 그 공간이 되게 저희 작업실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 작업실에서도 이렇게 네 명이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합주를. 근데 오늘 처음으로 관객분들을 이제 앞으로 안 보고 뭔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뒤에 분들도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번씩 뒤에 인사해 주세요. 그래서 방금 들으셨던 곡은 EOP라는 저희 첫 번째 EP 쌈사라의 수록곡 중 하나고요. 다음 들려드릴 곡은 마하옴이라는 곡인데 저희가 정규앨범을 발매하기 전에 선공개 싱글로 가장 먼저 냈던 저희의 이름으로 유인원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나왔던 음원인데요. 뭔가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웅이 돼서 스스로 헤쳐나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마하옴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0: 이어서 다음 곡이 마지막 곡입니다. 저희 앞으로 공연에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런 팀이라고 오늘 보여드리고 갔으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음 곡은 저희 음악 중에 유일하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해 주셔야 되거든요. 하실 수 있죠?
1: 네.
0: 좋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율동이고요. 하나는 떼창인데 바로 넣으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넣어 할 때 이렇게 삿대질을 할 거예요. 그럼 저희를 향해서 이렇게 삿대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우 하면은 AAA만 외주시면 되거든요. 정말 쉽죠?
1: 네.
0: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0: 감사합니다. 유인원이었습니다.
1: 그리고 I'm Live 함께 외쳐볼까요? 유인원과 함께했습니다. I'm Live 소리 질러.
2: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3: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다자협력을 통한 공동성장,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매우 유용한 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 콘서트 판은 국악 동요 달떡과 한가위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노래처럼 즐겁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이렇게 명절을 더욱 즐겁게 해줄 다양한 놀이를 만나는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가위 놀이판, 다음 무대에서는 강강술래를 만나볼 텐데요. 강강술래는 국가무형문화재일 뿐 아니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하죠. 여러 명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고 돌면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또 다양한 전통 놀이도 하는데요. 청어를 엮듯이 손을 엮었다 풀었다 하는 청어 엮기를 비롯해서 고사리 꺾기, 기와 밟기, 술래잡기 등 다양한 놀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국립국악고등학교 무용과 1학년 학생들의 무대로 강강술래 만나보시죠.

강강술래 만나보셨습니다. 강강술래는 이렇게 보름달 아래서 둥글게 원을 그리며 풍요를 기원하는 놀이죠. 보름달을 보며 기원하는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놀이와 함께하는 한가위 놀이판, 이번엔 환술을 만나보겠습니다. 환술은 특수 도구나 손기술을 이용해서 불가능한 일을 보여주는 마술을 뜻하는데요. 삼국시대에도 환술이 선보였던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생각되고요. 조선시대 남사당 놀이 중에서도 얼른이라는 이름으로 환술이 선보였습니다. 오늘은 전통 환술사 송다민 씨의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손기술을 이용한 부채 환술과 술상을 차리는 환술인 통자, 그리고 빈 그릇에서 물이 나오는 찰미주를 보여준다고 하니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서 봐야겠습니다. 환술사 송다민 씨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What is the chemical makeup of humans?
1: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한양대학교 화학과의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2: 네.
1: 그 학장 스님께서는 불교에서 바라보는 사람을 구성하는 성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2: 네, 색수상행식 오운으로 얘기하는데요. 그중에 이제 육체적인 면은 사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지수화풍.
1: 사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같은 사대 원소론이라 그래서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성분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 네.
1: 그러니까 이게 그 동양과 서양이라는 공간도 서로 다르고 그리고 시대도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동일하다는 게 좀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2: 인간의 본성이라든가 그런 업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1: 사실 이제 현대에서도 과학자들이 그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각으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2: 예.
0: I will now seek answers about the chemicals my body is made of in the secular world, but approaching it like a trained chemist.

0: 오늘은 사실은 섭외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먹친구 힌트입니다.
1: 아, 오늘도 바로 만났나요, 먹친구를?
0: 바로 만납니다. 왜냐면 워낙에 좀 모시기 힘든 분이기 때문에 두 끼만 먹여 보낼 수가 없어요.
1: 아, 그 정도로 바쁜 분을?
0: 잘 나가는 분들이에요.
1: 분들?
0: 무려 세 명입니다.
1: 세 명?
0: 많이 뽑아 먹어야 돼, 우리가.
1: 아, 그 정도로 바쁜 분을?
0: 잘 나가는 분들이에요.
2: 돌다리 근처까지 왔는데
3: 떨립니다. 어떻게 같이 놀래킬 거야?
2: 네? 들어가가지고?
3: 놀래킬 거야.
2: 좋아요, 좋아요.
1: 빨리 가겠다.
4: 무명에서 전설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무명전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너무 반가워요.
3: 오늘 이 밤 그대로 흔들어.
0: 야.
4: 하루야.
5: 예.
4: 하루야 가져가라.
5: 예.
6: 요런 알바생 있으면은 그 식당 인기 진짜 많죠.
7: 대박이지.
6: 공연을 혹시 그 받아놓고 밥을 안 주고 하나요?
7: 머리에 짜장 묻혔어.

0: 안녕하세요. 운영전설 탑3입니다.
1: 이분들은 나보다 네가 더 많이 할 거야.
2: 가까이까지 일단.
0: 밖에 왔어. 가자.
3: 어? 뭐야? 어? 뭐야?
4: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5: 어서 오세요.
4: 아, 진짜 바쁘실 텐데.
1: 저 진짜 바빠요.
4: 제가 잘 봤죠. 예. 네.
5: 어 보셨어요?
2: 잘 보셨어요?
4: 장모님이 좋아하셔가지고 최근에 그 결승전을 같이 봤어요.
5: 와, 우와. 진짜요?
1: 얘 이름 뭐예요?
4: 하루 씨.
1: 오. 얘는
4: 성리 씨.
1: 얘는
4: 한별 씨.
1: 오.
4: 레드 애플.
5: 오. 오, 진짜 대박.
1: 아니, 저희 프로그램 출연자를 나보다 많이 하는 건 처음이야.
4: 처음으로 하네, 처음으로. 와.
1: 일단은 세 분 다 공복이죠?
5: 네.
0: 네, 아, 공복입니다.
1: 갑시다. 제가 아, 좋아하실 거예요.
2: 어머니들 좀 그래도 반겨주시면 좋겠다.
0: 그러게.
4: 응용전설 나오셨을 때 되게 반가웠어요. 어? 아는 사람인데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전 무슨 방송에서 본 줄 알았는데 네. 프로듀서에 나오셨거든요.
6: 몇 편에?
7: 그 나야나 시즌 때 나왔습니다. 네.
4: 꽤 높게 가지 않았어요? 어, 20몇 등이지?
7: 아니, 높게는 못 갔었고 그 40몇 등으로 이제 방출 경연을 총 6번 나갔었는데
5: 뭐 했어요?
7: 프로듀스 101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하고
5: 나야나?
7: 맞아요. 그리고 20년도에 제가 트로트로 전향을 했습니다. 트로트로 전향을 해서 MBN 보이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
5: 보이스트롯? 거기서?
7: 거기서는 준결승에서 이제
5: 집을, 아깝다.
7: 집을 갔었고 그 다음에 MBN 또 보이스킹 나갔다가 그 다음이 이제 옆에 이제 미스터트롯이라는 아. 프로그램 시즌2에 아. 그리고 또. 현역가왕2를 나갔었어요.
5: 아.
7: 그때도 이제 조금 본선 3차 때쯤에 이제 떨어지게 됐었는데
4: 와 대단하다
7: 그때는
4: 진짜.
7: 다섯 번을 이미 그렇게 했잖아요.
4: 네.
7: 이제 너무 이제 상처도 많이 받고
4: 진짜.
7: 저에 대한 이제 운명도 이제 실감을 하고 아 이제 안 해야겠다 그냥 그다음 난 여기까지 한 것도 하고 이제 안 하고 있었다가 무명전설 딱 그 지원 공고를 보고 예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안 되면 진짜 포기하다 진짜 포기한다
5: 마지막이다
7: 예 네, 마지막이다
4: 진짜 7.8기네 진짜 와

0: 7.8기라고 이렇게 많이 예, 많이 이렇게 많이 불러주시니까.
1: 근데 7.8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우승을 해버렸어.
0: 결과가 너무 아직도 사실 좀 신기하고
2: 대단하다.
0: 실감이 잘 안 납니다.
1: 그럼 이제 하루는 어떻게 지원하게 된 거예요? 무명이 길진 않았을 거 아니야?
3: 네. 이제 오디션도 이번에 무명연설이 처음 나간.
2: 와.
3: 감사하겠다. 2등 준우승을 해가지고

0: 성리랑 너무 비교된다.
1: 스토리가 와. 몇 살이시죠?
2: 저 이제 24살입니다.
3: 애기야, 애기.
1: 24살이면 2003년생?
2: 네네.
1: 그럼 진짜 아들뻘이네요.
3: 아들. 어. 아빠라 불러.
0: 지금 시각이 4시 45분이에요. 지금 가는 집이 5시까지가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브레이크 타임 런을 해야 돼요. 끝나자마자 들어가라. 그 정도 인기가 많은 집인데. 아귀탕 좋아합니까?
3: 어? 아귀찜은 먹어봤어요?
2: 안 먹어봤어요.
3: 아귀탕은 안 먹어봤어요.
0: 아귀의 내장을 탕으로 먹는 거죠.
1: 오. 오. 오.

0: 하루는 정말 안 좋아할 것 같긴 해요.
1: 어? 왜?
0: 어리잖아.
2: 아니에요. 저 애늙은이라는...
0: 이제 이 하루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연령대를 생각하면 네. 이런 것도 먹어봐야 돼.
1: 아버지처럼 잔소리가 많으시네요.
3: 목소리가 쉬니까 더 아빠가...
0: 음악이 키워야죠.
4: 오동동 후.
3: 와, 아니, 와. 와.
1: 뭐야?
4: 형, 여기 진짜 맛집이다.
3: 와, 아니, 와. 와.
1: 뭐야?
4: 형, 여기 진짜 맛집이다.
5: 사진 괜찮죠?
4: 완전 와. 맛집이다, 여기.
1: 아구 사진 있어.
3: 야, 아기 사진.
0: 안녕하세요. 오,
6: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0: 우리 무명전설의 1등이든 3등.
6: 아, 진짜. 네. 아니, 우리 촬영 안 하는데 어쩌지? 우리 집은 밖에 외국 사람들이 너무 더 와버리면 단골 고객들이 못 드셔요.
1: 와.
6: 단골 고객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애초에 방송 촬영 이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걸 맞는데.
4: 서울에서 왔어요.
6: 야, 너 방송 촬영을 안 해요. 어떡하지?
4: 시간을 넘어.
1: 아우, 가신다.
4: 시간을 넘어.
1: 아우, 가신다.
3: 시간을 넘어서 가셨잖아요.
1: 시간 넘어서 가셨다.
3: 시간을 넘어서 가셨어.
6: 내가 송시경은 어떻게 한다 했는데.
4: 다시 못 보는 너, 남의 사람인 너. 견디기에 지칠 것만 같던 이래가.
0: 와. 잘한다.
6: 우리 많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방송을
0: 들어보자. 알았어요. 우리가 너무 강요해도 아닌 것 같고.
1: 네,
0: 다음에 개인적으로 올게요.
1: 네네.
0: 괜찮아요.
1: 이해가 되긴 합니다.
6: 미안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 네, 그래서 그래. 미안합니다.
3: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 행복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7: 아니, 이거 진짜 찐이구나. 와. 좀 충격이야, 나 지금.
1: 아구탕 좋아하는데.
4: 그럼 우리 어디로?
0: 자, 우리가 삐안이 있습니다.
1: 삐안,
7: 삐안. 네.
0: 요 집이 안 될 때 대비해서 또 제가 생각해낸 집이 있어요. 여기는 낙지전골을 팔아요.
1: 아, 낙지전골.
0: 낙지 좋아합니까?
1: 너무 좋아해요.
0: 뭐 다 좋대.
1: 아, 전 진짜 먹고라서.
0: 먹고.
4: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구보다 낙지가 더
7: 없어서 못 먹습니다, 낙지.
0: 그래요?
7: 보양식.
0: 그래, 하루 솔직하다. 산낙지만 쓰고 사천에서 잡히는 애들만 쓰세요.
7: 아,
0: 그러니까 재료는 끝내주는 거예요. 갑시다.
1: 가시죠.
7: Let's go. 리얼에서 너무 재밌긴 해요.
0: 재밌지?
4: 네.

0: 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대박 몇 회고. 와. 근데 바로 옆집입니다.
1: 와우.
2: 진짜요?
0: 바로 옆집입니다.
1: 와우.
2: 진짜요? 진짜로?
1: 활보 해물.
3: 바로 옆집이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4: 가시죠.
3: 들어가자.
0: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전현무입니다.
5: 요 세 분들, 세 분 모르세요?
0: 어? 이 세 분.
3: 안녕하세요, 어머님.
0: 무명전설.
6: 아, 수영님. 잘하더라.
3: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6: 아, 그래. 아니, 저 식물이 더 잘생겼네.
0: 우리 다섯 명 모으는 거 촬영해도 돼요?
6: 뭐 남은 하면 촬영할 게 있나?
0: 할 게 있지, 맛집이니까.
6: 식당은 40명 넘어도 촬영 이런 거 안 했거든.

0: 야.
1: 바쁘셔서 바쁘신
2: 분 아닌가?
3: 허락해 주실 거죠?
4: 아, 그래
0: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예.
2: 성공.
0: 다행이다. 진짜 배고파요.
3: 와, 진짜 성공. 진짜 배고파.
0: 진짜 배고파.
3: 진짜 아이돌 가시는 거
2: 저요? 감사합니다.
3: 아이돌 제이도 왔었잖아. 투어스, 아니, 투어스라고
2: 했지. 투어스, 투어스.
3: 투어스,
0: 투어스.
2: 투어스 데뷔하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3: 어울려, 투어스.
1: 어울려.
0: 고1.
1: 투어스 재질이야.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와. 아시는구나. 누구 좋아하셨어요? 누구 좋아하셨어?
5: 여기 안 계시, 여기 없나?
3: 제대로
1: 하루만 보는데? 하루만 보시는데?
3: 그러니까요.
5: 아, 하루 씨가. 오.
2: 좋겠다.
4: 나 좋아했어요.
2: 아, 진짜요?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아.
1: 자, 메뉴는 하나입니다.
2: 낙지 볶음.
1: 아, 진짜네.
5: 우와, 순한 맛, 중간 맛, 매운맛.
1: 매운 거 좋아해요?
2: 저 좋아해요.
5: 참 매운맛 좋아.
2: 아, 네? 진짜로?
3: 저 사랑해.
2: 근데 아, 매운맛 쉽지 않은데?
5: 그치, 쉽지 않지. 그건 제일 순한 맛 먹어도 매운데.
2: 아, 그쵸.
0: 매운 거를 잘 못 드시니까. 그래서
5: 아, 근데 저 때문에 매운. 그러면 안 되죠.
3: 매운 걸 못 드시니까 그럼 매운맛으로.
5: 말씀 되게 매운맛이시다.
1: 근데 오늘은 이제 이분들이 주인공이니까.
2: 얼마나 매운지 여쭤겠다, 근데.
1: 그치. 그러니까 여기 매운맛이 많이 매워요?
4: 맥개주라고 좀 갱처리가 해주고.
2: 아, 저희는 매운 걸 좋아해가지고.
3: 저 남자, 맥... 상남자요.
4: 아, 그럼 맥개주게. 아,
1: 그래, 해주이소. 산낙지는 어디서 가져와요?
4: 산낙지 사겠어. 우리가 주문해 갖고 오지.
1: 다 사천낙지죠?
4: 아, 뭐 저거 한번 보이소.
2: 어? 어, 볼 수 있나?
4: 저거 한번 막 억수로 사라겠다. 예, 예. 저 끓여봐라, 배죽으로. 한번 끓여봐라.
3: 자, 산낙지를 영접하러 가는데. 예,
0: 예. 재료를 이렇게 직접 보는 거 처음이네.
5: 오. 오.
4: 오.
3: 우와. 와. 와, 진짜 크다. 와.
4: 우와.
3: 와. 와, 진짜 크다. 와.
2: 와. 와, 낙지 살아있는 거 처음 봐요.
4: 와.
3: 와. 와, 실하다.
1: 낙지. 이게 산낙지지 뭐.
2: 와, 그 엄청 크다.
4: 예, 남해안 낙지.
1: 남해안 낙지.
5: 이야.
4: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야.
5: 와, 진짜
0: 신기하네.
2: 만져봐도 돼요?
4: 네.
1: 신기하지, 하루야.
4: 물 떼지 말래.
5: 잘 맞다. 손이 진짜 작다.
1: 손이
3: 애기다, 애기.
5: 손이 진짜 작아.
1: 처음 봐?
2: 네.
5: 어, 되게 생물 체험 온 어린이 같다.
2: 우와.
1: 노래는 그 어른 노래라면서?
2: 점성이, 점성이 있네요.
1: 점성이.
2: 우와. 저희가 이걸 먹는 거예요? 아, 진짜. 아. 잘 먹겠습니다.
4: 예.
3: 감사합니다.
4: 진짜 고객했지요.
1: 예. 예.
5: 감사합니다. 확실히 세 분이랑 다니니까 이 서비스가
0: 손 잡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5: 팬 서비스가 와.
1: 반찬 가져갈까요?
4: 네.
1: 셀프.
2: 아, 이건 아. 제가 막내니까.
6: 각계현님.
2: 형 반찬 엄청 많아요.
1: 오.
3: 이거 다 직접 하신 거야?
1: 할머니 집에 놀러 온 것 같다.
5: 그니까.
0: 아, 배고파. 아.
3: 첫 식사까지 쉽지 않죠.
2: 와.
3: 맛집은 또 반찬이 맛있네.
1: 이게 매운.
3: 대박이다.
1: 벌써 감동받으면 안 돼.
3: 이게 순대야.
2: 아니, 근데 제가 방금 이거 먹었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감을 제가 태어나서 거의 먹어본 적 없어요.
1: 조류?
2: 바다 향이 확 나네.
5: 아, 해줄을 안 먹어보셨구나. 아, 외국에서는 안 먹잖아요.
1: 안 먹지? 외국에선 얘, 다시마, 미역, 톳, 포시래기 다 씨위드.
6: 씨위드, 예.
1: 바다의 잡초. 안 먹어. 우리만 먹는 거야.
6: 요즘에 이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동남아시아에서 김 시장이 너무 커져가지고.
1: 그지? 네.
6: 김을 그냥 간식을 먹고 안주로도 먹고.
1: 동남아 사람들 진짜? 입맛을 사로잡았네.
6: 네네.
1: 원래 안 먹었지?
6: 잘 안 먹었죠. 근데 지금 이제 K-푸드가 너무 날려서. 아우.

0: 삼겹살을 가진다. 예.
1: 아, 저는 진짜 배고파서 진짜 배고파.
2: 피자 두 판 먹는데요. 혼자서.
0: 아, 그래요?
3: 예. 자, 반찬도 올려. 만드린 기고 상관. 아니,
2: 혹시 여기 다 청양고추인가요, 혹시?
1: 땡초, 땡초.
2: 아, 너무 좋아요.
4: 다 청양고추인데.
3: 그 땡초라도 그래 안 매봐.
0: 청양고추인데. 그래 안 매봐요?
5: 안 매봐.
2: 그래.
5: 매운맛, 중간맛 구분을 이걸로 했네. 땡초로.
0: 저는 각추처럼 굶어야 될 것 같은데.
5: 왜?
2: 아, 그럼 말씀하시죠.
5: 당면 위주로 먹어.
0: 아까 맛있는데 매운 거.
1: 근데 매운 거랑 그냥 밥 줬잖아. 아, 남자는 매운 거라며. 아,
0: 오늘 밥 굶겠는데? 살았나?
1: 한번 되시지 않을까? 한번 되시는 거 아닐까?
5: 아니야. 산 거야, 산 거. 산 거를 그냥 탕탕히 씻는 거야.
0: 여기 지금 산낙지가 들어간 거죠, 어머니?
1: 아, 진짜 맛있겠다.
3: 아빠 못 봤잖아.
4: 아까 제가 손으로 주무른 거.
2: 너의 손맛이.
3: 그 맞아. 아직 살아 있을 거야?
5: 살아 있어요.
2: 하루에 손맛이 들어왔네.
6: 안녕하세요. 텔보 해물골 고순탄입니다. 73세, 46년째. 요 아빠다. 오늘 몇 마리 주세요, 고모. 추락군대 주거든. 우리는 죽은 낙지 안 쓰고. 딱 틀리지. 식감도 틀리고 맛도 틀리지.

0: 생거 봐, 양념해 봐, 안 주고. 3개월 딱 숙성해야 손맛이 나가. 그것이 맛이 틀리겠지. 양파, 야이, 시금치, 당면, 마늘. 몇 개 해주라고 땡땡초리 해주지. 땡초리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응.
1: 양념이 맛있겠는데?
2: 네? 양념이
0: 진짜 양념이 우리 소성이 하기 때문에 맛있어.
3: 근데 원래 탕 종류보다 볶음 매운이 진짜 매워.
4: 그치? 아, 그치, 그치. 맞아, 맞아.
3: 뜨거워. 양념이 완전 다 묻어 있어가지고.
0: 그 이제 요래 젖소 무대 열. 물은 부으면 안 되고.

0: 맛있겠다. 지금 먹어도 되는데?
1: 하루야!
2: 예!
0: 하루야!
2: 예!
0: 알바생이네.
2: 밥 나왔습니다.
3: 근데 이런 알바생 있으면 그 식당 인기 진짜 많죠.
0: 대박이지.
3: 예.
0: 네. 밥인 줄 알았어.
3: 감사합니다.
4: 너무 자연스럽네.
1: 다 됐어요?
0: 먹었어요.
3: 떡비면 돼요?
1: 네.
4: 진짜요?
1: 볶으면 질기고 맛이 없어.
0: 그렇지.
4: 와.
2: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애들밥처럼.
4: 아, 진짜?
1: 나 이래갖고 먹는 거야.
4: 아, 너무 맛있다.
0: 와우. 와.
1: 나 이래갖고 먹는 거야.
4: 아, 너무 맛있다.
0: 와우. 와.
3: 와, 이거 찐이다, 찐.
4: 야, 대박이다.

0: 아, 식당이 아니라 지금 할머니 때 온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2: 맞아요.
1: 집밥에 집밥.
3: 너무 되겠다.
1: 야 고추 좀 많이 줘야지.
0: 아니.
3: 아니.
0: 아니 편하게 주세요.
4: 진심이다.
3: 자.
0: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잘 먹겠습니다.
0: 네.
5: 와 너무 맛있겠다.
0: 감사합니다.
3: 튀김치는 하나 앞에 한 사람씩 작는 값에 한 그릇 내줄까?
5: 예, 아, 주세요. 아 진짜 맛있겠다.
0: 대박이다.
4: 맛있겠다.
3: 하루야 가져가라.
4: 예.
3: 하루야 가져가라.
4: 예.
3: 오늘 이 먹어 많이 부릅니다.
4: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하다 이렇게 또.
5: 먼저 먹어.
0: 원래 할머니 아니, 원래 아시는 분 아니죠?
4: 네.
0: 거의 고향집인 것 같아.
4: 처음인데 오늘부터 여기서 취직하기로 했어요.
1: 하루 빨리 먹어.
5: 빨리 먹어.
4: 예,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0: 맵진 않은데 그 매콤함이
1: 맛있다.
0: 매력 있어요.
2: 이런 걸 맛있게 맵다 그러지.
0: 맛있게 매워. 네.
1: 안 매운데?
3: 안 매워.
2: 하나도 안 매워.
3: 근데 생각보다 매운 향은 없는데?
2: 하나도 안 매워.
3: 다 맵지? 하나도 맵지 않은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미나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맵다고 느껴지진 않네요. 생각보다. 양념이 안 매워. 다행히. 아우. 콩나물 이거 하네.
4: 좋네요, 좋아.

0: 와, 맛있다.
1: 서울에 맛있는 낙지 볶음집을 가면 낙지 볶음밥 다 좋은데 양념이 너무 셀 때가 있어요.
2: 맞아, 맞아.
1: 그래서 내가 낙지를 먹는 건지 양념을 먹는 건지 매운 걸 좋아해도 그거 먹다가 맞아. 땀마늘 다 나올 때가
3: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얘는 맛있게 매운 맛이고 너무 꾸덕하지가 않아요. 되게 라이트하잖아.
3: 맞아요.
1: 물기도 많고. 근데 이거는 밥을 비벼 먹기 너무 좋은

0: 게 더 히트인 것 같아요.
1: 약간 터지는 느낌. 네. 터질 때마다.
0: 팝한 느낌.
2: 달라. 산낙지를 왜 넣는지 알겠지? 쫄깃하지?
1: 네. 너무 쫄깃.
0: 너무 쫄깃하다. 진짜. 야, 산낙지 그대로 하는 맛이 다르네. 야,
1: 확실히 다른 거 안 파셔도 되겠다. 이게 딱 이거의 조화가.
0: 단일 메뉴인 이유가.
1: 들리지가 않네. 네. 어.
3: 낙지가 이런 건가요?
0: 에이.
1: 오.
3: 낙지가 이런 건가요? 낙지만 생각하면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1: 괜찮았다잉?
3: 맛있네요.
0: 잘 만들었다잉.
1: 너무 노련하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다자협력을 통한 공동성장,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매우 유용한 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0: 영국 엄마!
1: 조리야, 빨리 와, 배고파.
0: 영국 엄마!
2: 자기 나이에 맞는 영화를 극장 안에서 함께 본다는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0: 가족들 노력과
1: 결점 10점 쌓이면 이혼이에요. 지금 40년 밥상 차려드렸는데 아버님한테 복수하고 싶으시겠죠?
2: 그냥 배달시켜요.
3: 엄마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4: 싫다.
1: 나 누군가의 밥이 아니다.
5: Shall we watch My Father's Table together? Since the start of their marriage, Hung has been quite the critic at the family table. He is very expressive about how he feels about his meals. Uh-oh, he's not going to let this just pass. Thankfully, Suna's cooking skills evolve day by day so that most home-cooked meals pass without complaint from Hung. That also means that Suna spends many hours tied up in the kitchen. So, on just another ordinary day.
1: 예, 여보.
6: 어디야?
1: 장 보러 나왔어요.
6: 빨리 와, 배고파.
5: Hung calls her to pester her about his next meal.
1: 장 보에 반찬 있으니까 그냥 점심만 대충 차려 드세요.
6: 찌개 없이 밥 못 먹는 거 알잖아. 빨리 와서 된장찌개 끓여줘.
5: What now? Just then. Blacks out.
6: 여보, 엄마!
1: 오셨어요?
5: Well, at least it didn't turn out worse.
1: 모르겠어요.
5: She gets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and returns home.
0: 오범증이 다 됐는데 밥 먹으란 소리가 없어? 명목 엄마, 밥!
5: But there's something not quite right with Sune.
0: 컴컴한 데서 뭐해?
1: 된장찌개요. 어떻게 끓였는지 생각이 안 나.
0: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1: 냄비만 봐도 어지럽고요.
0: 여보!
7: 요리 백지증입니다. 요리 백지증. 안순혜님은 요리를 못하는 병에 걸리셨습니다.
5: It's a shocking situation for Hung.
0: 그게 말이 되나? 아니 그럼 그거 어떻게 고칩니까?
7: 보통 이런 증세는 일시적이니까 호전될 때까지 기다려 봐야죠.
0: 잠깐. 그럼 그동안 내 밥은?
5: So their household faces a change.
7: Hung
5: enters the kitchen for the first time in his life.
1: 요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0: 그까지 꽤 어렵다고.
5: But it can't be all that easy, can it? It's one problem after another.
1: 아직이에요? 아, 배고픈데.
0: 아, 좀 진득하게 기다려. 답해서.
5: He faces a complaint that he has voiced many times. He finally manages to get the meal ready.
0: 뭐 보기보다 괜찮지?
1: 보기보다 별론데요.
5: The tables are turned.
1: 멸치 육수를 못 내면은 다시 따라도 넣지. 이거 된장찌개 아니에요.
0: 말이 너무 심하네. 아무리 맛이 없다 해도 내가 당신 위해서 고생해서 만든 음식이야.
1: 너무해.
5: And Sune is not about to 고생이요? go easy on him.
1: 나는 애 둘 없고 끌고 시장 가서 콩 사다가 메주담 가서 된장 만들어 가지고 찌개 끓였어요. 40년 동안.
5: And another thing.
1: 오늘 요리는 벌점이에요.
0: 벌점?
1: 앞으로 당신 만든 요리가 맛있으면 칭찬, 그렇지 않으면 벌점을 드릴게요. 벌점 10점 쌓이면 그때는 우리 끝이에요.
0: 끝이라니?
1: 벌점 10점이면은 이혼합시다.
0: 참나 어이가 없어서 지금 누구 협박해? 누가 이혼하자면 무서워할까봐?
5: He talks big, but he seems quite flustered. From that day on, he enters cooking purgatory. Today's menu is a fluffy 계란찜 steamed egg dish. However, what does he resort to doing? He switches in delivery food. Will Sune notice?
0: 어때?
1: 아, 괜찮네요.
0: 배달 음식 구별도 못하잖아. 괜히 그동안 힘들게 요리했네. 앞으로는 그냥 싹 다 배달로.
5: Uh-oh. Just then.
6: 여보! 여보!
7: 배달 음식이 난 못 먹는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니까 신체에서 그런 강한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4: So home-cooked meals are mandatory.
0: 우리 며느리가
4: This time their daughter-in-law cooks. Her cooking looks surely she deserves a penalty. But hey, what?
1: 아우, 잘 먹었다.
0: 왜? 아니 대체 왜?
4: Hang takes it personally and stays up late to cook his pièce de résistance.
0: 어때?
1: 싱거워요.
0: 너무하네. 밤새 잠 설쳐가면서 끓인 건데.
4: What? 그래도 뭐 솔직히 More penalty points?
1: 먹을만해요. 그래서 오늘 곰탕은 칭찬 드릴게요.
0: 칭찬을 준다고?
4: Oh, he gets a compliment.
0: 칭찬을 다 받네, 칭찬을 받아.
1: 오늘 저녁은
0: 아이 가을엔 도토리 먹이지.
1: 오늘 저녁은 짜장면으로 하죠.
4: Hung continues to cook up a storm. Just what did the compliments really add up to? And will Hung be able to save his marriage? A story that is not unlike our own. This is My Father's Table. Let's hear about what went on behind the scenes. Director Lee Junik took on the challenge of creating short-form vertical screen content for the first time.
8: 가로 영화만 14편 찍고 세로 영화를 처음 찍었는데 가로인지 세로인지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느꼈고요. 세로로 보면서 인물 하나하나 내면을 아주 깊숙이 엿보는 듯한 그런 게 가로에서보다는 훨씬 더 내밀하고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가로보다 세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4: Infused with director's signature warmth, a family drama was created that stands apart from typical short-form contents.
8: 소박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를 쇼폼으로 좀 확장을 함으로 해가지고 쇼폼을 접근하지 않았던 관객들도 쇼폼을 즐길 수 있게끔.
4: Actor 정진영, who plays the husband and father Hung, he says he was captivated by the power of the story.
0: 네 번 읽어보니 야 요즘 이런 이야기를 만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시다시피 제작비가 큰 그런 작품은 아니었고 태생 자체가 그런데 굉장히 행복하게 찍었습니다. 감독님과 또 정우실 비롯한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오밀조밀한 그 산꼭대기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철거 직전의 동네거든요. 거기서 행복하게 한 달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4: It was Chung's first go at short-form content.
0: 쇼폼의 연기법이라고 AI한테 물어보니까 어디 있더라고요. 아주 자세히 써놨어요. 영화 연기법, 쇼폼 연기법 구분해서 읽던데 저는 사실 배우로서는 딱히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
4: After long years of being responsible for her family's meal, Sunae is a wife who suddenly hands over the kitchen duties to her husband. Actress Lee Jung-un brings the character to life.
9: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들어서 밥을 하기 너무 싫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아버지도 삼시세끼를 꼭 집에서만 드세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좀 힌트가 많이 되고 엄마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집에서 밥은 꼭 해 먹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걸 던지는 역할이라는 건 정말 흥미롭고 재밌다. 약 올리는 맛이 있어서 저도 새삼스럽게 그런 마음을 좀 대변해서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 A short format, heartwarming storyline, something audiences can identify with. It is the short form drama, My Father's Table. The character case story zooms in on My Father's Table.
0: 오밤중이 다 됐는데 밥 먹으란 소리가 없어? 명복 엄마, 밥!
4: For 40 years, the ruler of the household, Anna Terrence, at the dinner table, however...
1: 요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0: 그까짓 게 뭐 어렵다고.
4: Now a novice cook who struggles to get meals ready, husband and father, Hung. Actor 정진영 plays the role. He portrays the evolving inner world of Hung, who is making meals for the very first time in a manner that is both humorous and deeply nuanced.
0: 나이도 그렇고 늙은 부부의 모습도 그렇고 그들이 느끼는 사랑과 젊음에 대한 아련한 향수 같은 것 다 제 안에 있는 것들이어서 일부러 막 내가 모르는 걸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작품이었습니다.
4: Look forward to a masterful performance that is both moving and funny. This is the Legend Snack original short-form drama, My Father's Table.

0: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suggested innovative solutions that can enhance road safety. Kumnan Industrial Development specializes in developing and producing bridge and road safety facilities. The company has enhanc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by developing its own source technologies. We explore Kumnan Industrial Development, which has designed urban spaces based on the precision technologies for road safety. Kumnan Industrial Development is located in Gimje,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has accumulated experience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and urban facilities. By putting top priority on safety, it has produced precision parts and strived hard to maintain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1: Kumnan 산업개발은 시장을 주도하는 친일보의 정신을 경영 이념의 뿌리로 삼아 설립된 도시 안전 시설물 전문 기업입니다. 단순한 시설물을 넘어 도시 경관의 품격을 높이고 교량 및 도로 안전 시설물의 혁신적인 개발과 발전은 물론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드는 도전을 성실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0: The major business areas are the facilities for bridges and urban landscapes. Aside from the inspections for old bridges and structures, the firm has produced and constructed joints for the safety of bridges. What is more, it has carried out the entire process, including the designing, planning, and constructing for the overall urban landscapes.
2: 저희 금난 산업 개발은 도로 안전에 필요한 난간, 울타리, 그리고 교량 이음 장치 등 다양한 안전시설물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량 이음 장치에서 교량 하부로의 누수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누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의 교량 이음 장치는 자기 성형 테이프로 열 접합하여 교량 이음 장치 이음부를 빈틈없이 결합하기 때문에 교량 하부로의 누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0: Precise designing based on the field measurement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And the firm has carried out the cutting, welding, and assembling stages by making use of the cutting-edge technologies. After thoroughly checking the finished products, only the ones that pass the tests are packed and released to the market.
3: 금난 산업개발의 경쟁력은 최상의 품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정 내 스마트 키오스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생산 도면을 대조 확인함으로써 품질 오차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산 과정에서 도면과 실제 생산품의 일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상시 검수 체계를 구축하여 규격의 정밀함이 곧 품질의 완성도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applied a smart factory system to increase production efficiency and for more systematic production management. As a result, it has removed unnecessary elements for the overall production lines. And it has implemented optimal solution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4: 저희 금난산업개발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통해 공정 흐름에 맞춰 설비를 재배치하고 작업과 물류 이동이 동시에 가능한 다기능 대차를 자체 제작해 공정 간 연결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창고의 위치를 표준화하고 비산먼지 및 집 배출 시설을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스마트 작업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설비 재배치와 전용 작업대 도입만으로 생산성을 약 6.7%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이송대차 시스템 적용을 통해 물류 이동 거리를 94% 단축하고 부자재 보관 방식 또한 기존 대비 25%의 여유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0: By promo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the firm has obtained a lot of patents with its products and designs. Also, it has applied these source technologies to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and these certified products have gained positive responses in the market.
2: 저희 금난산업개발은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올해 신규로 두 건의 특허를 등록하였고 계속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은 교량이음장치의 제조와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산성, 경제성은 물론 설치가 용이한 난간 및 울타리의 신제품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0: By reflecting the opinions from different industrial sites, Kumran Industrial Development has produced reliable and high-quality facilities.

0: BFF.
1: 어,
0: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이거 몇 벌 있어요?
2: 아마 10개?
3: 예. 진짜 슈퍼맨인 것처럼. 이거 슈퍼맨 베스트.
0: 저도 뭔가 이제 셰프님처럼 이런 슈트를 언젠가 입고 싶네요.
1: 두 분은 치킨 좋아하세요?
0: 치킨 좋아하는데.
3: 치킨 그럼요.
0: 저는 닭다리 싫어합니다. 올리 퍽퍽살 치킨만 먹어요. 날개 다리 녹.
3: 녹? 이상한 취향인 것 같아요. 에?
2: 저는 반대로 날개랑 그리고 다리 너무 좋아요.
3: 1억.
0: 알겠다. 와. 1,

0: 그러면 오늘 둘 다 있어요.
1: 그니까요.
0: 둘 보세요. 저는 또 중식.
1: 와우.
2: 둘 다 있어요?
1: 네. 오.
0: 오.
1: Look at this.
0: 오. 아 여기 버거 아니에요. 여기 치킨 들어가 있어요.
1: 어? 치킨? 네. 새우? 그쵸? 새우죠? 진짜 제 새우를 진짜 좋아해서 딱 알아봤습니다.
0: 돈 많은 있어요? 와 이거 맛있겠다.
1: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이 밥, 빵 대신 밥 이거 SNS에서 많이 봤는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0: 전주 비빔밥.
3: 네. 네, 맞아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맞아요. 비빔밥이죠.
1: 이 전주 비빔부터 먹을게요.
0: 맞아요.
1: 계란이 반숙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합쳐져 있어서 그렇지 비빔밥 같다. 비빔밥 먹는 것 같다. 햄버거 먹는 느낌 하나도 안 나요. 비빔밥 주먹밥 버전.
0: 한국인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1: 많이 드셨네. 오! 입이 왜 이렇게 크세요?
0: 이거는 일석삼조.
1: 삼조? 왜 삼조요? 네.
0: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거,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 한국 요리 문화 전반 하는 거. 다 여기 압축된 거예요. 맞죠?
1: 일석삼조.
0: 자, 이제
1: 이거 통마늘?
0: 갈릭 제 생각은 JMD.
1: JMD? 어떻게 아셨어요?
0: 헤이 재현.
1: 네.
0: 저는 한국인이죠. 이거. 한국인이죠. 이거. 한국인이죠. 이거. 한국. 왜? 왜?
1: 아니 매울 것 같아서. 네 여기도 있어요.
0: 제가 나머지 다 먹을 거예요. 우리 앞으로 아마 조금 입이 냄새 날 것 같아서 그 죄송합니다.
1: 괜찮아요. 저 비염이에요.
3: 진짜 좋아해.
1: 양념 맛있다. 근데 마늘이 진짜 안 맵다.
0: 그 로스트한 구운 맛도 있어서 너무 잘 어우러져요.
1: 씹자마자 되게 부드럽게 으깨져요. 생각보다 마늘이 안 튄다.
0: 버거 같은 마요 드레싱인 것 같아요.
1: 달짝지근합니다. 하나도 안 매워요. 마지막!
0: 마지막! 재현의 버거 페이보릿!
1: 네.
0: 우리 둘 다 잔나비인데 우리 BFF인데
1: 이거 지금 소스 먹었는데 완전 맵다. 이거 왜 맵지? 아 이거 청양이구나.
0: 오! 냄새부터 매워요. 팅! 오! 맵다.
1: 많이 매운데? 와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응!
0: 코크.
1: 응.
0: 근데 아까...
1: 하나도 안 매워요.
0: 그냥 호세 버렸어요.
1: 아니에요. 사실 맛있게 맵습니다. 소스가. 맵긴 해요. 청양마요 소스 자체가 맛있어서 괜찮은데요? 하나만 추천하면 전 전주 비빔 추천하고요.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마요 시림프 버거. 이거는 사실 뭔가 꼭 한국 아니어도 베이컨 들어간 버거는 어디서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동의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라서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치킨.
1: 오. 너무 근데 잠깐만. 진짜 본격적인. 에?
0: 이거 튀긴 거, 구운 거. 자, 그러면 우리 재현 위해 다리 딸.
1: 다리? 다리?
0: 잔난. 네, 단단하죠.
1: 맛은 안 못생겼겠지. 오! 닭가슴살! 이게 너무 좋아요. 이 퍽퍽한 결이 좋아요. 이 퍽퍽살 매니아분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이 결이 좋으신 거 맞죠?
2: 이상해요.
0: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잘 맞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좋아하는
1: BFF.
0: 부분, 좋아하는 부분
1: 맞아요.
0: 우리 싸우지 않을 거예요.
1: 먹어보겠습니다.
0: 네.
1: 먹었지만.
0: 커피. 제일 맛있는 부분이야.
1: 식단하는 것 같다. 맛있다.
0: 은근히 조금 훈제된 맛이에요.
1: 맞아요. 숯불, 그런 불향, 그런 향 좀 나요.
3: 비법. 쓴술을 써서. 좋아요, 좋아요.
1: 밥이랑 먹어볼게요. 좋아요. 누룽지 치킨이니까.
3: 지금 다 네. 그런 즙이 내려가서
1: 맞아요.
3: 다 안에 뺐어요.
1: 맞아요.
3: 너무 좋아요.
1: 밥 너무 맛있어.
3: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아요. 특히 식감. 즙이 많은 부위라서 바삭바삭하면서 쫀득쫀득. 둘 다 이렇게.
1: 정말 한국인이어서 기뻐요.
3: 이제 그만. 아,
1: 그만해요?
3: 우리 많이 먹어야 돼서 네. 이건 너무 많이.
1: 진짜 감동이에요. 이건 진짜 감동입니다.
3: 이제 이거.
1: 좋아요, 이거.
3: 네. 역시 이거 마늘. 마늘 향이 냄새. 넘쳐요, 여기. 맞다. 이거 제일 좋아하는 콤보예요.
1: 맞다. 하나도 안 매콤.
3: 저는 이거.
1: 전 이거. 이것도 맛있어요.
3: 이거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아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진짜 한국적인 익스피리언스, 한국적인 경험이에요. 응.
1: 뭔가 한국 치킨은 다양하다 보니까 맛이 한 가지 치킨만 먹기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제가 알기로 양념반 후라이드반이 유명했는데 거기에 간장반, 거기에 뭐 파닭반, 치즈 치킨이 나와요. 치즈가루 뿌려진. 그리고 옥수수 가루가 뿌려진 게 나와요. 그 점점 계속 나와요, 치킨은. 그래서 요즘은 양념 반, 뭐 치즈 반 이렇게 반반으로 고를 수 있더라고요.
3: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할프 그냥 그대로. 여기 양념 때문에 살짝 튀김옷
1: 네.
3: 눅눅해지는
1: 아,
3: 거죠. 제가 좋아하는 거 그냥 일반 거
1: 일반?
3: 그리고 허니갈릭.
1: 아 이렇게 반반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3: 이런 거 이런 먹는 방법 진짜 네. 한국식이에요.
1: 네.
3: 이탈리아에서 이런 거 없어요. 이거 식당에서.
1: 그래요?
3: 바로 소금으로 찍어 먹는 거 네. 그거 우리 없어요. 소금 이미 들어가 있는 거 확실히.
1: 아~
3: 이것도 여기 처음 와서 처음 봤어요. 이런 방법. 그러니까 아마 이거 외국인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1: 이건 대박이에요.
3: 집에 가지고 가세요. 사서 이렇게 착. 오늘도 재현식 있을까요?
1: 아니 혹시 몰라서 생각을 해왔는데.
3: 오? 저도 바비씨가 준비했는데.
1: 이렇게 되면 대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3: 오 노.
1: 저의 도전을 승낙하시겠습니까?
3: 저 무서워요. 숨어 있는 재능이 있어서.
1: 맞아요.
3: 아 맛있는 거.
1: 나름 합니다 요리.
3: 할까?
1: 오 파브리식 재료인가요? 생각보다 뭐가 많은데요?
3: 케이 스타일 케이 맛 나는 버거 만들어 네. 보겠습니다.
1: 근데 진짜 케이 스타일인 게 벌써 김치가 있어요.
3: 이런 거 들어가면 바로 케이 스타일. 그리고 이거 그쵸? 뿐만 아니라
1: 불고기 맛?
3: 불고기 소스? 맛 소스.
1: 오, 근데 치즈 두 개네요.
3: 치즈 두 가지.
1: 체다 모짜?
3: 네.
1: 치즈 버거 애교 아세요?
3: 어떤 거?
1: 이거 애교 아세요?
3: 애교?
1: 애교. 황정은 선배님께서 하셨던 아실 거예요, 보시면. 햄버거. 피드버거
3: 진짜 그런 거 있어요. 피드버거 김치 피드버거 할 거예요.
1: 맞아요, 딱 그거.
3: Let's go 만들어 보겠습니다. Let's go. 오일.
1: 그렇죠.

0: 달콤한.
1: 오, 노릇노릇.
0: 마야드 리액션. 네. 잘 생겼어요. 이제
1: 치즈.
0: 치즈. 자, 이렇게.
2: 오, 예.
0: 아, 이렇게 하나 주세요.
1: 네.
0: 치즈 이거 뒤집어서 뒤집고. 이렇게. 아. 김치 치즈.
1: 아, 치즈를.
0: 예. 이렇게 다 섞어서.
1: 김치가 있어서 진짜 한국식 같아요. 저도 진짜 한국식 같아요.
0: 우와. 오, 예스.
1: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0: 베이컨. 왜냐면 돼지고기랑 김치. 네. 오, 잘 어울려서. 위에.
1: 불고기?
0: 불고기.
1: 아, 이걸 여기다가.
0: 하나, 둘, 셋. 짠. 김치.
3: 치즈.
0: 치즈 버거.
1: 맞아요.
0: 맛있죠?
1: 제일 맛있어요, 햄버거 중에. 오늘 너무.
0: 감사합니다.
1: 치즈는요?
0: 너무 좋아요.
1: 일단 치즈랑 볶음김치는 둘 다 맛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 섞이니까 더 맛있거든요. 근데 불고기 소스랑 그 고기 단맛이 이 김치치즈랑 잘 어울리고, 그리고 생각보다 베이컨이 킥이다. 짭짤하고 간이 센데 치즈가 있어서 맛있어요. 영광입니다, 셰프님. 제가 졌어요. 이건 졌어. 근데 이건 진짜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태연식?
4: 네.
1: 좋아요. 자, 치킨은 그냥 서브입니다. 저의 메인은 바로 이거. 채연식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재료는 일단 크림치즈,
0: 크림치즈,
1: 레몬즙, 다진 마늘, 꿀이고, 마지막 제가 사랑하는 후추.
0: 아, 맞다.
1: 일단 크림치즈를 다 넣어주고요. 레몬즙, 마늘. 일단 섞어줍니다. 재료의 각 비율은 취향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딱 필요한 거 후추입니다. 오늘도 제 취향껏 쓸 건데, 일단 제가 먼저 한번 간을 봐도 될까요? 너무 맛있다.
4: 어?
1: 내 스타일.
0: 에? 오노. 오호, 맛있다.
1: 연기하지 마세요. 맛있다서요.
0: 근데 후추 그렇게 많이 넣지 마세요.
1: 괜찮아요, 셰프님. 프라이드 치킨에 한번 찍어서 드셔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0: 이렇게?
1: 네.
0: 이 정도 괜찮을 거예요?
1: 괜찮을 거예요.
0: 자.
1: 파는 것 같아.
0: 어? 개인적으로?
1: 네.
0: 신맛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1: 진짜요? 레몬즙이요? 얼만큼 넣어야 돼요? 채연식 아니야?
0: 제 생각에는 한 스푼? 한 번. 끝.
1: 네. 오, 냄새부터 더 새콤하다. 더 맛있다.
0: 역시.
1: 제가 좋습니다.
0: 아, 네,
1: 좋습니다.
0: 근데 이미 아이디어 너무 좋았어요. 진짜
1: 정말요?
0: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 번도 혹시 채연식이 있을 거예요?
1: 그 다음 있을까요? 채연식 있는지는 비밀.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3: 다만 잘한 건데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안녕하십니까. 와, 여기 초록색 넘치네. 보기만 해도 신선한 게 느껴져요. 와, my friends, this is 100% all you can find inside here is farm to table, is local food coming around here.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혹시 마켓 직원이세요?
1: 아니요, 저는 야채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0: My friends, you see, you can even meet right in front of their produce, the farmer, the person who harvested this. 죄송합니다. 저 해외 친구에게 어떤 이런 신기한 네. 상황 너무너무 설명해야 돼요.
1: 네.
0: 왜냐면 로컬 푸드 마켓에서 진짜 직접 재배하시는 분 만날 수 있어요. 바로 본인의 produce 바로 앞에. 오, 진짜로. 근데 어떤 거 재배하시는 거 다?
1: 네, 유럽 상추를 재배하고 있고요. 여기는 샐러드로 먹는
0: 유럽 샐러드.
1: 상추.
0: 네. 오, 샐러드.
1: 요즘 더우니까 시원하게 샐러드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런 시원한 요리 보여주지 네. 않아서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많이
1: 네.
0: 많이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인가요?
2: 네네. 지금 방금 만든 따뜻한 즉석두부예요.
0: 진짜. 근데 왜 파주에서 두부가 유명해요?
2: 파주 장단콩이 유명하기 때문에.
0: 장단콩?
2: 네네. 장단콩은 DMZ 안에서 콩이 자라기 때문에.
0: 아, DMZ 안에 네네. 키운 거예요?
2: 네. 그러면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0: 아, 진짜? 할 수 있어요?
2: 바로 드셔도
0: 바로 돼요. 이렇게 손으로. 너무 좋아요. 따뜻해요.
2: 다른 두부와 좀 고소한 맛이 틀릴 거예요.
0: 식감도 다르네요.
2: 맞아요.
0: 하나도 뽀뽀하지 않아요. 진짜 입안에 바로 녹아요. 하나 더 주세요. It's fantastic. You could maybe think that it's just a very, very plain thing. No, it has its own very, very distinctive taste. So good. 그러면 바로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2: 네, 들어오셔서 직접 보시면
0: 돼요. 감사합니다.
2: 지금은 콩국을 제조하고 있어요.
0: 이런 장단콩으로 만들면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상상도 안 돼요.
2: 한번 그럼 갈아볼까요?
0: 아직 진짜 기계?
2: 네네.
0: 진짜 빈 퓨리, 빈 스무디인 것 같아요. 그거 냄새부터 고소해요.
2: 드셔보시겠어요?
0: 아, 괜찮아요. 이거 카푸치노. 카푸치노 이거 마실 때처럼
2: 네.
0: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여기 다 묻어요. 근데 혹시 이런 맛있는 콩국이랑 어떤 주 잘 맞을까요?
2: 여기서는 가막산.
0: 저는 오늘 아침에 갔다 왔어요.
2: 그래요?
0: 아, 진짜?
2: 네.
0: 그럼 저기서 특별한 거 있어요?
2: 네. 머루주.
0: 머루주.
2: 포도주라고 보시면 돼요. 포도.
0: 아, 포도.
2: 네네.
0: Today, so happy, my friends. I found such a special product, and now the Sajanim just told me that there's also a very, very traditional jeonttonju, traditional liquor made with grapes. You know, I'm Italian, so I'm very used to sul made with grapes, the wine. So I'm so excited to go and discover that. Let's go together. But before, I have to do some shopping here.
2: 여기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0: 아, 오늘 진짜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거, 이런 데 있는 게 진짜 다행이다. 다 구매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 와 진짜 색깔이 진짜 진해요.
1: 네 머리가 엄청 색깔이 진해요.
0: 오 네. 맞아요. 와우 진짜 와우. 입안에 개운해지는 네. 느낌이에요. 와 오, 어떡해?
1: 그럼 맛을 보셨으니까 이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머루를 가지고 머루주를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0: 그런 것까지? 그런 경험까지 이거 시켜주는 거예요?
2: 너무 감사합니다.
1: 한번 만들어보실까요?
2: 이걸로?
1: 네, 이걸로. 이거 가지고 저희 머루주를 만드는 거예요.
0: 저 알려주세요. 뭐 해야 되는지 열심히 할게요.
1: 자, 손이 시려우실 것 같아서 이거 안에다 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왜요?
1: 차가워요.
0: 괜찮습니다. 예, 저는 두꺼운 거, 차가운 거 문제 없어요.
1: 알겠습니다.
0: 셰프라서. 네. 예.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일어나 볼까요, 저희? 보시면 저희 지금부터 할 거는 줄기와 알맹이를 분리하는 작업.
0: 이렇게 빼야 돼요. 네. 우리 이탈리아 말로 그런 포도 이렇게 수확할 때 그런 진짜 이름이 있어요. 긴장인 것처럼 우리도 벤데미아. 벤데미아. 아. 진짜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온 말이에요.
1: 얘를 이제 잘게 으깨줘야 됩니다.
0: 그냥 살짝만 이렇게 으깨줘서 그다음에 주문할 거예요.
1: 손실없죠.
0: 지금 작았긴 해요. 이거 아까 이거 작았지 않았지만 이제 조금
1: 지금은 필요하죠.
0: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1: 안 괜찮으실 것 같은데.
0: 괜찮습니다.
1: 일단 이 상태로 이제 발효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됐는데요. 효모가 좀 필요해요.
0: 효모?
1: 얘를 발효해 줄 수 있는 효모.
0: 스타터로.
1: 효모.
0: Now he's putting a little bit of yeast as a starter, you know, for the fermentation starter.
1: 얘는 준비가 다 됐고요. 이제 담으면 되거든요.
0: 이렇게.
1: 네. 자, 이 이상을 넣게 되면 얘가 발효할 때 부풀어 올라서 넘쳐요.
0: 그러면 이렇게 이만큼 괜찮은 거예요?
1: 예, 괜찮습니다.
0: 와우, my friends, inside here there's a real treasure. And now only time will tell how very delicious will come out.
1: 머루주고요. 아까 드셨던 거하고 또 맛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0: 네. 네, 맞아요. 그거. 단맛도 조금 더 나요.
1: 지금 드셔본 머루주는 약간 달달하지만 얘는 2006년산입니다.
0: 와, 마로로 먹는 것처럼 그 깐티 먹는 것처럼 진짜 이탈리아 제일 좋은 레드 와인인 것처럼 깊어요. 진짜 풍부해요. 오늘 반주에서 여기 이 지역에 진짜 신선한 특산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짜잔 진짜 신선한 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랑 그리고 진짜 자연 유기농 채소도 많이 있었어요.
1: 파주가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그래서 이런 채소도 엄청 맛있어요.
0: 그리고
1: 고기
0: 두부 고기 다 같이 보글보글 끓여서 두부 좀
1: 정말 좋죠.
0: 그리고 이런 신선한 샐러드로 두부 샐러드
1: 좀 기대되는데요.
0: 진짜 하시죠.
1: 예 고맙습니다.
0: 좋습니다. Finally, here we go. Let's cook, my friends. This is our star, dubu. Dubu made with jangdangkong. Today, with this one, I will cook two dishes. One is dubu jeonggol. Jeonggol is a very, very traditional way of preparing a soup and a very, very nice and refreshing dubu salad. So, let's start cooking with the dubu jeonggol. Looks like cheese. So we are starting cutting in the middle because when you prepare the dubu for the jeonggol or any kind of soup in Korea, you are cutting in small rectangles. So I will do the same thing. So while we prepare all the other ingredients, I want to just leave the dubu just like this. Such a nice view in front of me. So now the meat. A little bit of neutral oil.

0: 이 분위기로 네. 아 이거 더 맛있어졌어요. 아. 아마 요리도 더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0: Listen to this, my friend. It's like music. It's like the soundtrack of this beautiful setting, right? And this is paju, yache, and very delicious 두부. Oh, 자, 두부. 개운하다. 와,
2: 베리굿 있는데, 베리굿.
0: 주장. 네, 형 주장. 무조건 토마토 있어야 돼요. 그 오네 이탈리아 국기 색깔이에요. 아. 흰색, 초록색, 아, 빨간색. 예. 자, 맛있게 드세요.
2: 와, 고기도 아. 너무 이뻐요.
0: 깍두기 모양으로 이렇게 너무.
2: 저는 소스 먼저 한번 맛을 볼게요.
0: 아, 맞아.
2: 완전히 새로운 맛을 보는데요.
0: 아, 그리고 다른 기계 있어요. 안에 다른 양념이 있어요. 저는 모르추 조리어서 아~ 에, 그다음에 좀 간장 식초 이렇게 미나그레트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 아이디어는 같이 마시면
2: 어, 그럼요.
0: 살짝 입안에 착 연결이 될 거예요.
2: 한번 먹고
0: 네 저도
2: 어? 이 타이밍에 한번
0: 이거지. 아, 아 근데 진짜 다르네요. 맞아요.
2: 어,
0: 네, 느낌. 느낌이 예, 다르네요. 예. 이거 이렇게 같이 먹으면 진짜 서양 요리 조금 어, 네. 양식 요리 예.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그거 여기 한식,
2: 아, 네,
0: 전통적인 한식 그리고 다 잘 어울려요.
2: 어.
0: 이거 양식이랑 한식이랑 다 너무 좋아요.
2: 네.
0: 오 진짜. 만능 술이에요. 만능 술 맞죠? 그런 거 하면 어때요? So this is the very special thing about Korea. This is why I enjoy living here and going around discovering these treasures. Because I've never felt nothing like this. Just sipping some kind of liquor and feeling the energy of the ground and the environment all around here, the nature, the wild nature. So this is Korean magic and I want to share with you this kind of magic. There are more many episodes, so we can meet again in another place with another beautiful recipe and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다자 협력을 통한 공동성장,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매우 유용한 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1807년 개화기에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극동물을 좋아하여
1: 10세 전후에 사소성경 독파.
2: 무등산이 높다 하되 소나무 아래 있고 적벽강이 깊다 하되 모래 위에 흐른다.
3: 이야, 이렇게 어떻게 이런 시를 적을까? 시조를
0: 열려라 참깨.
4: 어, 진짜 우와. 동굴이야?
0: 오! 오 마이 갓. 어! 뭐야 이거? 와! 와! 와! 브레이크!
3: 진짜 재밌으신 분이시네요. 드리빙 코리아가 이제 지금 6인데 가장 재밌는 곳이에요, 여기가.

0: 네,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1: 좀 여유가 있죠.
0: 예.
1: 사람들한테 첫 번째 안 치니까 좋은 것 같아요.
0: 예. 아, 집가가
2: 여기가 유엔 관광기구에서 선정한 여행하기 좋은 곳으로 선정이 됐대요.
0: 아, 그렇구나. 유엔에서 지정할 정도면 진짜 아름다운 마을인데.
2: 그렇죠.
0: 뭔가 이 시골길의 느낌을 완벽하게 보시는 것 같다. 좀 더 둘러봐야 돼.
2: 네. 이 돌담을 어떻게 쌓는지 아세요? 그냥 쌓은 게 아니고 밭을 일구다 보면 돌이 하나씩 나올 거 아니에요.
0: 네네.
2: 그 돌을 모아서 이렇게 보통 담을 쌓아요.
0: 엄청 잘 쌓는데.
2: 네. 아, 이게 능사화도 폈네. 야, 이게 여름꽃이죠. 여름에만 볼 수 있는 돌담. 네. 이거 능소화. 네.
0: 와, 여기 돌담도 엄청 예쁘게 해놨다.
2: 네. 와.
0: 와, 여기 진짜 오래된 창고 같은데.
2: 저기 재밌는데요?
0: 네.
2: 대통령 각하 하사금 사업 창고.
0: 아. 보통 이렇게 마을 가면 이런 큰 창고들이 있는데 저 어렸을 적에는 이런 창고들을 그 뭐 쌀이라던가
2: 그렇죠.
0: 뭐 이런 걸 이제 쟁여놓고
2: 네. 네.
0: 그런 용도로 썼는데 지금은 안 쓰는 것 같은데 저 정도면은 여기 새마을운동 보니까 한
2: 그렇죠.
0: 60, 70년대
2: 그렇죠 70년대죠
0: 오메 왔는가이 오산마을 왔어? 아 나무들도 이렇게 이 마을 분들이 이렇게 조성을 해놨을까요?
2: 그죠. 반송이라는 소나무인데
0: 네.
2: 이게 키가 잘 안 크고 옆으로 많이 벌어지는 나무거든요.
0: 크...
2: 이렇게 컸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관리했다는 얘기예요. 뭘 하시나?
0: 저 뭐 회관인가?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2: 네.
0: 네. 좀 재밌겠는데?
3: 아니 이거 어 신난다
4: 하 어머 하나 둘셋아스둘셋아스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

0: 멋지게 생겼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 저거. 네, 똑같아요? 아.
1: 아이고, 똑같네. 네.
0: 더 이뻐요? 아, 지금 이거. 약간 반백년 됐는데 이쁘단 얘기를 여기서 또.
2: 전라도 싶어요. 전라도 싶어요.
0: 아, 다 고마워라잉. 네. 아, 근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3: 저희 건강체조 하고 있어요.
0: 건강체조?
3: 네네네.
0: 아, 그 날 더운데. 무산마을에 대해서 이 저희 트리빙 코리아가 조금 깊게 파들어갈 테니까 어디 앉아서 얘기할까요?

0: 화순 복숭아.
1: 이불이 언제예요?
0: 와. 모산마을은 왜 모산마을인 거예요?
2: 띠풀이라고 아주 억센 풀이 굉장히 네. 많았었어요. 그래갖고 띠매 마을이라고 원래 그랬었는데.
0: 띠매 마을?
2: 띠매 마을. 근데 이제 그것이 한자어로 이제 표기를 하다 보니까 후에 아. 모산마을로 변한 거예요. 아. 띠매 자가 모산이 됐었어요.
0: 제가 오다 보니까 마을이 진짜 깨끗하더라고요. 돌담도 네. 가지런하고 네. 뭐. 그러면 다 청소들을 하시는 거죠?
2: 보통 아침 저녁으로 네. 마을 주변 정리를 하고
0: 다 같이?
2: 그렇죠, 다 같이
0: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줍는 거예요?
2: 그렇죠, 그렇죠.
3: 아버님, 제가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이 모산마을이 UN에서 선정한 관광하기 좋은 마을로 선정이 됐잖아요.
2: 그렇죠.
3: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2: 주변 여건, 또 마을 주민들의 뭐 화합 뭐 이런 것 저런 것 모든 걸 따져서 그 선정을 했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3: 고인돌 유적지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네, 그게 네. 많은 작용을 했겠네요.
2: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을 겁니다.
0: 네. 그래도 이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생활하면서 다 같이 가꾸고 이런 걸 아마 판단하지 않았을까란.
2: 그렇지. 그것도 첫 번째 이유가 되죠.
0: 저희 그러면 저희 고인돌로 저희 좀 해설하러 좀 저희가 네, 같이.
2: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을에 오신 손님이니까 네. 내가 모시고 갈 테니까 나만 따라와.
0: 아, 그러면 나만 오케이. 따라와.
2: 아주 그냥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해줄게.
0: 이거 들고 가. 우와.
2: 크다.
3: 엄청나죠?
2: 엄청나요.
0: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2: 요건 세계에서 제일 큰 고인돌이에요.
0: 그러니까 아니 이것도 고인돌로 보는 거예요?
2: 그렇죠.
0: 그냥 돌이 아니고?
2: 이 받침돌이 다 있잖아요.
0: 아.
2: 그렇기 때문에 고인돌이라고.
0: 그럼 이거는 뭐라고 불리는 거예요?
2: 핑매바이라는 건데.
0: 아.
2: 핑매라는 것은 그 사투리로 돌팔매질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0: 핑매바이.
2: 예, 그렇죠. 근데 이게 크기가 길이가 7m, 네. 높이가 4m, 무게가 200톤. 세계에서 가장 큰 고인돌.
0: 와.
2: 세계에서 가장 큰 고인돌. 어마어마.
0: 200톤으로 이거 와 이거 진짜 말이 안 돼.
2: 이것이 그 유래가 도암 운주사라고 굉장히
0: 네, 운주사.
2: 예, 유서가 깊은 사찰이 있어요.
0: 네, 네, 네.
2: 아주 천년 고찰이에요. 근데 그 천탑을 쌓는 그 마고 할매가 천탑을 쌓으려고 돌을 갖고 가는데
0: 네.
2: 빨리 갖고 와야 되는데 닭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아 늦었다고 너무 늦었구나 하고 네. 그냥 딱 집어 던진 게 이게 떨어진 거예요.
0: 그렇죠.
2: 발로 차서 떨어진 게. 그래서
0: 발로 200톤을 찬다고요?
2: 네. 그래서 핑매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0: 아, 핑매바이다.
3: 네. 제주도에 가면은 삼방산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삼방산이 왜 만들어졌냐면은 거기도 마구할매가 있어요. 그 할매가 한라산에 꼭대기가 있는데 그게 너무 높은 거야. 탁 쳐서 던져버렸는데 그게 이제 삼방산이 되는 거고 여기는 잘렸으니까 백록담이 되는 거고 여기 또 마구할매 같은 격이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있는 그 창조 신화에 나오는 중에 할매가 나오는 거예요.
0: 여기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

0: 와,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네요.
1: 괴바위.
0: 와, 이게 고양이 모양이라서 그런 건가?
1: 고양이 모양이 아니고, 네. 이 터 자체가, 네. 지형 자체가 고양이 모양을 닮아서 괴바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0: 아, 그래서.
2: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게 금성산이거든요.
1: 네.
2: 저기가 쉽게 지무덤, 지, 저기는 또 지형국이에요.
1: 아,
2: 여기는
1: 고양이와 지.
2: 그렇지, 여기는 고양이고. 아. 근데 이제 앞으로 하천이 그러잖아요.
1: 네.
2: 고양이가 지를 못 잡아 하천 때문에.
1: 아,
2: 그래서 저희가 최고의 명당이에요.
1: 아, 두 자리가?
2: 그렇죠, 저 자리가 최고의
0: 명당. 화순대 고인돌은, 예. 특징이 엄청 바위들이 크네요.
2: 다 커요.
0: 이렇게 큰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2: 세력이 있는 큰 부족이 아마 그때 건성했었을 것이다.
0: 아, 큰 부족들.
1: 여기 가까운 곳에 큰 강이 있나요?
2: 강이 영산강이 있죠.
0: 영산강이 있지, 영산강.
2: 아, 지금도 땅을 파보면 그 조개껍데기.
1: 그죠, 폐청이라는 거.
2: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여기까지 배가 들어오고 했었을 것이다.
0: 아, 그렇지.
2: 그러니까 물이 있었기 때문에.
0: 당연히.
2: 당연히
0: 부족이
2: 크게
0: 있었겠지.
2: 부족이 세력을 번성했을 것이다. 그런.
0: 야, 그러니까 여기 엄청 큰.
1: 자, 이렇게 저희 또 더운 날에 안내해 주셔서,
0: 그러니까.
1: 이 고인돌의 어떤 역사적인 얘기들, 그리고 이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 다 안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아.
1: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0: 아, 제가 진짜 감사드립니다.
2: 우리가 고맙죠.
0: 아, 진짜 부끄럽다. 정말 부끄러워. 정말.
1: 어, 잘 어울려.
0: 이거랑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1: 그러게요. 아, 제가 색깔이 똑같은데, 제가.
0: 네.

0: 여기 분위기가 약간 그래도 뭔가 좀 고창이나 좀 느낌이 좀 다르네요.
1: 그렇죠. 여기 좀 네. 모여 있어가지고 한 네. 마을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네.
0: 아 여기가 족장집이다.
1: 아 이게 움집이라 그런 건데. 네.
0: 세장방형 움집. 네.
1: 족장집이니까 좀 크지 않을까요?
0: 한번 들어보시죠.
1: 그래도 나름 마을 유지인데. 네. 네.
0: 족장집은 어떻게 생겼나? 아이고 족장이 작았나? 아이고 허리야. 오 엄청 크다. 오오오.
1: 아 근데 생각보다 상당히 넓어요. 네. 저 안으로 깊이가 감이 오 많이 넓네.
0: 이렇게 못 없이 이렇게 딱 하는 게. 네.
1: 아 침대도 있어요? 아 주인이 왔는데.
0: 아 여기에 이렇게 누워서 네. 그래도 족장은 침대가 있구나. 바닥에서 앉아.
1: 그죠.
0: 아 그래 그때는 근데 바닥에서 잤었겠죠.
1: 바닥에서 잤었겠죠. 그쵸? 이렇게 이제 현대식으로 좀 재해석을 한 거겠죠.
0: 그래도 족장의 자리는 있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자기만 자는 방. 와 여기 무기 있네요 무기.
1: 활도 있고. 아 여기 이제 돌인가요?
0: 돌죠. 이거는 갈아가지고.
1: 네네. 아주 섬세히 잘 갈았네요. 고인돌이 많이 분포한 지역은 강가를 주변을 해서.
0: 그렇지.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1: 네. 그래서 수렵을 할 수 있도록.
0: 전라도 쪽이 엄청 많죠.
1: 그만큼 뭐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다 이게 곡창지대니까. 아, 옛날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0: 이쪽은 먹을 게 많아.
1: 네 맞아요.

0: 여기 이제 화덕이에요.
1: 야, 불 피우는 거.
0: 그렇죠. 여기서 불을 피워서 용기 모여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1: 음식도 먹어야지.
0: 맞습니다.
1: 아, 그리고 농부의 집이라서 조금 이렇게 좀 규모가 좀 작아요.
0: 네. 작대도 여기 뭐 한 네다섯 명 정도 같이 생활했을 거예요.
2: 여기에 막 돌칼, 돌사, 곰배괭이, 갈돌, 갈판.
0: 갈돌하고 갈판은 뭐냐면은 바닥에 이렇게 곡물 같은 걸 놓고 도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놓고

0: 이걸 부비는 거야 이렇게. 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부비면은 껍질이 아~ 벗겨지겠죠. 조금 원시적인 맷돌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 부엌 같은 거네요. 부엌 같은 거 그죠.
0: 그렇죠. 세간살이라고 보시면
1: 세간살이.
0: 예예 예. 예.
1: 족장은 뭐 이거 딱 하나만 있으면 너 해. 그러니까. 이러면 끝나니까 지시만 하면 되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아 그렇지.
0: 옛날이나 지금이나 팍 인생 그 삶이 팍팍한 게 똑같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아, 여기서 무슨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2: 여기서는 선사시대 불 피우는 체험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1: 불 피우는 거요?
2: 네, 불 피우는 거요. 지금 요즘 네. 저희 불 피울 때 주로 어떤 거 쓰시죠?
1: 라이터.
0: 라이터, 스토버 이런 거?
2: 스토버. 어. 음식 할 때는요?
1: 가스레인지.
2: 가스레인지. 오늘 저희가 불 피우는 방법은 요 나무들로 저희가 불을 한번 피워볼 건데요. 네. 어때 감이 잡히시나요? 이거 보고. 이렇게?
0: 네, 가봐요, 가봐.
2: 저희가 지금 앞에 있는 도구는 눌비비라는 도구예요. 눌고 아~ 비벼서 불을 피우는 거거든요.
1: 눌비비.
2: 눌비비예요. 그래서 저희가 누르려면 회전을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빙글빙글빙글 감아주시면 이 막대기에 줄이 감겼죠. 그 다음에 여기 홈에 잘 맞춰서 자, 제가 눌러서 불을 피운다고 했죠?
0: 네, 눌비비.
2: 눌렀다가 눌러. 올렸다. 눌렀다 올렸다. 아~ 조금 이따 열심히 하시면 까맣게 재가 생기고 연기가 나고 진짜 불씨까지 볼 수 있거든요?
1: 쉽지가 않네.
2: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불씨 관리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불이 한번 꺼지면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죠? 열심히 눌렀다. 오, 네, 좋아요. 네.
0: 자, 하얀이.
2: 지금보다 조금만 더 빨리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꾹꾹 눌러주세요. 눌렀다 올렸다, 눌렀다 올렸다. 네, 이 회전력을 이용해서 조금만 더 해보면요.
0: 내 거 날 것 같아, 날 것 같아.
2: 오. 약간 완전.
0: 날 것 같아. 난다, 난다, 난다, 난다, 난다. 난다, 난다, 난다.
2: 좋아요, 좋아요.
0: 글로리아. 글로리아 용기 난다. 어, 난다, 난다, 난다, 난다.
1: 나는 왜 자리를 옮기니? 나는 왜 자리를 옮기니?
3: 하고 있어.
1: 자리를 왜 옮겨 너는?
2: 어? 여기 용기. 잠깐. 어, 여기. 여기 용기 나요. 용기 나요, 용기 나요. 이제 여기에서 잠깐 멈춰 보시면 이제 여기 까맣게 제가 보여요. 지금 용기 나잖아요. 여기서 빨갛게 불이 올라올 거예요. 어, 불씨 보이시죠? 네, 저희가 여기 실내라서
1: 근데 그거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2: 오, 불씨 보이시죠? 네, 저희가 여기 실내라서
1: 이씨!
2: 배우님도 연기 네. 나, 제가 나왔어요.
1: 네, 네. 예, 줄을 잘 해야 되네.
2: 네, 아유, 줄을 잘하고.
0: 뭐, 연장 핑계 내지 마시고.
1: 아, 진짜로.
0: 좀 잘 해봐요.
1: 아니, 아니 이제 줄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잘 돼.
2: 어, 연기 나요. 연기 나요. 아이고, 앞으로 빠져.
1: 나 힘이 너무 세. 뭐든지 힘이 세서 다 망가져. 그 시기에 이렇게 만들어서 한 건 아니죠?
2: 아니죠. 네. 아무래도 이런 원리로 불을 피웠을까라고 저희가 추정을 할 뿐이에요.
1: 또 다른 체험들은 또 있을까요?
2: 아, 네. 다음 체험은요. 고인돌을 한번 끌어볼 텐데요. 그때 족장님과 고인돌을 끌 부족민이 필요해요.
0: 키순으로 해도 되는데?
2: 키순으로요?
0: 네. 아,
2: 키 큰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1: 키 큰 사람이 족장이죠.
0: 키 큰 사람이 돌을 끌어야 돼.
2: 돌을 끌어야 돼.
0: 그렇죠.
2: 아, 그래요.
0: 힘이 쓸 거니까.
2: 힘이 쓸 거니까 오, 키가 당연하다. 크면. 아, 그래요? 근데 그렇게 조금 불공평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토기, 저희가 청동기 시대 토기를 한번 붙여본 체험을 할 거예요.
1: 그럼 이긴 사람은 족장이
2: 되는 거고. 되는 거죠.
1: 오케이, 알았어.
0: 진 사람은?
2: 열심히 끌어야 됩니다. 근데 그 돌의 무게가 약 1톤 정도.
1: 왜? 왜?
2: 트럭 하나를 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습니다.
1: 100kg
2: 할 수 있어요.
1: 오케이, 오케이.
2: 준비 시작 될까요? 이게 15 오? 오. 혹시 보고 오셨나요?
1: 아니, 안 봤어요.
2: 이게 실어 쉽지 않거든요. 쉬워 보이지만 위 아래를 잘 봐야 되고 네, 한번 오 너무 금방 끝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금방 끝나는 건 저의 계획이 없었는데 오 박빙인데요.
0: 어, 왜 안 맞아 이게?
2: 왜 안 맞을까요?
4: 박빙인데요.
0: 왜 안 맞을까요?
1: 오케이. 하나 둘 셋. 예.
0: 이게 안 맞죠?
2: 족장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오.
0: 난 족장이야. 잘 모시겠습니다. 아우가 우가.
1: 이봐, 따라와. 일하러 갑세.
0: 일하러 갑세. 이거 어디? 어디?
2: 바로 갈까요?
1: 자, 빨리 따라와.
0: 예.
1: 에. 자. 자, 좌우로 정렬.
0: 어이.
1: 오늘의 할 일은 이 돌을 5m 옮기는 거다. 알겠냐?
0: 예, 받들기 모시오. 싸우겠습니다. 나옵니다.
1: 뭐라고? 자, 5m야.
0: 좀 센데 좀 낮춰주시면 안 될까요?
1: 네, 저 오늘은 1m로 하겠다. 1m면 오케이, 여기까지야.
0: 오케이.
1: 돌이 네. 딱 요만큼 오면 돼.
0: 오케이,
1: 가자!
0: 근데 진짜 돌인가요?
1: 진짜 돌이. 아, 진짜 돌이야.
0: 진짜 돌이래? 아, 센스 아니야, 이거?
1: 이거 진짜.
0: 농담 아니래, 이거?
1: 내가 생각해도 과한 것 같네. 뭐 아무튼 1m 옮기기. 자,
0: 내가 뭐 피지컬 뱅가 한 것 같아. 갑자기.
1: 영, 차. 뭐 하는 거야? 영, 차. 영, 차. 어허.
0: 잠깐만.
1: 안 되겠네. 자, 영. 차! 영! 차!
0: 간다!
1: 그런 거 아니야? 자. 영! 차! 가우씨! 와우! 차! 영! 으잇! 가우씨! 와, 이거 뭐야, 이거?
0: 꼼짝 안 하는데?
1: 오늘 봤더니 도저히 안 되겠구나.
0: 네.
1: 그늘로 해산!
0: 그늘로
1: 해산!
0: 좋았습니다.
1: 앉아서 쉬자. 아유, 너무 덥다.
0: 아유, 적당히 겨우 오셔.
1: 그래, 부채질 좀.

0: 트레일러닝 프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섭이라고 합니다. 트레일러닝은 로드 경기랑은 조금 달라요. 자연 속을 달리는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짧게는 10km, 뭐 50km, 100km도 있고 길게는 100마일까지 산 속을 달리다 보니까 평지보다 심박수 높게 올라가고 좀 근육에 부하도 많이 걸리는 편이죠.
1: 프로틴 builds muscle and keeps the lungs in shape to help us breathe. It's also vital for athletes, which is why mountain runner Jisup Kim made a dietary choice.
0: 과거에는

0: 제가 이제 이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장시간 훈련을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했죠. 이제 칼로리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단순하게 칼로리를 많이 섭취를 하려면 어떤 걸 먹어야 할까 했을 때 일반적으로 라면, 치킨, 피자 같은 고칼로리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섭취를 했어요. 이런 칼로리를 많이 섭취를 했으니 운동 능력도 향상이 되고 지속이 돼야 당연했던 건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의 컨디션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선택한 게 바로 채식이었고요. 일단 비건 빵과 바나나 그리고 견과류 버터를 곁들였고요. 그리고 비트 주스를 함께 곁들여 먹는 간식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즌을 준비할 때는 채식을 기반으로 하고 계란과 흰살생강 정도만 추가로 섭취하고 있고요. 적색유금 섭취를 하지 않습니다.
1: Benny faced an unexpected setback.
0: 한 3개월, 4개월 좀 지나고 난 뒤에서 갑자기 이유 모를 컨디션 저하와 어지러움증, 빈혈이라고 하죠. 이런 게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좀 이제 내가 지금 영양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채식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1: So he had to make changes to his diet. He now takes two vitamin supplements that are vitamin B12 and iron. He supplements his diet with two elements, iron from iron tablets and cobalt from vitamin B12. Our bodies have small amounts of iron and cobalt. So why does he need these two elements even in tiny dosages? Let's find out what these two elements do. If you look at the molecular structure of iron, which is found in red blood cells, and cobalt from vitamin B12, they are connected to carbohydrates. The iron helps our respiratory system, while cobalt is vital for our body's metabolism. To be alive and healthy, we need metallic elements.
2: My side of the stage, you can leave your luggages on my side of the stage.
1: These runners are here for a mountain race.
3: I am a little bit nervous.
4: 我平时有运动习惯，然后也觉得这次因为济州的赛事是在汉拿山附近嘛，然后觉得应该是一个很有趣的赛道。
0: 목표하고자 하는 바가 아직 저는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더 달려야 하는 게 맞고 더 고통스러워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 김 is the overwhelming favorite to win the race.
0: 목표요. 세계 무대 이제 가장 높은 곳에 서는 거겠죠? 네.
1: People around the world use their phones to capture memories. Phones have almost become an extension of our bodies. Let's take a deep dive into its inner components. What elements are found inside a phone?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This time, the agency goes to find people who are alive. To identify the excavated remains, they need DNA samples from family members. They've excavated over 11,400 sets of remains so far, but they've only been able to reunite just 258 of them with their families.
1: 여보세요.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 장성일 아버님 되시죠? 예예. 예. 어저께 그 어머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그래서 그 국방부 국방부 유해발감수단의 박관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그 어머님 조남이 임자 삼자 순자님 맞으시잖아요. 아버님은 이제 그 삼촌이니까 이제 그 삼촌 DNA까지는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저희가 이제 팔촌이네까지는 DNA를 채취하고 있는데, 뭐 삼촌이면은 엄청 가까운 DNA죠. 아닙니다. 이게 정식 군번 받으시고 국군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0: He travels across the country tracing back information on fallen soldiers to find their families. But he says almost no one welcomes him when he first approaches them.
1: 예, 저기 이제 여기 다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그분들은 더 이상 추적이 안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전사하신 분이세요. 임채훈님. 예, 이제 여기 이제 손자인데 이분이 이제
2: 이래 뭐 호적을 보여주기가 아직 우리 그건데 의무도 모르고 뭐
1: 맞지실
2: 함자도 모르고 뭐 애삼소 말만 애삼소 들었지.
1: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시고 이제 이성희님 이분이 이제 이성
2: 들어가시죠.
1: 예.
0: He couldn't remember the name of his uncle who passed away when he was young.
1: 서울 입회로 이제 모셔서 계세요.
2: 서울 대신 저는 아무 중국을 이래 미랑하라고 그 브로커가 그때 끼서 그랬는지 어쩐지 하여튼 그 우리 여기 전사했다 소리 나 생전에 처음 듣는데.
1: 그때 당시 사기꾼들이 많았잖아요. 또 여기 보시면은 저희 이제 육군본부에도 전사 명령이 명확하게 나 계시고, 현충원에도 위패로 이제 딱 그 군번하고 이제 성함 모셔져 계시고.
0: There have been many scammers who took advantage of the bereaved families who had lost children or siblings. Team leader Park Kwan-sik, who has been working on the inquiry team for 13 years, knows this well. As a result, the work has been harder for the inquiry team because they have to meet with the bereaved families in person. The active participation of bereaved families is essential to identifying the names of the approximately 11,000 fallen soldiers temporarily placed at headquarters.
1: 이수림님이 옛날에 여기 철호 계셨는데 이수림님.
3: 아,
0: He tracked down a nephew of a fallen soldier and is now collecting his DNA sample.
3: 그
0: This is much easier and simpler than a COVID-19 test.
4: 내가 양자로 그 집안에만 있대가지고 양자로 지금도 재산을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919일제로 재산을 모시고 있어요. 예, 그 요번에 이게 만일에 뭐 삼촌을 참 찾게 된다면은 내로서는 삼 조카로서는

0: 내가 뭐 지금까지 노조를 모시고 있는데 그 이상 더 기쁜 게 없지.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 Many close relatives who could help identify the fallen soldiers of the Korean War have passed away. So the inquiry team is always anxious.
2: 그래도 오늘 어떻게 좀 다녀보시니까 그래도 어떤 거예요? 오늘 저는 뭐 처음 같이 해서 그런데
3: 굉장히 럭키합니다.
2: 럭키한 거예요?
3: 네, 유가족분들이 뭐 전화 통화에는 조금 그 길어졌지만 그래도 다 이야기 받아주시고 그래도 수긍해 주시고 일단은 와 보라고 하니까 뭐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막상 보니까 이제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제 바뀌시니까 뭐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아예 뭐 의심하셔서 차단 걸어 버리시고 그런 경우에는 집에 가도 이제 문을 안 열어 주는 경우. 그리고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욱더 좀 힘든데.
1: Today is a day to be grateful.
4: 안녕하세요. 차 들어가겠습니다. 예.
1: As people are answering his calls and aren't turning him away at the door.
4: 6.25 때 이제 전사하신 이제 외삼촌 때문에 예. 좀 찾아뵙습니다. 전사가 아닌 걸 하나 모르는데요.
5: 아.
4: 그 형님도 그렇잖아요.
3: 본적지가 이제 이제 내서 중리 예. 1264
4: 신평.
3: 예. 네, 여기 이제 여기신데 예. 그때 이제
1: Mr. Chang Young-gyu's family heard his uncle had been taken prisoner and abducted to North Korea. They received a notification of his death, but assumed it was a mistake due to the chaos of the war.
4: 그전에 그 한 20년 전쯤에 그 연변에서 왔잖아요. 일하고 왔잖아요. 그 사람 외삼촌이 그 살아 계시다고. 네? 그때 그래서 이야 그런 것도 있구나.
3: 그리고 형님 말씀은 이제 그때 외갓집 분들이 어떻게 돈을 해놓고 뭐 이렇게 모아서 줬다고.
4: 아 맞아요.
3: 네, 응.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 연변까지 갔다 왔잖아요.
3: 어디요?
4: 연변.
3: 연변까지요?
4: 예.
3: 근데 못 만났죠 결국은.
4: 그래 맞아요.
1: How would he meet someone who was dead? The scammer exploited his desire to believe his uncle was still alive. But now, science takes over. A DNA test can accurately identify relatives up to the fifth degree kinship.
6: 가족 관계가 멀어질수록 식별력을 높이면은 많은 수의 유전자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존 방법은 많은 수의 유전자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는 방법이었는데 NGS를 이용한 SNP 분석은 수백 개, 수천 개, 그리고 혹은 만 단위까지 유전자 개수를 늘려서 동시에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극복해서 식별력을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1: Until a few years ago, they could only confirm relationships up to third degree kinships. But immediate family members are becoming fewer, and after so many years, the genetic information left in the remains is likely incomplete. New methods allow for the confirmation of family relationships even with minimal genetic information. It has become possible to find even distant relatives who seem to have absolutely no connection to me. With the expectation that technology will continue to advance, they are currently collecting DNA samples to expand the search up to eighth degree kinships. Anyone could be a match. 290 on Qingmyeonsan Mountain in Yeoncheon, 5 weeks after the groundbreaking ceremony. How is the excavation of the remains progressing? The excavation has been proceeding smoothly, but due to the large number of remains discovered, the excavation schedule has been extended. The soldiers carrying snacks look quite accustomed to the site. Thanks to their efforts, the traces of a war that straddled the line between life and death have been fully revealed. This is a cave-like trench dug deep into the ground, resembling an anthill. Although originally built by the Chinese Communist forces, our troops also used it, so they don't know who might be found inside.
7: 동굴형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5: 미군의 폭격이 엄청 강화되고 하니까 그대로 공격하고 막으면은 피해를 많이 보니 동굴형 갱동화 진지를 만들어서 폭격에 대비 후 폭격이 끝나면 동굴에서 나가서 개인호랑 교통호로 나가서 싸워라. 폭격을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위하고 아까 저희가 넘어왔던 쪽.
7: 아, 그 밑에하고 여기하고?
5: 네,
7: 아.
5: 그쪽이 한 두 개 지역입니다. 아. 네, 구역은 D고 저쪽은 A라는 구역으로 해서 A, B 두 개의 그룹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1: Starting today, they plan to continue excavating on one side while beginning to recover the remains unearthed so far on the other.
5: 확실히 이게 자세 또 해야 돼?
8: 아니야, 거꾸로, 거꾸로. 네. 엎어져 있, 아마 이렇게 엎어져 있어서 밑에 드러낸 밑에 단추.
5: 전체적 형상을 봤을 때는 안면부가 지금 위로 향하고 있고 약간 이 뒤집어진 약간 슬라이딩처럼 나온 것 같고 감식강에서 여기서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게 저희가 봤을 땐 골절을 봤지 않습니까? 네. 감식관께서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9: 네, 네. 골절이 많고
5: 네. 1, 2번 요 있지 않습니까? 네. 척추 요거 기점만 딱 되면은 요것만 살짝만 들어보면은 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9: 맞아, 2번까지만 떠도
1: To ensure even the smallest bone is retrieved without damage, they carefully brush each one out of the ground and brush off the soil. Private Kim Kyudon who was a complete novice, seems to have become quite skilled over the past 5 weeks. Once all the remains have been removed, they wrap each part individually in hanji paper. The carefully wrapped remains are placed in royal foxglove wood coffins. Since they are honoring the fallen heroes, They observe the utmost respect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The coffins containing the remains are wrapped in the Taegukgi flag, and a simple memorial service is held on site. Today, they recovered the remains of two soldiers.

안녕하세요. 밴드 위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잘 들리세요? 아, 저도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 음악 이렇게 앉아서 핸드폰으로. 하여튼 저희는 사이키델릭이라는 장르로 음악하고 있는 유인원이라고 하고요. 사회란 야생에서 살아가고 또 노래하고 하는 모습이 유인원 같아서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이키델릭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곡 에코 페이저스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작업실을 차렸거든요. 작업실을 차렸는데 놀러 오세요. 아무튼 그 공간이 되게 저희 작업실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 작업실에서도 이렇게 네 명이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합주를. 근데 오늘 처음으로 관객분들을 이제 앞으로 안 보고 뭔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뒤에 분들도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번씩 뒤에 인사해 주세요. 그래서 방금 들으셨던 곡은 EOP라는 저희 첫 번째 EP 쌈사라의 수록곡 중 하나고요. 다음 들려드릴 곡은 마하옴이라는 곡인데 저희가 정규앨범을 발매하기 전에 선공개 싱글로 가장 먼저 냈던 저희의 이름으로 유인원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나왔던 음원인데요. 뭔가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웅이 돼서 스스로 헤쳐나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마하옴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0: 이어서 다음 곡이 마지막 곡입니다. 저희 앞으로 공연에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런 팀이라고 오늘 보여드리고 갔으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음 곡은 저희 음악 중에 유일하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해 주셔야 되거든요. 하실 수 있죠?
1: 네.
0: 좋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율동이고요. 하나는 떼창인데 바로 너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너 할 때 이렇게 삿대질을 할 거예요. 그럼 저희를 향해서 이렇게 삿대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우 하면은 AAA만 외쳐주시면 되거든요. 정말 쉽죠?
1: 네.
0: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0: 감사합니다. 유인원이었습니다.
1: 그리고 I'm Live 함께 외쳐볼까요? 유인원과 함께했습니다. I'm Live 소리 질러.
2: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 콘서트 판은 국악 동요 달떡과 한가위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노래처럼 즐겁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이렇게 명절을 더욱 즐겁게 해줄 다양한 놀이를 만나는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가위 놀이판, 다음 무대에서는 강강술래를 만나볼 텐데요. 강강술래는 국가무형문화재일 뿐 아니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하죠. 여러 명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고 돌면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또 다양한 전통 놀이도 하는데요. 청어를 엮듯이 손을 엮었다 풀었다 하는 청어 엮기를 비롯해서 고사리 꺾기, 기와 밟기, 술래잡기 등 다양한 놀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국립국악고등학교 무용과 1학년 학생들의 무대로 강강술래 만나보시죠.

강강술래 만나보셨습니다. 강강술래는 이렇게 보름달 아래서 둥글게 원을 그리며 풍요를 기원하는 놀이죠. 보름달을 보며 기원하는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놀이와 함께하는 한가위 놀이판, 이번엔 환술을 만나보겠습니다. 환술은 특수 도구나 손기술을 이용해서 불가능한 일을 보여주는 마술을 뜻하는데요. 삼국시대에도 환술이 선보였던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생각되고요. 조선시대 남사당 놀이 중에서도 얼른이라는 이름으로 환술이 선보였습니다. 오늘은 전통 환술사 송다민 씨의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손기술을 이용한 부채 환술과 술상을 차리는 환술인 통자, 그리고 빈 그릇에서 물이 나오는 찰미주를 보여준다고 하니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서 봐야겠습니다. 환술사 송다민 씨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다자 협력을 통한 공동성장,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매우 유용한 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0: 1등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0: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3: 전쟁터가 됐어요.
4: 오! 오픈 찬스.

0: 있으니까. 와, 여기 초록색 넘치네. 보기만 해도 신선한 게 느껴져요. 와. My friends, this is 100% all you can find inside here is farm to table. It's local food coming around here. 와.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혹시 마켓 직원이세요?
1: 아니요, 저는 야채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0: My friends, you see, you can even meet right in front of their produce, the farmer, the person who harvested this. 아, 죄송합니다. 저는 해외 친구에게 어떤 이런 신기한 네. 상황 너무너무 설명해야 돼요.
1: 네.
0: 왜냐면 로컬 푸드 마켓에서 진짜 직접 재배하시는 분 만날 수 있어요. 바로 본인의 produce 바로 앞에. 오, 진짜. 근데 어떤 거 재배하시는 거 다?
1: 네, 유럽 상추를 재배하고 있고요. 여기는 샐러드로 먹는
0: 유럽 샐러드.
1: 상추.
0: 네. 오, 샐러드.
1: 요즘 더우니까 시원하게 샐러드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런 시원한 요리 보여주지 네. 않아서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인가요?
2: 네네. 지금 방금 만든 따뜻한 즉석도 돼요.
0: 진짜 진짜. 근데 왜 파주에서 두부가 유명해요?
2: 파주 장단콩이 유명하기 때문에.
0: 장단콩?
2: 네네. 장단콩은 DMZ 안에서 콩이 자라기 때문에.
0: 아, DMZ 안에 네네. 키운 거예요?
2: 네. 그러면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0: 아, 진짜? 할 수 있어요?
2: 바로 드셔도
0: 바로 돼요. 이렇게 손으로. 어, 너무 좋아요. 헉, 따뜻해요.
2: 다른 두부와 좀 고소한 맛이 틀릴 거예요.
0: 식감도 다르네요.
2: 맞아요.
0: 하나도 뽀뽀하지 않아요. 진짜 입안에 바로 녹아요. 하나 더 주세요. It's fantastic. You could maybe think that it's just a very, very plain thing. No, it has its own very, very distinctive taste. So good. 그러면 바로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2: 네, 들어오셔서 직접 보시면 돼요.
0: 감사합니다.
2: 지금은 콩국을 제조하고 있어요.
0: 이런 장단콩으로 만들면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상상도 안 돼요.
2: 아, 한번 그럼 갈아볼까요?
0: 어? 아, 진짜? 기계?
2: 네네.
0: 진짜 빈 퓨리, 빈 스무디인 것 같아요. 그거 냄새부터 고소해요.
2: 드셔보시겠어요?
0: 아, 괜찮아요. 이거 카푸치노. 카푸치노 이거 마실 때처럼
2: 네.
0: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여기 다 묻어요. 근데 혹시 이런 맛있는 콩국이랑 어떤 주 잘 맞을까요?
2: 여기서는 가막산.
0: 저는 오늘 아침에 갔다 왔어요.
2: 그래요?
0: 아, 진짜?
2: 네.
0: 그럼 저기서 특별한 거 있어요? 네.
2: 머루주.
0: 머루주.
2: 포도주라고 보시면 돼요. 포도.
0: 아, 포도.
2: 네네.
0: Today, so happy, my friends. I found such a special product, and now the Sajanim just told me that there's also a very, very traditional jeonttonju, traditional liquor made with grapes. You know, I'm Italian, so I'm very used to sul made with grapes, the wine. So I'm so excited to go and discover that. Let's go together. But before, I have to do some shopping here.
2: 감사합니다.
0: 이렇게 친절하게 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0: 아, 오늘 진짜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거, 이런 데 있는 게 진짜 다행이다. 다 구매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 와 진짜 색깔이 진짜 진해요.
1: 네 머리가 엄청 색깔이 진해요.
0: 오 네. 맞아요. 와우 진짜 와우. 입안에 개운해지는 네. 느낌이에요. 와 오, 어떡해?
1: 그럼 맛을 보셨으니까 이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머루를 가지고 머루주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0: 그런 것까지 그런 경험까지 이거 시켜주는 거예요?
2: 너무 감사합니다.
1: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2: 이걸로?
1: 네 이걸로 이거 가지고 저희 머루주를 만드는 거예요.
0: 자 알려주세요. 뭐 해야 되는지 열심히 할게요.
1: 자 손이 시려우실 것 같아서 요거 안에다 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왜요?
1: 차가워요.
0: 괜찮습니다. 예, 저는 두꺼운 거 차가운 거 문제 없어요.
1: 알겠습니다.
0: 셰프라서. 네. 예.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일어나 볼까요? 저희 보시면 저희 지금부터 할 거는 줄기와 알맹이를 분리하는 작업.
0: 이렇게 빼야 돼요. 네. 우리 이탈리아 말로 그런 포도 이렇게 수확할 때 그런 진짜 이름이 있어요. 김장인 것처럼 우리도 벤데미아. 벤데미아. 진짜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온 말이에요.
1: 얘를 이제 작게 으깨줘야 됩니다.
0: 그냥 살짝만 이렇게 으깨줘서 그다음에 주문할 거예요.
1: 손실없죠.
0: 지금 작았긴 해요. 이거 아까 이거 작았지 않았지만 이제 조금
1: 지금은 필요하죠.
0: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1: 안 괜찮으실 것 같은데.
0: 괜찮습니다.
1: 일단 이 상태로 이제 발효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됐는데요. 효모가 좀 필요해요.
0: 효모?
1: 얘를 발효해 줄 수 있는 효모.
0: 스타터로.
1: 효모.
0: Now he's putting a little bit of yeast as a starter, you know, for the fermentation starter.
1: 얘는 준비가 다 됐고요. 이제 담으면 되거든요.
0: 이렇게.
1: 네. 자, 이 이상을 넣게 되면, 얘가 발효할 때 부풀어 올라서 넘쳐요.
0: 그러면 이렇게 이만큼 괜찮은 거예요?
1: 예, 괜찮습니다.
0: 와우, my friends, inside here there's a real treasure. And now only time will tell how very delicious will come out.
1: 머루주고요. 아까 드셨던 거하고 또 맛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0: 네. 맞아요. 그거. 단맛도 조금 더 나요.
1: 지금 드셔본 머루주는 약간 달달하지만 얘는 2006년산입니다.
0: 와, 마로로 먹는 것처럼 그 끼안티 먹는 것처럼 진짜 이탈리아 제일 좋은 레드와인인 것처럼 기뻐요. 진짜 풍부해요. 오늘 반주에서 여기 이 지역에 진짜 신선한 특산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짜잔 진짜 신선한 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랑 그리고 진짜 자연 유기농 채소도 많이 있었어요.
1: 파주가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그래서 이런 채소도 엄청 맛있어요.
0: 그리고
1: 고기
0: 두부 고기 다 같이 보글보글 끓여서 두부 좀
1: 정말 좋죠.
0: 그리고 이런 신선한 샐러드로 두부 샐러드
1: 아주 기대되는데요.
0: 진짜 하시죠.
1: 예 고맙습니다.
0: 좋습니다. Finally, here we go. Let's cook, my friends. This is our star, dubu. Dubu made with jangdangkong. Today, with this one, I will cook two dishes. One is dubu jeonggol. Jeonggol is a very, very traditional way of preparing a soup and a very, very nice and refreshing dubu salad. So, let's start cooking with the dubu jeonggol. Looks like cheese. So we are starting cutting in the middle because when you prepare the dubu for the jeonggol or any kind of soup in Korea, you are cutting in small rectangles. So I will do the same thing. So while we prepare all the other ingredients, I want to just leave the dubu just like this. Such a nice view in front of me. So now the meat, a little bit of neutral oil,

0: 이 분위기로 네. 아 이거 더 맛있어졌어요. 아. 아마 요리도 더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0: Listen to this, my friend. It's like music. It's like the soundtrack of this beautiful setting, right? And this is paju, yache, and very delicious 두부. Oh, 두부. Oh, 개운하다.
2: Wow, very good인데, very good.
0: 네, 너무 주세요. 무조건 토마토 있어야 돼요. 그 오네 이탈리아 국기 색깔이에요. 아. 흰색, 초록색, 아, 빨간색. 예. 자, 맛있게 드세요.
2: 와, 고기도 아. 너무 이뻐요.
0: 깍두기 모양으로 이렇게 놓.
2: 저는 소스 먼저 한번 맛을 볼게요.
0: 아, 맞아.
2: 완전히 새로운 맛을 보는데요.
0: 아, 그리고 다른 기기 있어요. 안에 다른 양념이 있어요. 저는 모르추 조려서 아~ 에, 그다음에 조금 간장 식초 이렇게 미나그레트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 아이디어는 같이 마시면
2: 어, 그럼요.
0: 살짝 입안에 착 연결이 될 거예요.
2: 한번 먹고
0: 네 저도
2: 어? 이 타이밍에 한번
0: 이거지. 아, 아 근데 진짜 다르네요. 맞아요. 어,
2: 네, 어,
0: 느낌이 예, 다르네요. 예. 이거 이렇게 같이 먹으면 진짜 서양 요리 조금 어, 네. 양식 요리 예.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그거 여기 한식,
2: 어, 그렇죠. 네,
0: 전통적인 한식 그리고 다 잘 어울려요.
2: 어.
0: 이거 양식이랑 한식이랑 다 너무 좋아요.
2: 네.
0: 오 진짜. 맞는 술이에요. 맞는 술 맞죠? 그런 거 하면 어때요? So this is the very special thing about Korea. This is why I enjoy living here and going around discovering these treasures. Because I've never felt nothing like this. Just sipping some kind of liquor and feeling the energy of the ground and the environment all around here, the nature, the wild nature. So this is Korean magic and I want to share with you this kind of magic. There are more many episodes, so we can meet again in another place with another beautiful recipe and with another very, very traditional liquor. 맞죠?
2: 네.
0: 자.
2: 자. 아유.
0: Arrivederci. Bye bye. 아, 어, 진짜.
2: 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0: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오래 걸렸는데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
2: 아, 아니 정말 맛있어.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영목 엄마!
1: 어디야? 빨리 와, 배고파.
0: 영목 엄마!
2: 자기 나이에 맞는 영화를 극장 안에서 함께 본다는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3: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땅에

0: 거 알잖아. 빨리 와서 된장찌개 끓여줘.
1: What now? Just then, she blacks out.
2: 여보, 엄마!
3: 오셨어요?
1: Well, at least it didn't turn out worse.
3: 모르겠어요.
1: She gets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and returns home.
2: 오범증이 다 됐는데 밥 먹으란 소리가 없어? 명복 엄마, 밥!
1: But there's something not quite right with Sune.
2: 너 컴컴한 데서 뭐해?
3: 된장찌개요. 그거 어떻게 끓였는지 생각이 안 나.
2: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3: 냄비만 봐도 어지럽고요.
2: 여보!
4: 요리 백지증이다. 요리 백지증. 안순혜님은 요리를 못하는 병에 걸리셨습니다.
1: It's a shocking situation for Han.
2: 그게 말이 되나? 아니 그럼 그거 어떻게 고칩니까?
4: 보통 이런 증세는 일시적이니까 호전될 때까지 기다려 봐야죠.
2: 잠깐. 그럼 그동안 내 밥은?
1: So their household faces a change.
4: Hang
1: enters the kitchen for the first time in his life.
3: 요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2: 그까지 꽤 어렵다고.
1: But it can't be all that easy, can it? It's one problem after another.
3: 아직이에요? 아, 배고픈데.
2: 아, 좀 진득하게 기다려. 답해서.
1: He faces a complaint that he has voiced many times. He finally manages to get the meal ready.
2: 뭐 보기보다 괜찮지?
3: 보기보다 별론데요.
1: The tables are turned.
3: 멸치 육수를 못 내면은 다시 따라도 넣지. 이거 된장찌개 아니에요.
2: 말이 너무 심하네. 아무리 맛이 없다 해도 내가 당신 위해서 고생해서 만든 음식이야.
3: 너무해.
1: And Sune is not about to 고생이요? go easy on him.
3: 나는 애 둘 없고 끌고 시장 가서 콩 사다가 매주담 가서 된장 만들어 가지고 찌개 끓였어요. 40년 동안.
1: And another thing.
3: 오늘 요리는 벌점이에요.
2: 벌점?
3: 앞으로 당신 만든 요리가 맛있으면 칭찬, 그렇지 않으면 벌점을 드릴게요. 벌점 10점 쌓이면 그때는 우리 끝이에요.
2: 끝이라니?
3: 벌점 10점이면은 이혼합시다.
2: 참나 어이가 없어서 지금 누구 협박해? 누가 이혼하자면 무서워할까봐?
1: He 어? talks big, but he seems quite flustered. From that day on, he enters cooking purgatory. Today's menu is a fluffy 계란찜 steamed egg dish. However, what does he resort to doing? He switches in delivery food. Will Sune notice?
2: 어때?
3: 아, 괜찮네요.
2: 배달 음식 구별도 못하잖아. 괜히 그동안 힘들게 요리했네. 앞으로는 그냥 싹 다 배달로.
1: Uh-oh. Just then.
2: 여보! 여보!
4: 배달 음식이 난 못 먹는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니까 신체에서 그런 강한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1: So home-cooked meals are mandatory.
2: 우리 며느리가
1: This time their daughter-in-law cooks. Her cooking looks surely she deserves a penalty. But hey, what?
3: 아우, 잘 먹었다.
2: 왜? 아니 대체 왜?
1: Hang takes it personally and stays up late to cook his pièce de résistance.
2: 어때?
3: 싱거워요.
2: 너무하네. 밤새 잠 설쳐가면서 끓인 건데.
1: What?
3: 그래도 뭐 솔직히
1: More penalty points?
3: 먹을만해요. 그래서 오늘 곰탕은 칭찬 드릴게요.
2: 칭찬을 준다고?
1: Oh, he gets a compliment.
2: 칭찬을 다 받네, 칭찬을 받아.
3: 오늘 저녁은
2: 아이, 가을엔 도토리 먹이지.
3: 오늘 저녁은 짜장면으로 하죠.
1: Hang continues to cook up a storm. Just what did the compliments really add up to? And will Hang be able to save his marriage? A story that is not unlike our own. This is My Father's Table. Let's hear about what went on behind the scenes.

0: Director Lee Junik took on the challenge of creating short-form vertical screen content for the first time.
1: 가로 영화만 14편 찍고 세로 영화를 처음 찍었는데 가로인지 세로인지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느꼈고요. 세로로 보면서 인물 하나하나 내면을 아주 깊숙이 엿보는 듯한 그런 게 가로에서보다는 훨씬 더 내밀하고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가로보다 세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Infused with director's signature warmth, a family drama was created that stands apart from typical short-form contents.
1: 소박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를 쇼폼으로 좀 확장을 함으로 해가지고 쇼폼을 접근하지 않았던 관객들도 쇼폼을 즐길 수 있게끔.
0: Actor 정진영, who plays the husband and father, Hang, he says he was captivated by the power of the story.
2: 네 번을 읽어보니 야, 요즘 이런 이야기를 만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시다시피 제작비가 큰 그런 작품은 아니었고 태생 자체가 그런데 굉장히 행복하게 찍었습니다. 감독님과 또 정우실 비롯한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오밀조밀한 그 산꼭대기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철거 직전의 동네거든요. 거기서 행복하게 한 달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0: It was Chung's first go at short-form content.
2: 쇼폼의 연기법이라고 AI한테 물어보니까 어디 있더라고요. 아주 자세히 써놨어요. 영화 연기법, 쇼폼 연기법 구분해서 읽던데 저는 사실 배우로서는 딱히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
0: After long years of being responsible for her family's meal, Sunae is a wife who suddenly hands over the kitchen duties to her husband. Actress Lee Jung-un brings the character to life.
3: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들어서 밥을 하기 너무 싫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아버지도 삼시세끼를 꼭 집에서만 드세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좀 힌트가 많이 되고 엄마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집에서 밥은 꼭 해 먹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걸 던지는 역할이라는 건 정말 흥미롭고 재밌다. 좀 약올리는 맛이 있어서 저도 새삼스럽게 그런 마음을 좀 대변해서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A short format, heartwarming storyline, something audiences can identify with. It is the short form drama, My Father's Table. The character Kay's story zooms in on in My Father's Table.
4: 우울증이 다 됐는데 밥 먹으란 소리가 없어. 명복 엄마, 밥!
0: For 40 years, the ruler of the household, Anna Terrence, at the dinner table. However,
5: 요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4: 그까짓 게 뭐 어렵다고.
0: Now a novice cook who struggles to get meals ready, husband and father Hang. Actor 정진영 plays the role. He portrays the evolving inner world of Hang, who is making meals for the very first time in a manner that is both humorous and deeply nuanced.
2: 나이도 그렇고 늙은 부부의 모습도 그렇고 그들이 느끼는 사랑과 젊음에 대한 아련한 향수 같은 것 다 제 안에 있는 것들이어서 일부러 막 내가 모르는 걸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작품이었습니다.
0: Look forward to a masterful performance that is both moving and funny. This is the Legend Snack original short-form drama, My Father's Table.

0: Under the sea, there are paths. The seascapes along the underwater trails boast an unimaginable beauty. As we drift with the movement of water, we encounter scenes of fierce survival in the wild and moments of life and death. Sometimes, in the havens teeming with diverse marine creatures, we learn the art of survival itself. This is a path overflowing with life, filled with lovers and fighters, hunters and prey. We call this path the Underwater Ole. Now, let us journey through Jeju's Underwater Ole Trail. Musum Island is Korea's largest marine ecosystem. Its splendid coral gardens are home to a vast array of creatures. Most of the fish living in Jeju's waters can be found here. This place is nicknamed the Meeting Plaza.
1: 네, 만남의 광장은 문섬을 대표하는 포인트입니다. 새끼섬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만날 수 있는데 수심은 대략 12m 정도 시작되고 포인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물고기들이 모여듭니다. 수중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대부분의 바다 생물을 볼 수 있습니다.
0: This is the way to the Meeting Plaza. At the entrance, a school of blackfin sweepers make their home. Blackfin sweepers live in shallow, rocky areas. They have flat bodies and large eyes. Their chins, as well as their bodies, are shaped like shovels, which is why they are literally called shovelfish in Korea. Another species known for its schooling behavior is the white-saddled reeffish.
1: 자리돔은 일반적으로 연안 수심 5m에서 15m 사이에 되는 암초지대에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데 수심 깊은 곳과 낮은 곳을 넘나들며 헤엄쳐 다니는데 제주에서는 자리돔이 5월에서 한여름 지날 때까지 산란하는데 산란 장소는 돌과 돌 사이, 돌 위에 자리돔들이 좋아하는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산란을 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0: A white-saddled reeffish circles around its nest, fanning its fins. This behavior is both to protect the nest from predators and supply oxygen to the eggs it has laid. The closer we get to the Meeting Plaza, the more the sea thrives with life.
2: Mannam의 광장은 조류가 양방향으로 흐르는데 이 특정 지점에 가면 이 조류의 흐름이 약해지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쪽에 어린 물고기들이 좀 많이 모여 있거든요. 연산어들도 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그곳에 가면 이 줄도화돔 무리를 비롯해서 이 많은 물고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0: Amberjacks are migratory fish that move in schools. They favor steep underwater slopes and strong currents, making the Meeting Plaza and its surroundings perfect for them. The steady flow of water brings abundant plankton, which in turn attracts smaller fish. This means it is a good hunting ground for the amberjack. This fish with a large black spot on its side is called John Dory.
1: 달고기는 제주 지방에서 돈치라고 부릅니다. 몸에 있는 검은 반점이 동전 모양과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달고기는 이 무늬를 이용해서 천적을 피하는데 이 검은 보름달처럼 생긴 반점이 마치 물고기의 눈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른 물고기들이 피해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물고기 대부분은 생김새에 따라 그 이름이 붙여지는데 봄돔은 몸에 새겨진 무늬가 호랑이의 무늬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고 청들돔은 몸에 그 파란색 줄무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0: 'Hidden among the coral, this fish looks relaxed. Known to anglers as a flower fish and 눈쟁이 in Jeju, this flagged fish has 9 stripes running from its head to its tail. 'This fish with 4 strong canine teeth used to crush sea urchin shells is the scar-breast tusk fin. Despite having the word 돔 included in its Korean name, it is not a sea bream but belongs to the wrasse family. It can grow over 60 centimeters long and uses its sharp teeth to crack open crustaceans and hard-shelled mollusks.
2: Okay, 이윤철 감독님하고 호박돔이 사냥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 이후 제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물고기로 이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예로 2011년에 호주 대부초에서 호박돔 종류가 이 조개를 바위에 이 내리치면서 먹는 장면이 다이버에 의해서 지금 촬영이 되었는데요. 이게 야생동물, 그러니까 물고기가 도구를 사용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0: The scar-breast tusked fin's hunting ground becomes frenzied with activity. As it hunts sea snails, smaller fish swim nearby, hoping to snatch up scraps left behind. Every action of sea creatures has an impact on the balance of their survival.
1: 솔배간팽을 영어로 라이언핏이라고 하는데 지느러미를 펼친 모습이 마치 사자의 갈기가 뻗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라이언핏의 움직임이 독성이 있어서 그런지 움직임이 비교적 느리고 사진가들이 좋아하는 피사체이기도 합니다. 새끼 때는 몸의 색깔이 하얀색을 띠다가 점점 성어가 되면 어두운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야행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낮에도 쉽게 먹이 사냥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0: A moment ago, it has successfully hunted its prey. As if feeling uncomfortable with the camera's presence, it quickly grabs its food and swims away. In a coral-lined hollow beneath the rocks, a family of lionfish have made their home. 제주's waters are overflowing with life amid fierce competition. In this ocean filled with diverse communities, the weak travel in groups while the strong establish their territories. On the path leading to the meeting plaza, every creature lives life in harmony, enriching Jeju's sea.

0: Korea Initiative.
1: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0: The K Initiative.
2: 오늘은 사실은 섭외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먹친구 힌트입니다.
3: 아, 오늘도 바로 만났나요, 먹친구를?
2: 바로 만납니다. 왜냐면 워낙에 좀 모시기 힘든 분이기 때문에 두 끼만 먹여 보낼 수가 없어요.
3: 아, 그 정도로 바쁜 분은?
2: 잘 나가는 분들이에요.
3: 분들?
2: 무려 세 명입니다.
3: 세 명?
2: 많이 뽑아 먹어야 돼, 우리가.
3: 아, 그 정도로 바쁜 분은?
2: 잘 나가는 분들이에요.
4: 돌다리 근처까지 왔는데
5: 떨립니다.
6: 어떻게
5: 같이 놀래킬 거야?
4: 네? 들어가가지고?
6: 놀래킬 거야.
4: 좋아요, 좋아요.
3: 아이고, 아이고.
7: 무명에서 전설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

0: 그렇게 하지. 가자.
1: 어? 뭐야? 어? 뭐야?
2: 둘, 셋! 안녕하세요! 문명건설 차없습니다! 문명건설 차없습니다!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계십니까?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아, 진짜 바쁘실 텐데?
4: 저 진짜 바빠요.
3: 제가 잘 봤죠. 네.
1: 보셨어요?
3: 잘 보셨어요? 장모님이 좋아하셔가지고 최근에 그 결승전을 같이 봤어요.
1: 와, 진짜요?
4: 얘 이름 뭐예요?
3: 하루 씨.
4: 오. 얘는?
3: 성리 씨.
4: 얘는?
3: 한별 씨.
4: 오!
3: 레드 애플.
1: 오! 오, 진짜 대박.
4: 아니, 프로그램 출연자를 나보다 많이 하는 건 처음이야.
3: 처음으로 하네, 처음으로. 와.
4: 일단은 세 분 다 공복이죠?
0: 네. 네, 아, 공복입니다.
4: 갑시다. 제가 좋아하실 거예요.
1: 어머니들 좀 그래도 반겨주시면 좋겠다.
0: 그러게.
3: 응원서를 나오셨을 때 되게 반가웠어요. 어? 아는 사람인데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전 무슨 방송에서 본 줄 알았는데 네. 프로듀서에 나오셨거든요.
4: 몇 편에?
5: 그 나야나 시즌 때 나왔습니다. 네.
3: 꽤 높게 가지 않았어요? 20몇 등이지?
5: 아니, 높게는 못 갔었고 그 40몇 등으로 이제 방출 경연을 총 6번 나갔었는데
4: 뭐 했어요?
5: 프로듀스 101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하고
4: 나야나?
5: 맞아요. 그리고 20년도에 제가 트로트로 전향을 했습니다. 트로트로 전향을 해서 MBN 보이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
4: 보이스트롯? 거기서?
5: 거기서는 준결승에서 이제 집을 갔었고 그 다음에 MBN 또 보이스킹 나갔다가 그 다음이 이제 옆에 이제 미스터트롯이라는 프로그램 시즌2에 그리고 현역가왕2를 나갔었어요. 그때도 이제 조금 본선 3차 때쯤에 이제 떨어지게 됐었는데
3: 와 대단하다 진짜.
5: 그때는 5번을 이미 그렇게 했잖아요.
3: 네.
5: 이제 너무 이제 상처도 많이 받고 진짜. 저에 대한 이제 운명도 이제 실감을 하고 아 이제 안 해야겠다 그냥 일단 난 여기까지 한 것부터 하고 이제 안 하고 있었다가 무명전설 딱 그 지원 공고를 보고 예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안 되면 진짜 포기하다 진짜 포기한다
4: 마지막이다
5: 예 네, 마지막이다
3: 진짜 7.8기네 진짜 와

0: 7.8기라고 이렇게 많이 예, 많이 이렇게 많이 불러주시니까.
1: 근데 7.8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우승을 해버렸어.
0: 결과가 너무 아직도 사실 좀 신기하고
2: 대단하다.
0: 실감이 잘 안 납니다.
1: 그럼 이제 하루는 어떻게 지원하게 된 거예요? 무명이 길진 않았을 거 아니야?
3: 네. 이제 오디션도 이번에 무명은설이 처음 나간.
2: 와.
3: 감사하겠다. 2등 준우승을 해가지고

0: 형이랑 너무 비교된다.
1: 스토리가 와. 몇 살이시죠?
2: 저 이제 24살입니다.
1: 애기야, 애기.
3: 24살이면 2003년생?
2: 네네.
1: 그럼 진짜 아들뻘이네요.
2: 아들.
0: 아빠라 불러. 지금 시각이 4시 45분이에요. 지금 가는 집이 5시까지가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브레이크 타임 런을 해야 돼요. 끝나자마자 들어가라. 그 정도 인기가 많은 집인데. 아귀탕 좋아합니까?
4: 어? 아귀찜은 먹어봤어요?
2: 안 먹어봤어요.
4: 아귀탕은 안 먹어봤어요.
0: 아귀의 내장을 탕으로 먹는 거죠.
1: 오. 오. 오.

0: 하시는 분들 연령대를 생각하면 네. 이런 것도 먹어봐야 돼.
1: 아버지처럼 잔소리가 많으시네요.
2: 목소리가 쉬니까 더 아빠가
0: 엄하게 키워야지.
3: 오동동 후.
2: 와 아니 와.
1: 뭐야?
3: 형 여기 진짜 맛집이다.
2: 와 아니 와.
1: 뭐야?
3: 형 여기 진짜 맛집이다.
4: 저를 괜찮죠?
3: 완전 맛집이다.
1: 아기 사진 있어.
2: 뭐야? 야 아기 사진.
0: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관련 분들께서 나왔습니다.
0: 우리 무명 전설의 1등이든 3등.
5: 아 진짜. 네. 아니 우리 촬영 안 하는데 어쩌지? 우리 집은 밖에 외국 사람들이 너무 더 와버리면 단골 고객들이 못 드셔요.
3: 와.
5: 단골 고객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애초에 방송 촬영 이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걸 맞는데.
3: 서울에서 왔어요.
5: 미안한데 방송 촬영을 안 해요. 어떡하지?
3: 시간을 넘어
1: 어 가신다.
3: 시간을 넘어
1: 어 가신다.
2: 시간을 넘어서 가셨잖아요.
1: 시간 넘어서 가셨다.
2: 시간을 넘어서 가셨어.
5: 내가 숨 쉬경은 오케이 한다 했는데.
2: 다시 못 보는 너 남의 사람인 너 견디기에 지칠 것만 같던 이별의 그 와
0: 잘한다.
5: 우리 많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방송을
0: 보고 싶지 않아. 알았어요. 우리가 너무 강요해도 아닌 것 같고. 네, 다음에 개인적으로 올게요.
1: 네네.
0: 괜찮아요, 괜찮아요.
1: 이해가 되긴 합니다.
5: 네. 미안합니다, 우정.
2: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2: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5: 아, 그래서 그래, 미안합니다.
2: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1: 행복하세요.
2: 예, 감사합니다.
6: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진짜 찐이구나. 와, 좀 충격이야, 나 지금.
1: 아구탕 좋아하는데.
3: 그럼 우리 어디로?
0: 자, 우리가 삐안이 있습니다.
1: 삐안,
6: 삐안.
0: 요 집이 안 될 때 대비해서 또 제가 생각해낸 집이 있어요. 여기는 낙지 전골을 팔아요.
1: 아, 낙지 전골.
0: 낙지 좋아합니까?
1: 너무 좋아해요.
0: 뭐 다 좋대.
1: 아, 전 진짜 먹고라서.
0: 먹고.
3: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구보다 낙지가 더
6: 없어서 못 먹습니다, 낙지.
0: 그래요?
6: 보양식.
0: 그래, 하루 솔직하다. 산낙지만 쓰고 사천에서 잡히는 애들만 쓰대.
6: 아,
0: 그러니까 재료는 끝내주는 거. 갑시다.
1: 야, 가시죠.
6: Let's go. 근데 리얼에서 너무 재밌긴 해요.
0: 재밌지.
3: 네.

0: 왔어, 진이. 네, 무명전설.
1: 너무 반가워요.
2: 아, 너무 반가워요.
0: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3: 와. 근데 바로 옆집입니다.
5: 와우! 진짜요?
3: 바로 옆집입니다.
5: 와우!
3: 진짜요? 진짜로?
5: 팔보 해물
4: 바로 옆집이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6: 가시죠.
4: 들어가자.
0: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0: 전현무입니다.
7: 요 세 분들, 세 분 모르세요?
8: 어?
7: 요 세 분.
4: 안녕하세요, 형님.
0: 무명전설.
8: 아, 형님. 잘하더라.
4: 감사합니다.
8: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 아니, 저 식물이 더 잘생기네.
0: 우리 다섯 명 먹는 거 촬영해도 돼요?
8: 뭐 남은 하면 촬영할 게 있나?
0: 할 게 있지, 맛집이니까.
8: 식당은 40년 넘어도 촬영 이런 거 안 했거든.

0: 야.
1: 바쁘셔서 바쁘신
2: 분인가?
3: 허락해 주실 거죠?
4: 아, 그래
0: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4: 예스.
1: 성공.
0: 다행이다. 진짜 배고파.
3: 와, 진짜 성공. 진짜 배고파.
0: 진짜 배고파.
3: 진짜 아이돌 같으신 거
1: 저요? 감사합니다.
3: 아이돌 제이도 왔었잖아. 투어스.
1: 와, 어울린다. 데뷔하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3: 어울려, 투어스.
2: 어울려.
0: 고1.
2: 투어스 재질이야.
3: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와. 아시는구나. 누구 좋아하셨어요? 누구 좋아하셨어?
5: 여기 안 계시, 여기 없나?
2: 하루만 보는데? 하루만 보시는데?
5: 그러니까요. 아, 하루 씨가. 오.
1: 좋겠다.
4: 나 좋아했어요.
1: 아, 진짜요?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
2: 자, 메뉴는 하나입니다.
1: 낙지볶음.
0: 아, 진짜네.
5: 우와, 순한 맛, 중간 맛, 매운맛.
2: 매운 거 좋아해?
1: 더 좋아해.
5: 참 매운맛 좋아.
1: 아, 진짜로?
3: 사랑해.
1: 근데 매운맛 쉽지 않은데?
5: 그치, 쉽지 않지. 그건 제일 순한 맛 먹어도 매운데?
1: 아, 그쵸.
0: 매운 거를 잘 못 드시니까 그래도.
5: 아, 근데 저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3: 매운 걸 못 드시니까 그럼 매운맛으로.
5: 말씀 되게 매운맛이시다.
2: 근데 오늘은 이제 이분들이 주인공입니다.
1: 얼마나 되자면
0: 재밌겠다, 근데.
2: 그치, 그러니까 재밌겠다. 여기 매운맛이 많이 매워요?
4: 맥해주라고 좀 갱초리가 해주고.
0: 아, 저희는 매운 걸 좋아해가지고.
3: 제 남자, 상남자요.
4: 아, 그럼 맥해줄게. 아,
2: 그래, 해주이소. 아. 산낙지는 어디서 가져와요?
4: 산낙지 상에서 우리가 주문해 갖고 오지.
2: 다 사천낙지죠?
4: 아, 뭐 저거 한번 보이소.
0: 어? 어? 볼 수 있나?
4: 저거 한번 막 억수로 사랑했다. 예예. 예. 저 끓여봐라, 배죽으로. 야, 한번 끓여봐라.
3: 자, 산낙지를 영접하러 갔는데. 예,
0: 예. 재료를 이렇게 직접 보는 거 처음이네. 오.
4: 아. 아.
3: 우와. 와, 진짜 크다. 와.
4: 우와.
3: 와, 진짜 크다. 와.
0: 와. 와, 낙지 살아있는 거 처음 봐요.
4: 와.
3: 와. 와, 실하다.
2: 산낙지. 이게 산낙지지 뭐.
1: 와. 크게 엄청 크다.
4: 이게 남해안 낙지.
2: 남해안 낙지.
0: 이야.
4: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야.
0: 와, 진짜 신선해.
1: 만져봐도 돼요?
4: 네.
2: 신기하지, 하루야.
4: 물 떼지
5: 않아. 와, 손이 진짜 작다.
2: 손이
5: 애기다, 애기. 손이 진짜 작아.
2: 처음 봐?
1: 네.
5: 어, 되게 생물 체험 온 어린이 같다.
1: 우와.
2: 노래는 그 어른 노래를 하면서.
1: 점성이, 점성이 있네요.
2: 점성이.
1: 우와. 저희가 이걸 먹는 거예요? 아, 진짜. 아. 잘 먹겠습니다.
4: 예.
3: 감사합니다.
4: 진짜 고객했지요.
2: 예. 예.
5: 감사합니다. 확실히 세 분이랑 다니니까 이 서비스가
0: 손 잡고 다니는 거 같아요.
5: 팬 서비스가 와.
2: 반찬 가져갈까요?
4: 네.
2: 셀프.
1: 아, 이건 제가 막내니까. 형 반찬 엄청 많아요.
0: 오.
2: 와, 할머니 집에 놀러 온 것 같다.
5: 그니까.
0: 아, 배고파. 아.
3: 첫 식사까지 쉽지가 않죠.
0: 와.
3: 맛집은 또 반찬이 많네요.
2: 이게 매운.
3: 대박이다.
2: 벌써 감동받으면 안 돼.

0: 제가 방금 이거 먹었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감을 제가 태어나서 거의 먹어본 적 없어요.
1: 해조류?
0: 바라향이 확 나는 거예요.
1: 아, 해조류를 안 먹어보셨구나. 아, 외국에선 안 먹잖아요.
2: 안 먹지? 외국에선 이게 다시마, 미역, 톳, 네. 포시래기 다 씨위드.
0: 씨위드, 예.
2: 바다의 잡초. 안 먹어. 우리만 먹는 거야.
0: 요즘에 이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동남아시아에서 김 시장이 너무 커져가지고.
2: 그지? 네.
0: 김을 그냥 간식을 먹고 안주로도 먹고.
2: 동남아 사람들 진짜? 입맛을 사로잡았네.
0: 네네.
2: 원래 안 먹었지?
0: 잘 안 먹었죠. 근데 지금 이제 K-푸드가 너무 날려서. 아우.

0: 삼겹살을 가진다. 예.
1: 아, 전 진짜 배고파서 진짜 배고파.
2: 피자 두 판, 두 판 먹는데요. 혼자서.
0: 아, 그래요?
3: 예. 자, 반찬도 와. 만드린 김어 상관.
0: 아니, 혹시 여기 다 청양고추인가요, 혹시?
1: 땡초, 땡초.
2: 아, 너무 좋아요.
4: 다 청양고추인데.
3: 그 땡초라 그래 안 매봐. 청양고추인데.
0: 그래 안 매봐요?
1: 안 매봐.
2: 그래.
5: 매운맛, 중간맛 구분을 이걸로 했네. 땡초로.
0: 저는 각추처럼 굶어야 될 것 같은데.
5: 왜?
2: 아, 그럼 앞으로 말씀하시죠.
5: 당면 위주로 먹어.
0: 아까 맛있는데 매운 거.
1: 그냥 매운 거랑 그냥 밥 먹잖아. 아, 남자는 매운 거라며.
0: 오늘 밥 굶겠는데? 살았나?
1: 한번 대시지 않을까? 한번 대시시는 거 아닐까?
5: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산 거야, 산 거. 산 거를 그냥 탕탕히 씻는 거야.
0: 여기 지금 산낙지가 들어간 거죠, 어머니?
1: 아, 진짜 맛있겠다.
3: 아빠 못 봤잖아요.
6: 아까 제가 손으로 주무른 거.
2: 너의 손맛이.
3: 그 맞아, 그 맞아. 아직 살아 있을 거야?
5: 살아 있어요.
2: 응. 하루에 손맛이 들어왔네.
7: 안녕하세요. 텔보 해물골 고순탄입니다. 73세, 46년째. 요 앞바다에 오늘 몇 마리 주세요, 고모. 추락군대 주거든. 우리는 죽은 낙지 안 쓰고. 딱 틀리지. 식감도 틀리고 맛도 틀리지.

생거 봐, 양념 해봐, 안 죽어. 3개월 딱 숙성해야 쏠맛이 나나. 그것이 맛이 틀리겠지. 양파, 야이, 시금치, 당면, 마늘. 몇 개 해주라고 쌩땡초를 해주지. 땡초를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응.

0: 양념이 맛있겠는데?
1: 네? 양념이 맛있어.
2: 양념이 소스야 때문에 맛있어.
3: 근데 원래 탕 종류보다 볶음 매움이 진짜 매워.
4: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3: 뜨거워. 양념이 완전 다 묻어 있어가지고.
2: 그 이제 요래 제 선물이에요. 물은 보면 안 되고.

0: 맛있겠다. 지금 먹어도 되는데?
1: 하루야!
2: 예!
0: 하루야!
2: 예!
0: 알바생이네.
2: 밤 나왔습니다.
3: 근데 요런 알바생 있으면 그 식당 인기 진짜 많죠.
0: 대박이지. 예. 네. 밥인 줄 알았어.
3: 감사합니다.
4: 너무 자연스럽네.
1: 혼자 다 됐을
4: 것 같아요. 다 됐어요?
0: 뭐였어요?
3: 커피면 돼요?
1: 네.
4: 진짜요?
1: 조금은 질기고 맛이 없어.
0: 그렇지.
4: 와.
2: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애들밥처럼.
4: 아, 진짜?
1: 나 이래갖고 먹는 거야.
4: 와, 너무 맛있다. 와. 와.
1: 나 이래갖고 먹는 거야.
4: 와, 너무 맛있다.
5: 와.
4: 와.
5: 와, 이거 찐이다, 찐.
4: 야, 대박이다.

0: 아, 식당이 아, 아니라 지금 할머니 댁 온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2: 맞아요.
1: 집밥에 집밥.
3: 너무 되겠다.
1: 야 고추 많이 줘.
0: 아니.
3: 아니.
0: 아니 편하게 주세요.
4: 진심이다.
3: 자.
0: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잘 먹겠습니다.
0: 네.
5: 와 너무 맛있겠다.
0: 감사합니다.
3: 튀김치를 하나 앞에 한 사람씩 작는가 봐. 한 그릇 내줄까?
5: 예, 주세요.

0: 맛있겠다.
1: 하루야 가져가라. 예. 하루야 가져가라. 예. 오늘 이모가 많이 부릅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하다 이렇게 또.
2: 먼저 먹어, 먼저 먹어.
3: 원래 할머니 아니, 원래 아시는 분 아니죠?
0: 네.
3: 거의 고향집인 것 같아.
0: 처음인데 오늘부터 여기서 취직하기로 했어요.
3: 하루 빨리 먹어.
2: 빨리 먹어.
0: 예,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0: 맵진 않은데 그 매콤함이 맛있다. 매력 있어요.
1: 이런 걸 맛있게 맵다고 그러죠.
0: 맛있게 매워. 네.
2: 안 매운데요?
1: 안 매워. 하나도 안 매워.
3: 근데 생각보다 매운 향은 없는데?
1: 하나도 안 매워. 다 맵지?
3: 하나도 맵지 않은데 못 먹을 정도 아니에요. 미나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맵다고 느껴지진 않네요. 생각보다 양념이 안 매워. 다행히. 아우. 콩나물 이거 해야 돼.
4: 좋네요. 좋아.

0: 와, 맛있다.
1: 서울에 맛있는 낙지볶음집을 가면 낙지 볶음밥 다 좋은데 양념이 너무 셀 때가 있어요.
2: 맞아, 맞아.
1: 그래서 내가 낙지를 먹는 건지 양념을 먹는 건지 매운 걸 좋아해도 그거 먹다가 맞아. 딴 마늘이 다 나올 때가 많아요.
3: 맞아요, 맞아요.
1: 얘는 맛있게 매운맛이고 너무 꾸덕하지가 않아요. 되게 라이트하잖아.
3: 맞아요.
1: 물기도 많고. 근데 이거는 밥을 비벼 먹기에 너무 좋은

0: 조화가 너무 좋아요.
1: 특히나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도 그냥 먹을 수 같이 그냥 즐겨 먹을 수 있는.
2: 그냥 매운맛 시키셔도 될 것 같아요.
3: 야, 근데 낙지가 알이 장난 아닌데?
0: 너무 짧게. 네.
3: 너무 짧게 되겠다.
1: 엄청 통통해. 안 매워.
3: 촘촘촘 썰어가지고 나는 좀 뭔가 씹히는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약간 좀 썬 게 더 히트인 것 같아요.
0: 약간 터지는 느낌이에요. 씹힐 때마다.
3: 팝한 느낌.
4: 한 낙지의 힘이지.

0: 산낙지를 왜 넣는지 알겠지? 쫄깃하지?
1: 네. 너무 쫄깃.
2: 너무 쫄깃하겠다. 진짜. 야, 산낙지 그대로 하는 맛이 다르네.
1: 확실히 다른 거 안 파셔도 되겠다. 이게 딱 이거의 조화가.
2: 단일 메뉴인 이유가.
1: 들리지가 않네. 네. 어.
3: 낙지가 이런 건가요?
2: 에이.
1: 오.
3: 낙지가 이런 건가요? 낙지만 생각하면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1: 괜찮았다잉?
3: 맛있네요.
2: 잘 만들었다잉.
0: 너무 노련하다.

안녕하세요. 밴드 위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잘 들리세요? 아, 저도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 음악 이렇게 앉아서 핸드폰으로. 아무튼 저희는 사이키델릭이라는 장르로 음악하고 있는 유인원이라고 하고요. 사회란 야생에서 살아가고 또 노래하고 하는 모습이 유인원 같아서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이키델릭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곡 에코 페이저스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작업실을 차렸거든요. 작업실을 차렸는데 놀러 오세요. 아, 그죠. 아무튼 그 공간이 되게 저희 작업실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 작업실에서도 이렇게 네 명이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합주를. 근데 오늘 처음으로

앞으로 관객분들을 이제 앞으로 안 보고 뭔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뒤에 분들도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번씩 뒤에 인사해 주세요. 그래서 방금 들으셨던 곡은 EOP라는 저희 첫 번째 EP 쌈사라의 수록곡 중 하나고요. 다음 들려드릴 곡은 마하옴이라는 곡인데 저희가 정규 앨범을 발매하기 전에 성공개 싱글로 가장 먼저 냈던 저희의 이름으로 유인원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나왔던 음원인데요. 뭔가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웅이 돼서 스스로 헤쳐나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마하옴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0: 이어서 다음 곡이 마지막 곡입니다. 저희 앞으로 공연에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런 팀이라고 오늘 보여드리고 갔으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음 곡은 저희 음악 중에 유일하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해 주셔야 되거든요. 하실 수 있죠?
1: 네.
0: 좋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율동이고요. 하나는 떼창인데 바로 넣으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넣어 할 때 이게 삿대질을 할 거예요. 그럼 저희를 향해서 이게 삿대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우 하면은 AAA만 외쳐주시면 되거든요. 정말 쉽죠?
1: 네.
0: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 콘서트 판은 국악 동요 달떡과 한가위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노래처럼 즐겁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이렇게 명절을 더욱 즐겁게 해줄 다양한 놀이를 만나는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가위 놀이판, 다음 무대에서는 강강술래를 만나볼 텐데요. 강강술래는 국가무형문화재일 뿐 아니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하죠. 여러 명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고 돌면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또 다양한 전통 놀이도 하는데요. 청어를 엮듯이 손을 엮었다 풀었다 하는 청어 엮기를 비롯해서 고사리 꺾기, 기와 밟기, 술래잡기 등 다양한 놀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국립국악고등학교 무용과 1학년 학생들의 무대로 강강술래 만나보시죠.

강강술래 만나보셨습니다. 강강술래는 이렇게 보름달 아래서 둥글게 원을 그리며 풍요를 기원하는 놀이죠. 보름달을 보며 기원하는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놀이와 함께하는 한가위 놀이판, 이번엔 환술을 만나보겠습니다. 환술은 특수 도구나 손기술을 이용해서 불가능한 일을 보여주는 마술을 뜻하는데요. 삼국시대에도 환술이 선보였던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생각되고요. 조선시대 남사당 놀이 중에서도 얼른이라는 이름으로 환술이 선보였습니다. 오늘은 전통 환술사 송다민 씨의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손기술을 이용한 부채 환술과 술상을 차리는 환술인 통자, 그리고 빈 그릇에서 물이 나오는 찰미주를 보여준다고 하니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서 봐야겠습니다. 환술사 송다민 씨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다자 협력을 통한 공동성장,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매우 유용한 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0: 여기는 제 의상실. 불이 안 켜지거든요. 불이 없어요, 여기는. 이걸로 제가 자. 공연, 외부 공연 갈 때나 이런 데 잠깐 뭐 발레 슈즈나 이런 거 입고, 여기에도 이제 이게 제 발레 슈즈거든요. 이것도 다 발레 슈즈고, 거의 색깔별로 한 다섯 개씩은 꼭 가지고 있고요.
1: 색깔이 중요한가요?
0: 작품에 따라서 그 신는 게 틀리니까, 네, 모던 작품이나 뭐 그런 거 할 때는 뭐 스킨 컬러, 살색 슈즈도 신고, 뭐 클래식 발레는 검은색, 뭐 흰색, 뭐 이런 게 다 다르니까, 뭐 이런 건 지젤 할 때 신는 뭐 이런 색깔, 회색 슈즈도 있고 해서 이렇게. 예전에 많이 또 길들이려고 이제 공연 전에 많이 한 일주일은 적어도 신고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 가죽 슈즈를 신기 시작했거든요. 보통은 이제 천 슈즈를 많이 신는데 제 가죽 슈즈로 바꿨어요. 한 6년 전부터. 그래서 가끔 이제 발레 공연할 때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한 번 신으면 이게 페인트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지젤 공연할 때도 그때 새 슈즈를 바로 신고 공연을 한 거예요. 네, 심심합니다.
1: 이 방은 불이 들어오나요?
0: 아, 불 안 들어오죠. 이것도 여기 스탠드가 있어요. 그래서.
1: 아, 멋지네요.
0: 멋지죠? 네, 분위기 있지. 이게. 아, 이거는 제 친구가 그려준 그림이고요. 제가 그때 아파가지고 3일 동안 누워 있었는데 그때 그려줬어요, 저한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밤에 책 읽거나 할 때 이렇게.
1: 책이 집에 한 권도 없는데.
0: 아니, 있어요, 여기에. 예. 네.
1: 아, 그런가요?
0: 예. 네.
1: 저기죠.
0: 질문이 약간.
1: 어디야?
0: 아, 이거 제 친구가 아는 친구가 줬거든요, 저한테.
1: 줬다고요?
0: 예. 네. 그래서 출처는 저도 알 수가 없는데.
1: 아, 지금. 예. 출처가 너무 명확한데요?
0: 이거는 모자이크 처리해서 범죄자 지금 찾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또. 예, 여기는 저희 집 거실. 이 공간이 제가 이 집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한, 운동도 하고 몸도 풀고, 그리고 여기는 죽어간 이제 식물들도 있고요. 예,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가끔 없어서. 네, 그리고 여기는 제 부엌입니다. 냉장고는 요즘 너무 바빠서 사놓을 시간이 없었네요. 네.
1: 저기 핑크밥솥.
0: 아, 이건 이제 제 예전에 오랜 시간 함께했던, 네, 오래된 밥통입니다. 그리고 뭐 가끔, 네, 머리 복잡할 때 한 번씩, 네, 피아노 조금 치고.
1: 보여주실 실력은 안 되시니까.
0: 아, 뭐, 네? 이거 이게 이제 알렉산더 라디우스상 받을 트로피고, 이건 이제 작년에 그 스완 프라이스 받았을 때. 이게 그 툴반 샤익이라는 분이 그 스컬프처 조각도 하시거든요. 그분이 만든 조각이에요. 네. 그리고 이건 갈라져 간 거. 갈라갔을 때 찍은 팜플렛 같은 거.

0: 거고요. 발코니. 여기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네. 네. 좋습니다.
1: 네? 이쪽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0: 일단 좀 도시를 좀 벗어나고 싶었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가 도시에서 그렇게 먼 편은 아닌데, 그래도 좀 조용하고 그런 편이어서.
1: 주로 뭐 해도 돼요?
0: 요즘에는 뭐 새우볶음밥이나 삼겹살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그 샐러드랑 해서 같이 먹거나 간단한 걸로. 사실 그때 칠이 처음 15살 갔을 때부터 이제 혼자 사는 거는 조금씩 배워서 혼자 사는 데 익숙해지고 그랬죠. 그 스님처럼 이제
1: 스님을 좋아하시는.
0: 네.
1: 불교를.
0: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목탁에 K-아트를 박아가지고 돌을 닦듯이 했었는데 좋은 아이템.
0: 네덜란드 제일 유명한 마트인 알버트하인. 네. 규모가 가장 큽니다, 여기가. 여기 보시면 여기 XL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XL 라지. 엄청 크다는 뜻이죠. 네. 이거 하나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해서
2: English.
0: Yeah.
2: Sorry, you're not allowed to film in our store.
0: Oh, no.
2: No, you're not allowed. No, you're gonna have to leave and remove all the footage you've already shot. Yeah.
0: Ah, okay. Okay. 엄청 크다는 뜻이죠. 네, 이렇게 한 시간 걸으면 됩니다. 쭉.
3: 원래 인생이 이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3: 무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0: 아, 그렇죠.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죠.
3: 그래도 이제는 네. 오늘도 존경 무용수이시니까 네. 별로 그런 상황이 와도 당황하시거나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냥 그런가 보다. 네. 네, 다 뜻대로 되지 않죠. 그죠?
3: 네. 오늘 브이로그가 되게 불교 방송에 어울리는 내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 BGM을 목탁 소리로 깔아주시고. 뭐 물어보셨죠?
1: 어머니가 발레를.
4: 아, 발레를 일부러 시키셨나? 아, 왜 발레를 했는지 물어봤어.
1: 어머니가 발레를 시키신 이유가 있으셨죠?
0: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뭐 재롱잔치나 어른들 앞에 계시면 막 이렇게 춤추고.
1: 잘했구나.
0: 막 그랬거든요. 그걸 아마 보시고 얘는 이런 쪽에 하면 좋겠다 해서 아마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도 예전에 배웠었고 피아노도 배웠었고 조금 플룻도 좀 배우고 어릴 때 조금씩. 근데 발레가 뭔가 제일
3: 잘 맞았고. 네. 보통 그 나이 때 남자애들은 태권도 하고
0: 네. 그래서 제가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 또 어릴 때는 그 이런 타이즈 입는 게 보급이 많이 안 되니까 그때 보라색에 초록색 타이즈인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해서 바로 여기 의자에 앉아서 사는 척. 근데 영재원도 생긴 지가
1: 언제? 2008년 예비학교가 그 전에.
0: 예비학교. 아 예비학교.
1: 네, 예비학교는 네. 영재전.
0: 네. 5, 6학년 6명인가 8명 해가지고 클래스.
4: 누구는 뭐예요?
0: 제 때가 저랑 홍양기 누나, 그 누나도 있었고 강민우라고 유니버셜에 민우 형도 있었고 왕지원 누나, 박예지라고 지금 마드리드에 있는데 네. 박예지 또 여기서 생각 안 나서 이름 안 읽어. 저는 이렇게 단원들이랑 되게 두루두루 잘 지내거든요. 그래서 가끔 누구 뭐 같이 커피 마시자, 뭐 밥 먹자 하면 그냥 가끔 나와서 이 친구 저 친구 같이 만나서 먹고. 근데 요즘엔 거의 혼자 하는 시간이 되게 좀 많이 있고 또 쉬고 집에서 하니까 약간 아싸처럼 약간 인싸 같은 아싸여가지고.
5: 아이가 뭐라고 하셨죠?
0: ENFJ로 나왔는데 ENFJ가 그 뭐 이렇게 들고 있던데 캐릭터가 그 뭔지 모르겠는데
3: 뭐 지도자 이런 거 이런
1: 유형 아닌가?
0: 오바마 ENFJ. 어? 맞아요
3: 네. 오바마
0: 세계 2%만 있다고 아 우리나라 2%만 있다고 하던데요 2%가 만났네요 네. 여기서
1: 안 바꿔야 되겠다
0: 이제 이거
1: 선도자
0: 선도자
1: 아까 그런 샘플 이그샘플이 되고 싶어요
3: 어 약간 통하는 것 같아요 어 사주 아닌가요
1: 사주 본 게 있었 어떻게 나왔대요 부모님 같은
0: 뭐 다 말씀드리기는 좀 제 입으로 그렇지만 그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에 올라가는
3: 최고의 사주네
0: 100년에 한 번 나오는 사주라고 뭐 여기까지만
1: 왕이 된 거죠
3: 그거 태몽이 아니라 사주니까
0: 아, 그 용 그건 태몽인 것 같아요
3: 근데 진짜 좋은 태몽 사주는 그 외 버금가는
0: 뭐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아, 그렇잖아요, 그죠? 네.
3: 뭐가 그렇죠?
0: 좋다고 믿고 사는 게 네. 그런가 보다. 저 그 안 죽고 오래 사는 거 그
3: 불사조.
0: 불사조. 불사조 말리는. 그 있잖아요. 달에 보내도 곰, 불곰 뭐. 그거 아시나요? 그 박테리아 같은 거. 그 달에 보내도 산다, 우주에 가도. 아무튼, 근데, 그건 좀 그렇고.
1: 자주 듣는 수식어는요?
0: 요즘에 그냥, 갓규? 갓규라고 많이 하던데.
3: 네. 한국 팬들이요?
0: 예. 네. 뭐, 아무튼.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그러더라고요. Yeah.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크다.
1: 엄청나죠?
0: 엄청나요.
2: 제일 큰 것 같아요.
0: 네. 이건 세계에서 제일 큰 고인돌이. 와. 어마어마하죠.
2: 200톤?
3: 이 옮기면 불 붙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두 분 다. 오, 너무 좋아요.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1: 와, 여기 돌담도 엄청 예쁘게 해놨다.
4: 네.
1: 아, 진짜 잘 가꿨네요, 여기.

0: 자, 이 화순에 산이 참 많아요.
1: 네네네.
0: 근데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이 산에서 나는 겁니다.
1: 지금 뭐 먹으러 가나요?
0: 그렇죠.
1: 오.
0: 산에서 나는 주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뭘까요?
1: 산에서 나는 주재료다. 멧돼지?
0: 멧돼지. 고기가 드시고 싶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예. 네.
1: 뭐가 있지, 그러면?
0: 건강식이에요, 우선. 건강.
1: 건강식?
0: 예.
1: 네. 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진짜?
0: 정말 모르겠어요. 네. 한번 가보실까요, 그러면?
1: 그래요? 어디 있어요?
0: 이쪽입니다.
1: 아! 도토리!
0: 그렇죠, 도토리. 칼로리가 낮고 건강식이라 말씀드렸잖아요.
1: 저희 어머님이 네. 직접 도토리 해준 적이 있거든요.
0: 아, 직접 쏘가지고?
1: 네, 아, 궁금하다. 가보시죠.
0: 그죠?
1: 네.
0: 여기가 원래 아주 소문난 맛집이래요.
1: 아~ 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사장님이세요?
2: 네네.
1: 아~
2: 어서 오세요.
1: 감사합니다. 어, 이건 뭐예요?
2: 이거는 물 대신에 따뜻한 차예요.
0: 네, 고맙습니다.
2: 아~
1: 힘겹다.
2: 주문을 도와드려 볼까요?
1: 네.
0: 저는 정했어요.
1: 뭐?
0: 묵사발.
1: 묵사발 당연히 네, 먹어야지.
0: 네, 묵사발.
2: 묵사발은 시원한 것도 있고 따뜻한 것도
0: 있어요. 저는 따뜻한 걸로 해볼게요.
2: 따뜻한 거. 네.
1: 냉온 하나씩 주시고 네. 수제비 주시고
2: 네.
1: 그리고 전병 어떠세요? 전병.
0: 좋죠.
1: 전병 하나 먹어요. 전병. 도토리 전병은 또 처음인 것 같다.
2: 네.
1: 메밀 전병을 먹어요.
2: 그렇죠. 일반적으로 메밀 그렇죠. 전병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제 도토리 가루로 피를 만들어 가지고 아. 메밀 전병처럼 만드는 거예요.
0: 좀 더 부드럽겠네. 아,
2: 한번 드셔보실래요?
1: 네, 네 좋습니다.
2: 그렇게 준비할게요.
0: 네.
2: 네.
0: 들깨 수제비를 좋아하세요? 수제비를?
1: 수제비 자체를 좋아해요. 수제비 자체.
0: 어떤 뭐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1: 아, 계기는 없고.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음식 솜씨가 좀 좋으신데
0: 네.
1: 집에서 국수도 해줬고
0: 네.
1: 우동도 해줬고 수제비도 해줬고
0: 혹시 면을 다 밀어서?
1: 네네네 직접 다
0: 와 네, 대박이다.
1: 그래서 이 수제비를 되게 잘하세요. 아. 이게 잘 떠.
0: 아, 잘 밀고 네. 이게 단종이 찾아야 되잖아요.
1: 네. 그래서 어디 이렇게 놀러 가거나 막 강원도 네. 뭐 이런 데 가면 항상 수제비 하는 데가 있잖아요. 항상 먹었던 것 같아요.
0: 아~

0: 목이 맛있다 말한 대로
1: 탱탱하네.
0: 네. 물컹한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는 좋아하실 것 같은데?
1: 탱탱하죠?
0: 네, 그러니까. 진짜 탱탱하네 이거. 시원해.
1: 아 이게 여름 채소이고 호박이들 하니까 또 개운하네요. 그래서 단맛이 또 나.
0: 아씨 나무에 호박이 없어.
1: 맛있는 거에 들어가죠.
0: 그렇죠?
1: 거기 대신 오이가 들어가죠.
0: 아 오이가 들어가는구나. 아 냉은 오이가 들어가고 네네. 오는 호박이 들어가는구나. 네. 아 맛있는.
1: 수제비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0: 네.
1: 빼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오! 뭐죠 이게? 왜 까만색이지? 아 도토리색이니까.
0: 도토리 수제비인가 보다.
1: 그러네. 우 어우 들깨 고소해.
0: 아유 맛있어라. 야. 도토리 위를 빚은 건데 이렇게 쫀득쫀득한다고?
1: 아 식감이 장난 아닌데. 왜 이리 쫀득해?
0: 엄청 쫀득쫀득하다. 이거 엄청 쫀득쫀득해.
1: 어우 되게 쫀득한데요? 일반 밀가루하고 다르네요.
0: 하루 종일 먹겠어.
1: 제가 봐서는 이게 제일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0: 아 전병.

0: 속에 양념이랑 채소랑 고추 뭐 여러 가지 들어가 있네. 너무 맛있다 이게.
1: 야채도 익힌 정도가 적당해가지고 딱딱 씹히는 맛이 다 있어요.
0: 딱 들어갔을 때 씹었을 때 엄청 쫀득한 뭔가가 날 잡더니 이제 그다음부터는 야채가 막 돌아다녀.
2: 제가 추천하는 뭐야? 도토리 해물 파전입니다.
0: 이렇게 두꺼워요?
1: 왜 이렇게 두꺼워요? 보통 이런 전 튀김 이런 거는 가장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바삭하게. 근데 속에까지
0: 아, 이게 튀김,
1: 다 바삭해.
0: 튀김옷이 예사롭지 않은데. 파전인데 맛있을까?
1: 요즘 왜 매운맛이 대세인데 전혀 맵지 않고
0: 애들도 잘 먹겠다.
1: 애들이 좋아할 맛이네. 네. 겉이 바삭하니까.
0: 순해. 치킨 같아.
1: 우리가 지금 먹은 메뉴가 꽤 많아요.
0: 네.
1: 이 중에서 한 가지 나 이거 고른다면 뭐 하시겠어요?
0: 저는 일단 이 주방장님하고 사장님께 그냥 네 개 드리겠습니다.
1: 네 개. 어우.
0: 네 개 드리겠습니다.
1: 많이 나왔다.
0: 아,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섯 개짜리는 들깨 수제비.
1: 들깨 수제비. 네. 역시 좋아하시네.
0: 네, 수제비가 내가 먹어보지 못한 맛이에요.
1: 아무튼 수제비 그 좀 더가 식감 좋은 거 좀 좋았어요. 저는 약간 저는 묵사발이죠. 아, 묵사발.
0: 아니 밥까지 말아도 수제비. 네. 냄비가 들어가는 건데.
1: 묵사발이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고른다라면은. 전병.
0: 그 전병.
1: 네, 전병. 그 속에서 씹히는 그 아삭한 맛. 네. 그리고 마른 무 이런 것들이 네. 정말 다 조화롭게 잘 맞았고 겉에 있는 이 전병도
0: 엄청 쫄깃해.
1: 쫄깃하면서 바삭하고.
0: 네. 약간 돼지껍데기 같아.
1: 그렇지, 맞아, 맞아. 그 표현. 돼지껍데기.
0: 근데 제가 왜 이거를 하려고 했었냐면 이 주방장님의 정성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
1: 그렇죠.
0: 이 속이.
1: 맞아요, 맞아요.
0: 이거 쉽지 않아요.
1: 아마. 일반인들 이거 속 다 하려면은 오케이 다 맞다 맞어.
0: 그냥 만든 전병이 아니에요.
1: 네.
0: 와,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1: 아이고,
3: 고맙습니다.

0: 와, 여기도 진짜 좀 마을 같죠, 그죠?
1: 그죠?
0: 네.
1: 되게 조용하고 네. 거즈넉한 시골 마을.
0: 아, 작가님.
1: 네.
0: 혹시 이렇게 살다가 혹시 동명이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1: 잘 없어요.
0: 잘 없죠?
1: 제 이름이 발음도 어렵고.
0: 아, 그래. 네. 작가님 성함도 좀 그렇죠. 흔하진 않아요,
1: 맞아요,
0: 그죠?
1: 맞아요, 맞아요.
0: 임자, 운자, 석자, 운석.
1: 네. 네. 네. 별똥별.
0: 아, 네, 저는 이제 이름이 같은 경우는 몇 번 만장인데 사실 제 이름도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1: 그렇죠. 지호라는 이름이 있는데 또 오 씨와 같이 결합된 이름은 잘 못 뽑은 네, 것 같아요.
0: 그래서 뭐 많은 지호들을 몇 보았지만 뭐 박지호, 뭐 신지호 많이 봤는데 오지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 정말요?
0: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화순에 이번에 여행 오면서 이곳은 제가 꼭 리드하고 싶다. 그래서 아. 온 곳이 바로 저희 보시면
1: 오
0: 한자
1: 읽고 네네네 오지호 오. 기념관인데요.
0: 네.
1: 와.
0: 아 접니다. 저.
1: 잠깐만 한자도 똑같나요?
0: 네?
1: 한자도 똑같아요?
0: 아니에요.
1: 한자는 달라요. 어 어쨌든 발음은 똑같네. 네.
0: 제가 그 배우 시작할 때 네. 인터넷에 제 이름 검색하잖아요.
1: 그렇죠.
0: 가장 먼저 떴습니다.
1: 아.
0: 네. 어 먼저 떴어요. 그래서
1: 연관 검색어에서 그때 더 유명하셨구나.
0: 연관 검색어도 아니고 어. 제 이름을 치면 항상 먼저 나오셨어요. 어. 근데 지금은 이제 네.
1: 지금은 이제 먼저 나오겠죠.
0: 제가 나오긴 하는데 아, 살짝 제가 이렇게 아무튼 저 굉장히 좀 약간 긴장되고 좀 떨리는데.
1: 그러게.
0: 한번 들어보시죠.
1: 예, 안내 좀 해주시죠.
0: 네네. 들어보시죠. 와.
1: 집에 가는 느낌이에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와, 여기 봐. 어휴. 엄청 잘생기셨죠?
1: 그죠? 키도 크고.
0: 예, 네, 와. 오주 화백님이신 거죠?
2: 네, 맞습니다.
0: 네. 아, 그럼 여기에 어떤.
2: 저는 화순군에 소속되어 있는 네. 하계영 부사 강민우라고 합니다.
0: 아, 하계영 부사. 아,
1: 네. 강 선생님?
2: 네네.
0: 사실 동명이인이어가지고 항상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면 화백이시고 굉장히 유명하셨고 서양화가이시고 그리고 제일 기억나는 게 이제 저는 남양집.
2: 아, 네네.
0: 가장 유명 뭐 사과나무.
1: 그렇죠.
0: 이 정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1: 아마 그 학교 교과서에도 나왔던 그런 네. 기억이 있어요.
0: 네. 네. 어떤 분이셨어요?
2: 일단 오지호 화백님은 1905년에 이곳 동복에서 12월 달에 팔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셨습니다. 아. 학창 시절은 전주에서 보내다가 서울 희문고등학교에 가게 되었는데요. 아, 그때 조금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1세대 우리 인상주의 화가였던 고인홍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마 그때 당시부터 예술에 눈을 뜨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많은 사람들이 오지호 선생님의 본명이 오지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본명은 오점수입니다.
1: 개명을 하신 건가요?
0: 아닙니다. 보통 화가들은 필명을 하거나 보통 소설가도 필명이 있잖아요. 네, 그러시피 오지호 화백님도 필명을 좀 사용했습니다.
1: 그렇구나. 아, 자꾸 내 이름이 적혀 있어가지고 부담스럽네. 제가 그린 것 같고 왠지
2: 노래가 와. 있잖아요.
1: 에?
2: 네가 왜 거기서 나와?
1: 제목이 처해상.
2: 네.
1: 부인신가 보다.
2: 사모님
0: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오지호 화백님의 젊은 아내를 그리는 처해상이라는 작품인데요. 1930년대의 화풍과 이념을 극명히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예술가들이 인물을 그릴 때 네. 뭐, 어떤 것을 보고 그리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1: 뭘까?
2: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오화백님의 작업실에서 그린 것 같아요.
0: 네.
2: 여기 옆에 있는 게
0: 여기.
2: 지금 액자가 있고 하니까 그 생활 공간에서 같이 있는 나의 아내 그런 느낌 아니에요?
1: 모르겠는데요, 근데?
0: 4명만 나타난 게 아니고 4명까지 다 드러나게끔 그렸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가들에게 초상을 의뢰한다면 한 달 정도는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이분의 성격이 어떤지 성향이 어떤지를 파악해서 외적인 것뿐만 아니고 내적인 면도 그대로 드러나게끔 그렸어야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지금 저는 그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눈에 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딜 바라보는지 정확히 약간 알 것 같고 이 꽉 입담은 이 입술이 이 처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뭔가 강단이 있고
2: 그렇죠. 저도 그래 보였어요.
1: 입술이 그러니까 또 여긴 또 다소곳하고
2: 마냥 부드럽지만 않고 어떤 그 시대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좀 지켜야 된다라는 네. 그런 게 좀 느껴지네요. 또 다른 작품도 한번 볼까요?
0: 네. 이쪽으로 가시겠습니다.
1: 아, 재밌다.

0: 그 굉장히 유명한. 네, 저도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이거. 네.
1: 사과 꽃이 만개한 것 같은데요?
2: 네, 맞습니다. 오지오 화백이 이때 당시에 개성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개성 근처에 임금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0: 임금원.
2: 네. 그 임금원 주변에 사과밭인 과수원이 있었고요.
0: 네.
2: 그리고 오지오 화백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한 자리에서 그 땡볕을 맞아가면서 너무 관찰하고 이 작품을 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오지오 오지오 하면 네. 우리 한국의 인상주의를 정립시킨 화가라고 하는데요. 그럼 인상주의 화풍이 혹시 화풍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0: 그러니까 어떤 걸 그렸을 때 굉장히 인상 깊게
1: 인상을 쓰는 거 아니야?
0: 그러니까 이 그때 그 시절의 그 모습을 그렸을 때 여기가 갖고 있는 이곳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리는 거 아닐까요?
1: 붓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강렬한 빛 그 선을 나타내고 또 그 속에서 이제 빛에 투영되는 것들도 같이 표현하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2: 대략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인상주의 화풍은 이 빛이 바람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사물이 변화하잖아요.
0: 네.
2: 그것을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그린 그림을 바로 인상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상주의 특징은 비슷한 색끼리 잘 자란 붓터치를 가지고 마치 그게 살아있는 듯한 그런 것을 보이게끔 하는 게 바로 인상주의 화풍입니다.
1: 그래서 흔히 왜 점묘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점을 찍어서 그리는 거. 근데 좀 크게 점을 찍어서 그린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3: 그래서 약간 그 시절에 사과밭은 저랬을 것 같아요.
1: 그죠.
3: 그때 그 자연 그대로.
2: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작품은 오지오 화백의 인상주의 화풍을 가장 잘 드러낸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4: 그 되게 유명한 작품이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2: 네.
1: 그림이 되게 편안하네요, 그냥.
2: 네.
4: 저는 사실. 이 작품도 되게 좋아하지만
1: 다른 거 있죠?
4: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작품 좀 보여주십시오.
2: 알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4: 그래. 아, 예. 그래요. 이거예요.
1: 그렇죠. 이거죠.
4: 이거요. 아, 이거죠. 이거. 네. 와.
2: 사실 남양집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4: 그렇죠. 다 알죠.
2: 근데 아마 기억은 못했어도 맞습니다. 네. 교과서에 나왔기 때문에
4: 네.
2: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여기 이 그림 속에서 화면 안에서 저 작은 소녀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실까요?
1: 따님 딸 아닌가요?
2: 맞습니다.
1: 그죠?
2: 네. 오지오 화백의 둘째 따님인 바로 오금희 양입니다.
4: 아, 그러면 이게 본인 집이신 거죠?
2: 네, 그때 개성에 살고 있었던 본인의 집을 그리 그립니다.
4: 그렇구나.
2: 개성에 있었던 당시 35년부터 44년까지는 그것에 많이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실생활에 대한 것에.
4: 좀 더 둘러볼까요, 그러면?
1: 네.
4: 와, 저기도 예쁜 거 진짜 많다.

0: 반 기대 반 긴장감 반으로 아기 뭔가 박명록 쓰기 전에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보고 나니까 좀 굉장히 자랑스럽고 아 이 내일이면 뭐 치료하면 안 되겠구나. 오. 그런 생각 가지면서 여기 이렇게 작가님 가끔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우스갯소리지만 네. 딱 이 걸어오면서 나를 반기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 어허 지호 왔니?
1: 표정이 아, 너무 인자하시네.
0: 그래서 좀 굉장히 잘 왔다. 이번에 화순에 오면서 꼭 와보고 싶은 곳이었는데 드디어 제가 와가지고 좀 많이 널리 알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죠? 화순이 숙제가 많습니다.
0: 네, 화순에 숙제가 많아요. 진짜 화순이 진짜 이게 볼거리가 너무 많은데 그렇죠. 의외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자,
1: 그래서 다음 코스도 네. 가볼까요?
0: 아, 가시죠.
1: 네.
0: 화요일님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2: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한국 판소리 수군가를 일컬로 만든 건데요. 용왕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라가 육지에 가서 토끼의 간을 가지고 오는 내용이 담긴 작품입니다.

한국에 있는 전래동화인 별주부전이라는 내용을 가져와서 이걸 뮤지컬화시켰는데요. 용궁의 해마대왕님이 병에 걸려서 치료하기 위해 간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담은 내용입니다. 육지동물과 해양동물이 동시에 나오는데 그 각자의 귀여운 매력들이 있고 풍성한 음악과 귀여운 스토리와 그리고 다양한 색감들을 이용한 이런 아름다운 무대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족 뮤지컬은 관객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음악을 전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사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가사를 불렀을 때 조금 반복적으로 또 따라하고 싶은 그런 멜로디들을 일단은 많이 구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모티브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언더스코어에서도 음악을 계속 그 테마들을 가지고 오면서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방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기다려라 토끼야. 내가 널 만나러 간다. 자 이제 갑니다. 대왕님 위해서.
1: 저는 줄행거를 좀 발레에 조금 접목을 많이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부드럽고 우아하고 유연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발레에서 많이 차용을 해와서 이 자라라는 해양동물의 어떤 유연함을 좀 표현하려고 했었고요. 육지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 배우로서 좀 연구를 좀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자라같이 걸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한 도전적인 걸 안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렇게 인물화 시켰던 것 같습니다.
2: 이제 해마대왕은 음식을 조금밖에 먹지 못하고 점점 말을 더듬을 것이다. 그리고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이 바다 궁전은 나 마법 문어가 다스리는 어둠의 궁전이 될 것이다. 상어대장도 머리 숙여 인사하고.
3: 아무래도 가족 뮤지컬이다 보니까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 관객들도 이제 같이 보러 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뮤지컬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판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케스트라로 표현할 수 있는 음악적인 사운드를 최대한 구현하려고 하였습니다.
0: 와, 육지에는 이상하게 생긴 동물들이 정말 많아. 빨리 토끼를 찾으러 가야겠는데 어떡하지? 자기 잠깐만!
4: 아, 깜짝이야! 넌 누구야? 처음 보는 동물인데? 네 발로 다니는데 몸에 털이 하나도 없네. 너 육지 동물 맞아?
0: 난 자라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4: 자라라고? 오, 재밌다 너. 난 까치봉 알림이 다람쥐야.
0: 토끼를 만나러 왔는데 어디로 가면 토끼를 만날 수가 있어?
4: 토끼? 여기서 기다려. 동물회의가 열리니까

0: 한 18곡 정도 되거든요. 그 곡들이 가진 기승전결, 그리고 강약, 그리고 템포, 그리고 그걸 끌고 가는 스토리, 그 모든 것이 이제 힘을 합쳐 어린 관객들이 집중을 잘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테마의 반복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처음 본 뮤지컬이지만 그게 중독적으로 본인이 또 알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에 빠져들면서 마지막에는 그것을 또 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 내가 보기엔 자라가 왜 이 산속에 나타났는지 알 수가 없어.
2: 위험하니까 귀 쫑긋 세우고 정신 차려. 자라 말에 넘어가면 안 돼.
3: 걱정하지 마. 나 토끼야. 안녕.
4: 토끼야.
3: 왜?
4: 늦었지만 바다공주와 별주부 자라 정식으로 인사할게. 육지에서 가장 총명하고 용감한 토끼를 만나 영광이야.
3: 대놓고 칭찬을 하니까 쑥스럽네.
4: 토끼야, 육지에는 없는 신비한 것들이 가득한 우리 궁전을 구경시켜주고 싶은데 같이 갈래?
3: 뭐? 바다 궁전에 신비한 것들이 있다고?
4: 아이, 그럼 보석 궁전에 있는 푸른 해초를 한 입 베어물면 토끼의 털은 비단처럼 고아질 거야. 넌 그저 그 맛있는 것들을 즐기기만 하면 돼.
3: 정말 내 털이 고아지는 맛있는 해초가 있다고?
4: 아이, 그럼! 그리고 넌
5: 토끼를 처음으로 이제 만나서 이제 바다궁전에 데려가기 위해서 제가 하는 언변, 언수를 통해서 토끼와 티키타카하는 장면에서 그런 매력들이 많이 살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처음에는 경계하지만 그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같이 재미나고 신비롭고 아름답고 멋진 곳을 함께 여행하러 가자라고 이렇게 할 때 그런 티키타카의 재미들이 좀 잘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 바다궁전에 온 것을 환영한다. 네, 멋진 바다궁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그래, 선물은 가져왔느냐?
3: 선물이요? 무슨 선물?
6: 아직 모르나 봅니다.
3: 뭘 몰라요? 자라야, 너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어? 토끼야. 멋진 토끼야.
7: 네.
3: 이제 너의 간을 내놔라.
7: 무슨 간?
3: 토끼야, 혹시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간 아니니?
7: 이거요? 이거 당근인데?
6: 당근?
7: 다들 무슨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자라야, 너 빨리 말 좀 해봐.
4: 예, 당근이 맞습니다.
7: 네, 이거 당근 맞아요. 근데 제 간은 왜요?
6: 잠깐! 해마 대왕님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리셔서 기운이 없으시고!
4: 말을 더다다다 더듬으신다.
7: 그런데요?
6: 그 병에는 토끼의 간이 제일 잘 듣는다고 해서 자라가 널 데려온 것이다.
7: 잠깐만요. 그러니까 해마대왕님이 병에 걸려서 약이 필요한데.
0: 마음의 힐링을 또 느끼고 싶은 어른들, 그리고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원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다자협력을 통한 공동성장,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매우 유용한 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